리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것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게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앙에서 온 자금협력 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모금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 총재 부부 호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 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혜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혜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버와 오혜에게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걷다가 정거장 하나 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오혜에게는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운전사는 그곳이 클럽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다. 택시는 빠르게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혜에게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혜에게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기명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기명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 우표라고 불렀다. 아보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에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

저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부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채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채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버는 예전에 배채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채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채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채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버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채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주인은 배채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배채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란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채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배채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붓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이런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백과 금방북 쪽에 신화서장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은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준악한 진찰을 하고 진맥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오랜 질병,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이 있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년을 찾아 치료한 결과 지금은 기본으로서 오지 말라 해도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식구들, 형제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방송에서 문의하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강중년에는 여러 가지 우수한 과실들이 최근에 여기 자리 잡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우수한 과실이 우리 문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건강 문제 때문에 큰 근심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지금 병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스피인 MT라는 게 뭔가 하면 경추, 요추, 흉추의 몽땅 어떻게 말하면 척추를 몽땅 치료해주는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해낸 우선 의료기계가 3층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찾아가 봤는데 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하는 시간에는 보통 25분 좌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문제를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목을 돌릴 수 없고 경추로 해서 팔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고 손가지 저리고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요추입니다. 흉추에 문제가 생겨갖고 오히려 그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의 문제를 인발하게 되어 있거나 뇌혈관까지 문제가 전달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허리를 쓰지 못해서 그러니까 경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7마디,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려서 7마디 이런데 이 전반을 해서 요추라고 통틀어 이야기한다면 이게 요추관반 탈출이 왔거나 혹은 신경관이 압축됐거나 이래서 이렇게 되면 경추의 문제가 생겨 발을 못 쓰고 허리 흉추의 문제가 생겨서 심장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왼쪽 다리를 못 쓰거나 오른쪽 다리를 못 쓰거나 허리를 펴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분들, 침대에서 내리지 못하던 분들, 침대에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회사에서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면서 상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지나갔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80대 중후반에 속하는 분인데요. 너무 허리 아파서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구부리고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지금 여기 와서 치료를 네 번까지 받고 난 분이 계시고 있는데 이분은 허리를 펼 수 없고 침대에서 다른 사람 안아서 내려와야 내려오던 게 자기 전에 일어나서 내려올 수 있고 허리가 점점 각도가 90도로부터 각도가 점점 펴지기 시작한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70대 초반의 분이 말씀한 대 이야기하다면 여기 와서 네 차례 치료하고 나니까 원래는 병원에서 그 진찰한 그 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왔는데 요추관 협착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내리 너무 저려서 왼쪽 다리가 저리던 게 지금은 오른쪽 다리까지 더 저리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치료를 네 번 받고 나니까 와 왼쪽 다리 어째 아프던 게 어떤가 내게 감각이 틀리는가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던 게 오른쪽 다리까지 아프던 게 지금 두 다리가 아픈 게 많이 해결받으셔서 걸음 내디디기 편리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는 기본으로서 오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찬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25분씩 하니까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증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해입니다. 이는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넓은 범위에서 보급되었는데 우리 중국에서 연변에서는 이 집에서 처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동항병원에 갔어요. 지금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2: 예, 나는 왜 이제 심장뼈가 지금 무슨 한 10년 넘어됩니다.
1: 아, 예.
2: 예. 예, 특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애차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움직여도 허리 숨이 차고,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가장 어떻게 온전해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리고 머리라는 게, 예, 항상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턱 일어나면, 그래도 완전히 머리 빙빙 돕니다.
1: 아, 네, 동네 경험입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예, 이 손발이라는 게 또 많이 차갑습니다. 어떻게 나서, 가장 이게, 예, 어떻게, 뭐, 지하에 통하는 사람, 나처럼 자꾸만 예, 만져봐 다리도 차갑고 다 차갑고 온몸이 쨍겨 그래졌습니다. 그래서 내 저기 이전에도 다른 데 가서 약도 많이 썼는데 예, 어째 그런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내 지금 예, 두 번 받은 결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이 시간에는 벌써 머리 어지근증서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 이, 뭐, 인간이 되면 혈압이 지금 참 온정되었습니다.
1: 심장 功能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2: 예, 예. 그리고, 약을 봤어요. 요번에 두 번째까지 쓰니까, 뭐에 지금 좋아지니까, 이게, 이 손발이가, 예, 많이 온온해집니다.
1: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2: 그리고, 조금 나가 걸어도, 예, 옛날처럼 숨이 그렇게 팍팍 차지 않고, 예, 조금씩 많이 나서지게 알기입니다.
1: 그렇죠.
2: 예, 내기도 확실히, 예, 이번에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러니까, 나, 약도, 이렇게, 이제 두 번 쓰는데 효과, 좋은 효과를 보고, 이러니까, 나, 아무래도 내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맞고, 그, 오래 치료하려고, 예, 지금,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약.
1: 젊은 선생님한테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출석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쌓고 있으면, 북경대학, 이과병원에 가서 몇 년간 진수까지 했으니까 이분은 심장과 뇌혈관 질병으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전문가로서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잘 찾았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오래된 만성 위험이 있고 하면서 늘상 좀 꾸리거나 쏙쏙 그냥 누르거나 쏙쏙 찍어버리고 이랬었다.
1: 예.
3: 거기다 소화도 좀 안 되고 예. 좀 뭔가 뭐 배가 그냥 늘상 부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냄새 맡아 맡아 매스매스 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냥 먹지 못하니까 맥도 나지 않고
1: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 힘이 많이 빠진다 말인다. 그래서 예. 지금 방송 듣고서 더강 병원에 가서 지금 이게 선생님을 보는 게 이 선생님 위에서 확실히 위로 자치겠네.
1: 모두 그러게 간, 예. 담낭, 비, 위, 장도 예. 여기에서는 리맹글 선세다. 이 정도까지 예. 소문났습니다.
3: 예. 예. 첨약을 벌써 한 달 갖다 먹었는데 이게 벌써 옆구리 쏙쏙 찍어버리고 눌러지 아프지 그게 아예 아픈다. 저는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1: 그럼요.
3: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서는 예. 거의 났다시피 다 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또 시름 못 나서 더 먹으려고 오늘도 예약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 전문에 가서 뭔가 뭐, 그 뭔가 3층에 그, 독수 이렇게 기계를 치료받아서 너들 여정을 치료받으다가 한개 여정 된다서는 한 시간 넘습니다서는.
1: 아 그래요? 예예.
3: 이게 효과 엄청 좋습니다. 저기 다 그냥 저려서 바깥에 실에서 꼼짝 못하던 그게 요즘 따뜻하고 저리지 않습니다.
1: 어 척추관이 예. 좁혀서 당기게 열렸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그리고 예. 거의 몇 주 간발 다치셔서 그냥 아파서 예. 저녁엔 돌아도 못 누웠습니다. 근데 그 요즘 편안하게 돌아 누우시고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1: 3층 최근에는 너무 환자가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 예약하고 빨리 오시면 됩니다.
3: 예, 그래 예약하고 우선 우리 언니도 데려가서 됩니다.
1: 아,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3층 예.
3: 예, 예 예약하려고 두분 예약해 주세요.
1: 예, 여기서는 5번 하면 5번 증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치료 같은 것은 내가 척추가 주신구라고 예. 우리 한정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신구가 예.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면 예. 팔이고 손이고 다리고 어디든지 예. 마비가 와서 펴기 힘들고 움직이기 예. 힘들어지고 동터에 따르고 여기 하고 내려온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이러기가 효과성이 좋고 예. 그리고 90% 그 이상으로 효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일단 사용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이 기계는 네네. 뭐 무슨 펑션이 있거나 이런 게 없게 되어서는 잘 네네. 찾으셨습니다. 예.
3: 그 침을 맞게 되면 혹시 잘못 맞으면 말이
1: 그렇죠.
3: 마비 될까 봐 그 무섭더라 말인데 예. 이건 알려고 예약하시죠.
1: 예. 그렇죠. 예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그 역류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1: 역류성 위염
4: 사진다.
1: 예, 예. 그게 큰 일인데.
4: 진단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병원에 약 먹으면 한 괜찮은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재발한다만.
1: 예.
4: 예, 그래서 그 리명길 이사가 좀 유명하다 해서 어떻게 좀 보여볼까 하는데.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이런
1: 리명길 이제 그 역류성 예. 위염. 그 주의하지 예. 않으면 안 됩니다. 위산이 원래 예. 식도로 부식하고 구강 부식하고 이렇게 하려부터 생각하게 되면 모든 소화계통이 문란이 오게 되어 있고 통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래도 중약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4: 아, 예.
1: 중약 가운데서 리명길 선생 위장도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그런 방면에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장춘 중의대 예. 졸업하고 저는 20여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는 다 나옵니다.
4: 다 나올까?
1: 토요일
4: 예, 나오고 다 되지?
1: 예. 다 됩니다. 토요일 빼놓으면 예.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4: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남편이 위 아파서 밥을 잘 못 잤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빙가리에서 짜면 없습니다.
1: 아, 소화계통은 문란이 상당하네요. 예.
5: 예, 그래, 그래서 리민길 선생님이, 아, 치료를 받았는데, 아, 이전에 예, 밥을 너무 잘 잤습니다.
1: 그럼 됩니다.
5: 예, 그리고 예, 이 짜매도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두 번 다 검사하게 두 번 다 짜매 종사입니다.
1: 아유, 놀랄만한 효과죠. 예.
5: 예, 그 어떤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1: 그렇죠. 큰 문제가 예, 다 예. 하나둘 다 풀리게 되었네요.
5: 예, 그리고 예, 그 치아로 가서 이빨이 이렇게 들린다. 근데 딴 데가 했는데, 한 번 한 개 또 아래에 이빨이 자꾸 빠져서 아래로 들리다 했는데 자꾸 빠져서 밥을 잘 못 잤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딴 데서 강한데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게 또 이건 자꾸 아픈다.
1: 예.
5: 또 들지고 예. 그다음 그 치과에 갔습니다. 예.
1: 흠과 구강. 예. 도강중현의 흠과 구강. 예. 예.
5: 그런 게
1: 소문 있습니다. 요 시간에. 예. 예.
5: 나야 보이 아랫발 깔빠지고 진짜 좋습니다.
1: 그렇죠. 모두 거기 가서 치료했는데 그리고 들리를 맞추거나 이빨을 고정했거나 임플란트 거지 했는데 와 한 날부터 씹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 예, 이금다가 아래 빨빨 진짜 좋았어요. 그래 지나서 와서 자꾸 나가서 사람들과 소개한다.
1: 아, 그렇겠죠.
5: 예, 그래 며칠 갔습니다. 소개했어. 그래 예. 오늘 예, 또 그러니까 우주선 유민길 선생님이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내동생 소방대에 또 임플란트 등수의 그 이빨 그거 하겠다.
1: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
5: 예, 하겠다고 소리. 이빨도 빼고 길을 가겠다 해서 둘이 예약하자 그래.
1: 그렇게 하셔. 예, 예약됐습니다. 거기 가서 전화번호 대거나 거기 가서 줄 서게 되어 있으면 전화번호를 대게 되면 앞에다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이 도강중 의원의 그 조인 남성 때문에 치료를 지금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1: 예.
6: 그리고 예, 원래는 이 전문가 이 혈압이가 자꾸 엄청 안 돼가지고 머리가 그냥 아프고 그걸 항상 정신이 아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게. 그래서 예. 지금 이, 이 증상을 연결하셨습니다.
1: 예.
6: 그리고 이 허리 다리가 뭐 그리 크게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아예 안 되고 그 허리 다리 아픈 게 좀 날이 막 흐리면 또 더합니다.
1: 예.
6: 이 뭐, 허리 아프고 이 무릎 관절이가 통통이 심해가지고 저래서 아파서 예, 어떤 날이 그린다 할 땐 나는 벌써 이 아래가지고 예,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그렇죠.
6: 근데 이 증상도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1: 예.
6: 그리고 또 이, 이렇게 입고 체가 자꾸 막 영 자꾸 이렇게 입안에 혼다.
1: 예.
6: 그래가지고 바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나이 야영 애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6: 그런데 지금 예, 이, 지금 이 약은 예, 지금 저희 남성체는 약을 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입고 체도 이렇습니다. 영 자꾸 입고 체가 이렇게 났는데.
1: 예.
6: 그리고 이 위장이가 난 나빠가지고 무슨 음식 먹으면은 그래서 금방 화장실 끈 하들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어, 그렇죠.
6: 아무 음식 먹어도 예, 예. 예 뭐 탈이 없고 그렇습니다.
1: 예.
6: 그래가지고 났을 때에 좀 바짝 그 치료를 좀 받으려고 가려고 지금 내 그, 그러니까 오늘에, 오늘에 가도 되죠?
1: 예.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 아. 오전입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세요.
6: 예, 예, 예. 예, 그럼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6: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7: 어, 우리 형부가 그 돌만 선생님 치료를 우선 오랫동안 받은 한답니다.
1: 예.
7: 예,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7: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이 또 이 지금 아이 낳았다는 게 조금 이렇게 가끔 가다 반신이 좀 덜이랍니다, 반에.
1: 예. 어, 예.
7: 그래가지고, 그러면가, 그, 오늘 또 가서 이렇게 약을 짓겠답니다.
1: 그거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7: 예, 원래, 예. 예.
1: 동맥경화.
7: 예, 예. 그런 게 많이,
1: 좋아졌죠.
7: 숨 흘리는 거랑 다 거두고, 예. 어. 입이랑 다 제대로 돌아오고, 어제는 예.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예.
1: 예.
7: 막 식사도 잘하고,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 언니, 어쨌든 뿌리는 뽑아야 되겠다 하면 또 재발을 할까봐 예.
1: 그렇죠.
7: 그래서 오늘 또 약 질러가겠답니다. 지금은
1: 아,
7: 원래 또 먼 달 것이 끝이 냈습니다.
1: 예.
7: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뭔가 그 치과반이
1: 예.
7: 우리 오래돼 그
1: 흥가구강
7: 예. 예. 이빨을 심는 거 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우리 오래 친구가 지금 또 같이 가겠답니다. 그거 오늘 가서 가보고서 언제까지 되겠는지가 오늘 거기를 찾아가겠답니다.
1: 어, 여기 20여 년간이 치아 경력을 쌓고 있는 아주 명의 선생님 치과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7: 예, 우리
1: 어,

0: 소문이 거기 가서 그 지하를 하고서 돌리려고 진행 놀아가지고 입금이 싹 없어져서 계속 서염제 달고 있고 하던 게 자꾸 뽑아놓고 이래던 게 가서 다시 이렇게 교정해서.
1: 네. 아, 다시 만드는데 지금 편하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예, 예. 마음대로 잡을 거 있어서 그 옆집 할머니도 가서 그래 교정하고 지금 마음대로 잡수는데.
1: 아, 그러죠. 한부이 좋으면 예, 예. 그 친구들 이웃이 같이 예, 가서 예. 치료받게 되었죠.
0: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오래비 친구가 오늘이 가보겠다고 그렇게 예약해달래네.
1: 그러니까 그건 믿어도 됩니다. 특수하게 이제 치료 효과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전달하고
0: 있습니다. 예, 우리 오래비도 뭐 나와서 마음대로 씹을 수 있다.
1: 어, 그 큰 문제 해결이죠. 예예예.
0: 예,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예약해 주세요.
1: 예, 건강기 어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는 조일만 선생 그런 당큼다. 예전에 아, 우리 예.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형제부터 그저 친척들이나 근데 우리 삼촌이 한국 갔다가 가서 드레스 많이 받아나 그런지 또 제프 와서 예, 아, 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돌아온 게 어째 또 손이고 발이고 말을 안 된단다. 그래 젊은 선생님들이 예약해서요. 오늘은 연기를 시내 있을까나 오늘은 인사 갈 겐다.
1: 빨리 오라 하세요. 예, 예.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빨리 오세요. 예,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인만 선생님한테서 중약을 두 처분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4: 예, 위도 안 좋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먹은 게 준하게 잠도 잘 자고 이 소화도 잘 된다.
1: 예.
4: 그래서 오늘 그 저 친구분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1: 아, 그렇게 하셔. 아무튼 찾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너무 만족한 효과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찾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이 주성위원이 걸린 지는 오란데 자꾸 재발합니다. 한 1년 후에는 또 재발하고 몇 달 후에는 또 재발하고 이랍니다. 예, 지난해 이 주성위원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예, 또 먹으면 또 예,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예, 기름진 것도 먹으면 인천 서울 사라고 가름 지금 먹으면 난 전어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1: 예예
5: 어, 예,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거 뭐 먹었습니다. 이가 짱하네.
1: 예.
5: 그러던 게 지금은 예, 임영진 선생님이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어떤 예, 한 세 번을 치료 받았습니다. 많이 나서서 지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5: 예. 그리고 예, 결장염이 있어서 예, 한 날에 뒤에 화장실을 몇 번 다닙니다. 따라서 식전에 두 번 갑니다. 그래서 예, 한 날에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 이것도 예,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5: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예, 계속 아직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친척이 아줌마도 예, 아, 뭐, 지방감도 있고, 경추도 아프고, 그렇다서, 예, 제가 같이, 내일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5: 네,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됩니다. 예. 내일 찾아오세요. 네, 예. 임영길 선생은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장암이가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조일만 선생님이 배우고 약을 한번 계단 먹었습니다.
1: 예.
6: 먼 결과 보게 되면 지금 잠이 잘 옵니다.
1: 아, 예. 예.
6: 또 한번 예약하자 됩니다.
1: 그는 줄곧 퇴직하기 전까지 연변 중위원회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너무 오라는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요청해서 도강 중위원 2층에서 병 보시게 되었는데요. 어지간한 피부병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이 치료는 뭐 단순 우리 지역의 분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서 소문이 높고 확실한 치료가 어떤 분들은 10년, 30년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피부병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상포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0: 그리고 소보짐, 백전풍, 희역해 되면서 잘 낫지 않은 질병,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버짐이라든지 부스럼이라든지 그리고 구강평평태산이라든지 어쩐 이런 이름은 여러 가지 병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후이츠자병, 손톱, 발톱이 부역해 되면 부서져 나가는 거, 매독, 림병, 여러 가지 생식기 그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피부과는 이분이 치료하는 데는 약을 바르거나 뭐 친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딱 단순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밀방다운 밀 이런 처방이 있는데요. 딱 그 당약으로만 해결합니다. 약을 마시게 되면 당뇨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그물을 보충해 줄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 방법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선생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 이력과라고 있습니다. 운동 이력과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척추가 삐뚤었거나 X다리 생겼거나 O형 다리가 생기거나 그리고 골절 그 후에 회복기에 들어서 있는데 잘 낫지 않거나 그 외에 지금 관절을 이미 치환, 무릎관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거 재활훈련 하지 않으면 당신이 관절을 바꾼 게 안 바꾸기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 여기 와 찾아서 꼭 여기 지도하에서 전업인원이 지도하에서 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부등다리가 돼서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개이지 못하고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절 통통으로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만성염증이 골격염증이 있거나 근육과 골격에 모두 사용하기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3층에 운동 이력과라고 있는데 여기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황차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서 치아라고 계시는 그 3층에 오게 되면 여기 도강 중연에 찾아오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력과가 있는데요. 스피인 MT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척추 치료이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는 분들은 완치 이런 효과 5번 하면 5번 증성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강중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0: 네, 어떤 일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닥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그럴 겁니다. 고되게 느껴진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얼마나 지치고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지쳐 쓰러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에 집중할 때는 힘이 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온 정신을 쏟아서 집중해서 일을 끝내고 나면 고단함을 느끼기는 해도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진 않습니다. 네, 무엇인가를 창조하면서 일에 열중할 때는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또 그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피곤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요,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능률도 제고되고 심신도 훨씬 홀가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윤혜리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오늘의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학은 내면의 경작. 소피 마르소가 건네는 어둠의 강입니다.
1: 네, 프랑스의 유명 영화 배우인 소피 마르소가 중국에서 어둠의 강을 출간했습니다. 일전 영화와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소피 마르소의 새 책 출간 기념회가 중국 현대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의 국보급 배우이자 영화 감독 그리고 작가인 소피 마르소가 2024년 마르그리트드 나바르 문학상을 수상한 신작 어둠의 강을 들고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13편의 단편 소설, 7편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침대 밑에서 울던 어린 시절의 소녀, 아버지의 부재, 상심하는 어머니, 사춘기 때 갑자기 껑충 크면서 그것이 가져온 불안과 변화, 어른이 된 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느끼는 신체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보여지고 싶은 갈망까지. 소피 마르소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 소설 품격이 가득한 붓끝으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허구 속에 녹여냈습니다. 딸, 연인, 어머니, 배우라는 여러 정체성 사회를 오가면서 여성의 존재, 신체의 기억, 세대를 넘어선 트라우마에 관한 깊은 대화를 펼쳐 보입니다.
0: 네, 이러한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소피 마르소가 서프드라이트 아래에서 완성하는 정교한 은신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 허구라고 밝히고 있지만 글자와 행간 사이에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통하는 아주 작고 은밀한 길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보편적인 운명에 대한 문학적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권력사와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깨우는가? 또 어떻게 그 은밀한 내면의 강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세차게 흘러나오게 하여서 스스로를 키우는 독립적인 생명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네, 소피 마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는 한 말들을 마치 나비를 손으로 잡듯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불러오는 이미지와 색깔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로서의 소피와 작가로서의 소피 중 어느 쪽이 더 진짜 자신에 가깝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에 끊임없이 적응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역할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관객이 돼서 관찰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주된 언어로 삼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학은 그와 좀 다릅니다. 문학은 더 깊은 곳에서 일구는 작업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대신 낱말로 사고의 깊은 곳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 사실 소피 마르소는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짧은 시를 쓰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시절 문학에 둘러싸여 자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좋은 문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학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피 마르소는 그런 부족함이 나중에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몸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피 마르소는 끊임없이 글을 끄적였습니다. 그녀의 글쓰기 방식은 대체로 시각적이며 영화와 비슷합니다. 영화는 제가 더 많은 디테일에 주목하게 해주고 그 아주 작은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게 해줍니다. 저는 모든 디테일이 어떤 개인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손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디테일이야말로 가장 큰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에세이에서 소피 마르소는 먼지 하나를 바라보는 세상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활짝 열려 있었고 단단했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거울에 비친 빛과 천장의 조명 그리고 어떤 시선을 붙잡을 것이다. 한숨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녀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마치 모자가 눈을 맞이하듯 작은 장식품이나 액세서리, 자질구레한 물건들이라면 모두 아쇼할 그런 것들 위에.
0: 네, 소피 마르소는 연기와 글쓰기는 그에게 일종의 왕복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둘은 서로를 자극하고 보완합니다. 만약 그 자신이 관찰하지 않는다면 아마 역할을 제대로 연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를 한다면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침묵할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혼자서 서재에 앉아 글을 쓸 때 비로소 소피 마르소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은 끝없이 광활하고 아찔할 정도로 넓으며 경계가 없습니다. 저를 완전히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입니다. 소피 마르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표현이 너무 짧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학은 그녀에게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충분한 어휘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또 가장 내면의 자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출간기념회는 젊은 작가들과의 소통 시간이 마련됐는데 로신문학원 고급 연수반 학생들, 즉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젊은 유망 작가들이 소피 마르소에게 장작의 핵심적인 고민을 질문했습니다.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0: 비말에서는 진지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으로 결려졌습니다. 자신은 자전적 성격의 작품을 쓰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현실과 호구를 뒤섞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그녀는 계속해서 영화든 그림이든 문학이든 무용이든 중요한 모든 예술적 방법은 현실과 허구의 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작의 본질에 대한 이런 나눔은 현장의 젊은 작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창작 계획에 대해 소피 마르소는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둠의 강에 비해 새 책은 훨씬 더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마다 정성스럽게 다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성 출판사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면서 화성 출판사와의 협력은 정말 순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소피 마르소는 출판사 팀은 매우 능률적으로 일했고 마음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다면서 중국에 이렇게 자신의 책을 읽어줄 독자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일전 공청단 중앙 전국청년연합회에서 발표한 2026년 중국청년 오사메달 및 새시대 청년 선봉상을 수여할 때 관한 결정에 따르면 왕청년 동광진 만화촌 당지부 서기이자 촌민위원회 주임인 양광이 우리조에서 유일하게 2026년도 새시대 청년 선봉으로 선정됐습니다. 2013년 양광은 26세 나이에 만화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됐습니다. 2018년 왕청년 민족종교사무국의 지지하에 양광은 마을에서 최초로 토보의 점포 주촌 형제련을 개설했고 이듬해 이르러 월간 판매액 10,000원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이후 양광은 운영 모식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생방송으로 검정귀 버섯, 잣 등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2025년 111 쇼핑 축제 기간 양광은 촌민들을 이끌고 전문 설명 플러스 실제 현장 생방송 모식을 도입해 30만원의 판매액을 실현했고 년간 전자상거래 판매 수입은 400만원을 돌파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촌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연간 양광은 향촌진흥 일선에서의 뛰어난 공헌과 시범 선도 역할을 인정받아 선화여 길림성 제2회 향촌진흥 청년 선봉, 길림성 향촌진흥 선진개인, 길림성 노령모범 등 영예 칭호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고향의 많은 농특산물을 광활한 시장으로 진출시키고 마을의 촌민들과 공동부유의 길에서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전에 안덕현 당위 정법위원회 량강사법소는 안덕현 량강진 경제경영관리소 아련함으로 한 차례 경작지 경제분쟁을 원만히 조정해서 촌경생산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현지 향촌 치리를 위해서 생생한 법치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얼마 전 량강진의 촌민 리모와 왕모는 도곡받은 경작지 경계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을 이웃인 두 사람은 반일항 문제로 모순이 생겼고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협상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모순이 점점 격화돼서 곧 시작될 촌경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량강 사법소는 이 모순 우환을 포착하고 작은 일이 커지고 큰 일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련동 조종 기제를 가동하고 량강진 경제관리소 사업일꾼과 연합해서 조종 현장을 논밭으로 옮겼습니다. 조정 과정의 사업일꾼들은 법률과 규정에 따르고 현장에서 조사하며 법리와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사업일꾼은 직접 분쟁 경작지를 확인하고 토지권익 확정기록, 도급 경영증서 및 원시 명세서를 대조하여 경작지의 사방경계, 면적 및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여 논쟁을 규명했습니다. 다른 한편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화로운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에 따라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쌍방이 리성적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양보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여러 차례 GPS 현장 측정과 소통을 거친 이 쌍방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조정협의를 체결했으며 경계선을 확정해서 분쟁은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량강 사법소 관련 책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 이전 경계 분쟁, 이웃 모순 등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향촌의 전면 진흥에 조화와 안정에 촉진제를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일전 왕청 동장령 홍군 소학교의 실내 빙설 운동 훈련실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훈련실은 왕청년 최초의 학교 실내 빙설 운동 훈련실로 학생들이 빙설 운동을 전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전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요해한 데 따르면 100만 청소년 빙설 행동에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기 위해 길림성은 2025년에 100개의 빙설 운동 훈련실 훈련장을 건설했는데 왕청 동장령 홍군소학교 빙설 운동 훈련실이 그중 하나입니다. 훈련실은 2025년 12월에 완공되고 총 면적은 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훈련실에는 미끄럼 방지판이 깔려있고 실내 슬라이딩, 모이패드, 평형볼, 평형판, 롤러스케이트 등 전문 기구들이 마련됐으며 주로 빙상운동 이론 지식 수업, 전문 체력 훈련 및 실천 체험 수업에 사용됩니다. 학생들은 전문 인원의 지도하에 기초 자세, 중심 통제에서 평형 잡기, 신체 조정까지 발 동작 교범화, 절조 조절에서 힘쓰기, 스케이팅까지 훈련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실은 전통 빙설 운동의 시공간적 제한을 타파하여 학교 빙설 운동의 보급과 전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왕청 동장령 홍군소학교 교장 장승위는 향후 빙설 운동 수업 체계를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빙설 취미 활동, 전문 훈련과 학교 빙설 경기를 상시화로 전개해 교정에서 빙설 운동을 보급하고 학교 빙설 운동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 그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축구에 관한 관심도 높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네. 참 이게 좋은 어떤 이게 방침인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네. 뭐 선택성 있게 운동을 했는데 요즘 어느 집이나 다 시키더라고요.
0: 맞아요.
1: 뭐 농구 아니면 축구 아니면 수영 이제 운동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임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좋죠. 전민이 건강해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아이들은 나라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아이들부터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도 이롭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작품 속에 이어서 여러 가지 신나는 소식들 우리가 또 알바라 볼 만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아주 활용적인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 일주일 동안 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대정책이 좋아서 많이 사고 싶은데 손에 쥔 돈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이번에는 적게 써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도 그 먼저번에 비해서 적게 써도 많이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특수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정책이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액은 40각을 사면 5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60각에 70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각에 124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반 이렇게 되는 셈이 되니까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0각 사는 분들한테 또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편리한 가격으로 되어 있죠. 눈병 치료약품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안과 질병을 서약으로서 들고 있는 약을 엮어 그러면 그때뿐이고 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또 원래대로 되고 끝이 없는 이런 그 서의적인 치료 방법은 임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효과에 불과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완전히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21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은 이번에 8야드각을 사면 7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이왕에는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에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는 기회래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사지원 액션 한 삼나.
1: 예.
2: 예, 언젠 한 개가 1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좀 이렇게 혈압이란 높다 말입니다. 혈압 저거를 잘 알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머리 그냥 아프고, 예, 그래서 뻥한 게 계속 이렇게 가슴이 더부룩한 게 소화도 안 되지. 심장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 거리면서, 예, 잠도 잘 못 자지, 좌우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효력을 못 보다가서 내 이 사지원액이 자꾸 이게 어쨌든 이게 예, 방송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게 피도 막게 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니까 되나. 네, 이거 접해 먹어봤는데 자관 오리려면 어쨌든 이게 피가 건강한 사실이겠죠.
1: 아, 그렇죠. 저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하는 우선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래서 이 사지원액 내 약을 많이 써다도 말 안 들으니까 이 사지원액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걸로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도 못 자던 것도 잘 잠도 잘하고 밥도 맛있고 예, 자관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이게 성격으로 예, 내 몸이
1: 그렇죠.
2: 그래서 이 활동 또 들어보니까 특이하게 좋을 때다.
1: 이번 이 활동이 아주 특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지간한 분들은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대할때 40각 사는데 50각 주니까 많이 사지 않아도 먼저 번에는 뭐 기술은 60각 사면 70각 주는데 이번에 40각에 10각 더 주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2: 예,
1: 40각에 50각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좀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1: 501-7766번.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아,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싸지 원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 약 써도 효과 없던데 이 싸지 원약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그럼요.
2: 네. 혈압과 혈지 조절이 잘 되지 소변이 영 너무 잦았었으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소화늘상 안 돼서 밥을 바로 못 먹어 맥였을 텐데 이 싸지고 내가 먹으니까 소화 잘 돼서 그런 밥을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나는 심장 주제라는 사람인데 심장이 아주

0: 이하고 저 주자리에도 계속 후두두하고 황황하고 놀랐대는데 이 사주 내고 먹으니까 그 증상이 없었죠. 심장이 아주
1: 편하죠. 아 그럼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더 뭐 두 번째 이문 가질 필요가 없이 제품을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할 수 있는데 심장병 이미 지장까지 하셨다면 다시 또 2차, 3차로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을 견지하세요. 대사인의 인력에 선물한 심장과 뇌혈관 3고에는 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네, 그래서 나는 전번에 누굴 때 쌌습니다.
1: 아, 예. 네. 그렇죠.
0: 그래서 약이 있어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싸지 원액으로서는 한 년 넘게 쓴 거진 7개월 됩니다.
1: 먹어요. 예.
3: 이거 먹으면서 항상 이 심장약은 한 코고도 구두들 떨리면서 가끔씩 맨하네 이렇게 조금만 무슨 기척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1: 그렇겠죠.
3: 그런데 지금 이 사지원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 기본상 나왔습니다.
1: 심내 혈관에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3: 그리고 이 마른 기침이 그냥 나면서 목에 가래가 달라붙어 있고 그 기침이 나면서 조금 무슨 냄새 이런 그 제가 음식 냄새나 뭐 이런 기름 냄새나 이런 거라도 막 기침이 나서 뭐 멈출 수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했댔습니다. 기침도.
1: 아, 예. 호흡기 예, 문제. 예.
3: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예. 뭐 크게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1: 그렇죠.
3: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예 그 걱정 없어도 예 지금 완전 변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가 온종 안 되는데 혈압약을 두 알씩 먹다니 지금 이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한 그러니까 다섯 달부터 시작해서는 하나씩 먹었습니다.
1: 예, 점차 끊어도 됩니다.
3: 예,
1: 한 1년, 2년 후에는 완전히 혈압약과 멀리해도 될 겁니다.
3: 예, 지금 그런데도 혈압이가 영 온정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절반 줄였는데.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잠도 예, 영 이렇게 예, 잠 다 자는 것 같은데 이튿날에 일어나면은 예, 계속 이렇게 피곤한 것도 납품이 나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상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뭐, 이튿날 예. 일어나면 정신 나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 뭐, 자지 않고 이래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약을 쓰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개선될 아이디어인데, 이 지금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개선되는 게 알긴다. 현저하게 알긴다.
1: 현저하게 알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래서 나는 이 싸지 원액을 지금 꾸준히 쓰려고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오늘 40각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좀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가 많이 따라가기. 먼저 번에 60각에 70각 드렸는데 이번에 40각에 50각을 네. 드리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싸지 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싸지 원액은 나무를 때 없는 전 예.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전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예.
4: 네, 우선 이것은 반년 거의 썼습니다.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나는 이 혈압이 높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에서 나쁩니다, 나는.
1: 예.
4: 놀라고, 예. 그래서 조금은 소리 조금 높아도 놀라고 예. 그 다음에 누기 소리 조금 높아도 막 놀라고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뭔가 하면 혈압이 높습니다. 나 예. 혈당도 있고 그런데 이 싸지 원액을 복용한다면 예. 확실히 지금 이 심장이 막 떨기던 것도 많이 낫고 후들후들한 것도 많이 낫고 대단히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 다음에 이 뭔가 머리도 아프고 예. 혈압도 지금 혈압이 하고 떼었습니다. 네, 이거 먹은 다음에.
1: 예.
4: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오늘이 이 우리 할 때 또 어선 거의 먹을까요? 우리 언니가 같이 먹나 말입니다.
1: 예.
4: 그래, 40가구, 3, 50가구 준 다음에.
1: 예, 그러시오.
4: 예,
1: 그래. 이전에는 60가구 싸야 70가구 줬는데, 40각 싸면 예. 50각 주니까 큰 우대할 때이죠. 적게 예. 돈 가져도 됩니다. 예.
4: 예,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좀 쉬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사주원약에 이전에는 1년 거의 먹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파도가 심하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영 좀 불안하던지 이 사주원약을 먹은 다음부터 좀 혈압도 그리 엉살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냐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고 이 경력이 없어서 맨날 이 빙시한 뭐 가슬라 갔다가 한참 서 있어야 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증상이 지금 미네일 없습니다.
1: 바로 뇌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뭐 때문에 뇌세포가 매개 세포마다 거기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는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맥이 떨어지고 뭐 집에 누워만 있게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혈관에 맥의 신경세포가 거기에 영양이 공급되어도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혈액이 들어가야 내 세포가 살아나서 자가공동하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리고 예, 저, 이 기관지염이 심해가지고서, 침가래가 심해서, 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1: 그,
0: 운동 낫지하고, 낫스까투리 하다도 또 반복하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 이 증상이 지금 미네일없지 않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언제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변 차수도 예, 저기 찾아서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사변 차수가 줄어드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납니다.
1: 이게 인삼 로경이 5배 효과니까 로경은 콤파치다 이 정도 끝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경이 5배 효과니까 콤파치 좋아지니까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뭐 원기가 도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0: 예, 겨우 소화가 잘 될까요?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나는 이 손발이 차고 질이 엉성이 탔습니다. 그래서 남아 옷을 얼마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만나 치봐서 그러던 게 지금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콤파치 양기 부족입니다. 그게 해결받습니다. 콤파치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 날까나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저기 지금 무슨 잠이 잘 와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예.
0: 지금 애기 나고 예.
1: 예.
0: 이 약을 먹어보니까 이 구멍에 대해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냉수방어 전문의 합시다.
1: 예.
0: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이렇게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고 예, 물체가 자꾸 삐뚤게 보인단다.
1: 예.
0: 그리고 가엽고 예, 이런 데는 좀 있는 수박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좀 자문합니다.
1: 지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삐뚤게 보이고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 제일 작아도 황반구 그 구역에 병변이 생겼거나 황반변성이 초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맹서방 쓰게 되면 많은 분들 삐뚤게 배우던 게 바로 배우네. 색깔이 변색돼 흰 게 노란 색깔을 배우던 게 원색으로 돌아왔네.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명서방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저 이번에 학도 염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두 가지 약을 저 우리 두 집에서 다 좀 배달받자고
1: 네. 예. 명서방이 이전에는 12가구 주고 그런데 이번에 야득가게 7가구 주게 돼 있으니까 적게 싸도 많이 퍼센트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되 502-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눈병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명서방인데 여기 들어간 처방 자체가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여기에서 많이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면서 상초열로 나타난 심장형 폐열을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싸지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쓰면 건강에 좋은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m'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m'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고슴도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서로 모여들어서 체온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갓이 찔리고 떨어져 있자니 추워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답은 갓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움과 멀어짐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과 일상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리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에서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서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난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듯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러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군촌으로 떠나봅니다.

네, 오늘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동방제일촌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 혼촌시 경신진 방천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천촌은 혼촌시 도심에서 출발해 두만강을 따라 동남방향으로 약 60km 내려가다 보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끝자락쯤에 위치했습니다. 방천촌은 동해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해발이 낮습니다. 이 방천촌의 해발고는 5m에 불과하며 우리 성에서는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두만강 하류에 자리한 방천촌은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마을인데요.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기러기 울음소리는 삼국에 들리고 호랑이의 포효는 새 국경을 울리며 꽃향기는 새 나라에 퍼지고 웃음소리는 새 나라에 전해진다. 아주 짧은 표현 속에서도 이곳의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방천촌은 오랜 세월 역사의 경랑을 견뎌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청조 시기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앞 두만강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버들방천이라 불렀고 이후 그 발음이 변해서 지금의 방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장고봉입니다. 1938년 일본군과 소련군이 장고봉과 사초봉 일대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고봉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투 이후 일본군은 이 일대를 군사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강제로 혼촌 내륙지역으로 이주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채 오랜 시간 무인지대로 남겨졌던 방천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곳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국경의 작은 마을에 다시 삶의 불빛이 켜지기까지 방천촌의 오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정착의 역사 위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방천촌의 역사는 단지 국경마을의 변천사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도 깊이 스며있습니다. 당시 방천에 주둔한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조선족 주민들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었고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군인들과 정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과 삶의 터전을 일구는 주민들은 함께 변방을 개척하고 함께 마을을 건설하며 함께 국경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방천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며 방천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민족의 주민들은 함께 국경 지역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에 힘을 모아왔는데요. 특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천촌은 관광, 문화, 민족, 화합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과 관광, 문화와 인재 자원을 통합해 다기는 민족 마을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통해 여러 민족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며 생태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방천촌은 중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수민족 특색 마을, 중국 아름다운 레저 향촌, 전국 일촌일품 시범촌, 중국 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 전국 향촌치리 시범촌 등 다양한 영예를 얻었으며 길림성 대표 향촌관광 명품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천촌 남쪽에 위치한 옥대호 휴양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음식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자 서로 다른 민족이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가장 따뜻한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옥대호 휴양구 역시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민속풍정 상업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평범한 공터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인생샷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연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쫄깃한 떡과 은은한 향의 막걸리, 새콤한 김치와 시원한 냉면까지 연변 특유의 음식 문화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미식푸드입니다. 수면 위에는 16개의 바비큐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밤이 되면은 화려한 등불이 물울을 수놓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호수를 가로지르고 광장에서는 시기에 맞춰 모닥불 축제도 열립니다. 관광객들은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시에 민족 가무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의 부드럽고 깊은 선율, 동서의 묵직하고 유장한 음색은 연변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한층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어우러집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 어울리며 중국 전통 문화가 지닌 다채로운 융합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민속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텔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곳곳에는 짙은 민족적 분위기

꽃매기가 담겨 있어서 관광객들이 중국 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의 특색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는 모두 114개의 객실이 마련됐으며 회의실과 레저 센터, KTV 시설은 물론 약 2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민속 음식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음식, 전통 문화와 사람의 온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 이 방천촌은 방천촌의 옥대호 휴양구는 오늘도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경벽입니다. 방천촌은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함께 담아내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적 의미를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에 놓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들로 조성된 곳이 바로 수경벽입니다. 이 항아리에는 북방 지역 사람들의 오랜 생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 북방 지역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치와 짠지, 산채절임을 담그고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커다란 항아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에 항아리가 많을수록 저장할 식량이 풍부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항아리는 곧 재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 사람들에게 이 항아리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과 묵직한 항아리가 어우러진 이 수경벽은 방천촌 주민들이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바람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천촌이 품고는 이야기는 아직도 참 많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특별한 지리적 풍경부터 시대의 굴곡을 견뎌온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현재의 모습까지. 이 작은 마을에는 아직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지금의 방천촌은 과거의 변방마을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 생태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국경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생태보호사업이 함께 추진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천촌의 현재 모습과 변화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이곳만의 특별한 국경 관광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언젠가 아마도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언젠간 아마도.

문득 언젠가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내가 떠오를 때가 있다. 3월의 찬 바람을 견디던 분홍색 벚꽃잎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던 교토의 나. 2층 버스에 매달려 한여름의 하이드파크를 향해 굿바이라고 읊조리던 나. 해협을 건너 아마쿠사로 가던 배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고래떼의 시선을 빼앗겼던 나. 그때마다 기억 속의 나는 내게 참 낯선 사람이었다. 여행이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면 여행을 통해 나는 비정함을 익혔다.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토록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친구처럼 지낸 이들과도 또 아꼈으나 잃어버린 물건과도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젠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삶의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이 책은 단순히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도, 사적인 감상에만 치중한 에세이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한 타지에서 혹은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도 아니면 여정이 끝난 뒤에 마주하는 어떤 순간을 저자는 허투루 지나지 않고 가만히 품고 있다가 하나씩 길어서 올려 글로 풀어냈습니다. 저자의 여행과 함께라면은 어느 순간 문득 일상 속에서 떠오른 여행의 기억, 그때 그 여행지에서의 감정을 마주하고 지그시 응시하듯이 적어 내려간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 때론 택시나 버스 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면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여행기가 아닌 외로움, 낯섦, 그리움, 위안, 안도, 희망과 관련됐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여행의 의미,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시시콜콜한 수다거리 마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곱씹을수록 씁쓸한 탐막과 심심한 재미가 우러나는 여행담.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우리를 다시 길으로 이끌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 끌림이란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끌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가 실수처럼 그 길로 접어들었다. 20살. 카메라에 묘한 생김새에 끌려 중고 카메라를 샀고 그 후로 간혹 사진적인 삶을 산다.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냄새를 참지 못해 자주 먼 길을 떠나며 오래지 않아 돌아와 사람 속에 있다.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실이 존재하므로 달라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사물에 죽도록 약하며 한번 몸속에 들어온 지방에 빠져 나가지 않은 체질로 인해 자주 글무며 또한 폭식한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는다.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기분에 수문을 열어줘야 할 땐 속도, 초콜릿, 이어폰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저자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가지 않으면 아니 될 마음의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행자라는 이름 하나만 배낭처럼 거치고 50여 개국을 정처없이 또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여행자의 가슴 속에 눈물처럼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순간의 순간만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기다림, 쓸쓸함, 그리움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났던 저자는 떠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행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 그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떠나

떠나고 싶은 도시였지만 영원히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 친구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입니다. 결국 여행은 자신을 만나는 길이고 사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왜 인생이 여행에 비유되는지, 당신의 인생이 어디쯤 어느 곳에서 미소를 띠거나 울음을 삼키며 여행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머물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며 사람이 여행할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에 길 위에 멈춰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에 떠밀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기꺼이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은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다정한 질문을 때때로 던집니다. 여행하는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0: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0: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2: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삶에서 사랑과 행복은 아주 소중하죠. 아름다운 사랑이 깃든 순간에 행복이 피어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영택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 그리고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인연,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했으면 든든해지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미령, 최래영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행복한 설렘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최미영 작사, 최군 작곡의 기다림. 이 노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미소를 떠올려 볼 수 있는가요? 장혜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반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열 곽부터는 우리 그 웅담본 드립니다. 1680원짜리인데 황금색 웅담본 웅남에서 나온 겁니다.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호폐용 높습니다. 웅담분이 황금색 웅담분, 예, 특급 웅담분이죠. 예. 그래서 이래게 되면 10곽에 8곽 더 드리거나 1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곽에는 15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침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요 웅담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예? 특히 이런 각종 방법을 대서 치료해 봤지만, 그리고 다른 데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치료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풍이 왔다거나 그 요실금이랑 왔다거나 요수간판 탈출, 그 다음에 우리 무릎관절 이런 질병이, 이런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진 분들, 요새 저한테 찾아와서 치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자꾸 떠돌아다니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 말하게 되면, 예, 보통 우리 황제내경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 实证死人이랍니다. 그러니까 虚症不死人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이 몸이 허하게 되면, 예, 사람이 쉽게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实症이 걸리게 되면 사람이 쉽게 돌아간다. 实症이란 게 뭔가? 그 사람 몸에 없어야 할 곳에 무슨 게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결절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어디면 물이 찼거나, 낭종이 생겼거나, 예, 그리고 혈전이 생겼거나, 이런 건 원래 없어야 될 게죠. 근데 왜 나타나는가? 지금 환자들이 대부분 병이 걸리는 것이가, 뭐,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심장병, 관심병, 예, 이런 질병들은, 예, 절대

0: 뭐 영양가가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영양가 너무 넘쳐나서 걸리는 병입니다. 넘쳐난다는 게 뭔가 실증으로 넘어간다고 뜻이죠. 그래서 이 실증을 쉬증 부스런 했지 않습니까? 쉬증으로 넘어가게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위해서 아이 되는가? 기실은 소화 계통 그 주위에 나쁜 물이 꽉 들어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나쁜 물을 어떻게 없애줘야 되겠는가? 기실은 병원에가 검사하게 되면 이 피를 빼서 검사해서 혈액 속에 뭐 수치가 어떻다 이런 수치를 우리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빼서 물이 어떤가? 이거는 진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인체 내에서 70%는 물입니다. 혈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는 물이고 30%는 혈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가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밖에 물이 생기는가 안에 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위장도 그렇습니다. 안에 물이 생기는가 겉에 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피부 밑에 거기 에 물이 어째서 그게 나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붓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물이 차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병원에 가서 리뇨제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대상해서 나온 약이가 처방이가 우리 이 근신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암세포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 암세포를 말하는데 암세포를 병원에서 활용해서 그걸 죽여버린다. 그거 떼버린다. 쓸데없습니다. 그 안에 환경을 바꿔주지 않은 이상 떼버려도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생기게 하는 원인이 뭔가? 기실은 이 암세포가 암세포도 그렇고 낭종도 그렇고 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뭔가? 이런 나쁜 물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가 자라나자면 물을 많이 줘야 자라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낭종이라면 자라나는 특정적인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쓸수이랍니다. 죽은 물이라 하죠. 인체 내에서 어떤 게 살아있는 물인가? 기실은 온도가 사람 인체 온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인체 온도 얼마입니까? 36.5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너무 찬 물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 몸속에 이런 기혈이 부족해가지고서 이런 물을 끓여낼 능력이 없다. 예, 우리 찬물이 들어온 데서 뭐 잘못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찬물을 더운 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 더운 물을 만들어주는 게 뭔가? 사람 몸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북돋아줘야 이것이가 더운 물이 되죠. 우리 그 찬물로 그 매치불 위에다 떡 놨는데 매치를 아예 캐면 그게 계속 찬물이죠. 찬물이란 건 인체 내에서 리용되지 못합니다. 예, 근데 한 곳에 떡 남아 있습니다. 암세포란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면 되는가? 암세포가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이 물을 없애주게 되면 암세포는 먹고 자라날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졸아드는 겁니다. 이것이가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뭐라는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탄인, 인이란 건 물이란 말입니다. 나쁜 물이라 그 뜻입니다. 인이란 건 우리 음료수라는 인재입니다. 탄인, 그 다음에 쉔인. 예, 쉔인이라는 게 뭔가 우리 그 상처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폐 그쪽에 뭐 폐지수이라면 생겼거나 신장지수이라면 생겼거나 이게 다 나쁜 물이 그걸 리용되지 못한 물이죠. 이게 대사에 나가 물이가 무슨 너무 넘쳐나가지고서 막 흘러나왔다 이출라 이런 이인이죠. 그리고 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건 우리 사지로 가는 이런 지인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지치과라는 지재입니다. 갈라져 나간다. 이래서 지인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인 이것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속에 이런 결절이라는 게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실증에서 우리 해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단인 이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 알천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천탕이라는 게 여기에 천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링하고 바이주 이 네 가지 약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금식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얘 머리가 흐릿하고 소화가 안 되고 침이 어째 이렇게 탑니까?
0: 네.
1: 산발이 시려 그런지 무슨 신자에 나빠 그런지 어째 그런 그리고 입이 썩었고 예, 소화가 안 돼서 털이 마음껏 항시고 물에 올라오고 밤잠 자지 못한다.
0: 네.
1: 예. 그저 한두 시간 자고면 끝이고 그저 예, 앉아서 시간 벌 시간이라는 게 어째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고를 써서부터 해대강하고 금식고를 한 대 같이 썼는데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나든지 좋아지고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맥압차가 8, 90 돼서 그렇게 무리가 터지는 것 같던 게 그것도 영 잘 되고 그래 놓고 밤잠 잘 됩니다.
0: 예, 그렇죠.
1: 예, 그리고 소화를 선택해서 쓰는 소리 침꼬닥 귀라고 하니까요. 아이, 이 여러 가지 면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0: 예.
1: 그래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머리도 덜 아파서 어디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 좋습니다.
0: 예.
1: 그래서, 네, 이 건식을 또 계속 먹자고 생각합니다.
0: 아, 예. 어떤 방면이 좋아졌습니까? 머리 아픈 거 좋아지고?
1: 예, 머리 아픈 거.
0: 머리 아픈 거 좋아지고.
1: 예. 아프던 게, 언제 못 누워, 그냥 벌벌 개된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게 지금은, 예, 아이,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0: 예. 우리 여기 안에 취장탕이라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취장. 그러니까 우리의 지팽이를 짚고 댕기던 거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이게 기준은 우리 중리각도로 본다 할 때 풍습류, 풍습관절이나 그다음에 허리랑 자꾸 꼬부라들거나 그런 걸 기용 바빠하거나 예, 그다음에 쥐어 올라오거나 이걸 해결해 준 처방입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허리 꼬부라들고 엎드려서 귀에 댕겼는데 좀 불만하고 예,
0: 네.
1: 번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얼마나 썼습니까? 그래서
0: 네.
1: 꼬부라도 딱 하를 쌓던 게 지금 꾹꾹이 패고 댕기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예. 그러니까 예, 기분이 좋으니까 밥도 잘 먹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또 밥 잘 먹으니까 내일 있으니까 잠 잘 잔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제 여러 가지 그래가 예, 또 정신하고 보니까 눈도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1: 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다 근심 걸 쓰는 소리 아주 좋습니다.
0: 네. 예.
1: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다른 약을 뭐 자꾸 쓸데없는 거 써서 뭐라 했습니까?
0: 네.
1: 약만 먹어도 되겠는데.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그 약을 한 가지 좀 많이 주문해가지고 소리. 계속 먹을 예상이다.
0: 계속 잡습니다.
1: 두 가지 약을, 두세 가지 약을 섞어 먹었습니다.
0: 그래서 특히 우리 건신권은 우리 설명서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건신고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 부녀도 먹을 수 있고 이? 아주 안전한 약이고 피를 많이 보충해 줍니다.
1: 그래라 예. 먹기도 좋고 예. 좀 치료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0: 치료 잘 되죠. 예,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히
0: 네.
1: 죽음에 이거 선택했는데
0: 예.
1: 선택해서 하나도 저기 불리한 점이 없이 다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선생님께 감사 축복 댕기 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근신고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근신고를 먹기 전에는 손발이가 대단히 찼습니다.
0: 네.
3: 위도 차갑고. 그런데 근신고를 먹으면서리, 예, 어느 시간을 지나가니까 손발이 따뜻해 나고 비순환이 되는 것 같아.
0: 네.
3: 예. 그리고서리, 위도 하던 게 소화도 좀 되고.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허리

0: 이도 그렇지 아프던지 좀 낫습니다.
1: 네.
0: 예, 위도 소화 잘 되는가, 잠도 잘 오고, 네. 힘도 나고,
1: 네.
0: 예.
2: 네.
0: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이전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 네.
0: 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지금은, 건진고를 먹으면서부터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정말, 건진고는, 예, 아주 좋습니다. 좋은 약입니다.
1: 네.
0: 그리고 쥐도 올라오던 게 쥐도, 예, 적게 올라오고.
1: 네.
0: 예. 그리고, 예, 모든 방면에서, 예, 좋아집니다. 건신고를 계속 저는 먹겠습니다.
1: 네.
0: 예.
1: 네.
2: 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처럼이 위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얼리민다, 예? 위 차다. 그 차가운 게 뭐 위 안이 차갑다 이런 뜻인 것이 아니라 위 그 주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쉐인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쉐인이라는 게 뭔가 찬물을 함이라 먹게 되면 그 물이가 자꾸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팔로 쭉 간다 그 뜻입니다. 르골 그 자글로. 그래서 그 위 주위에 찬물이 딱 차게 되면 위도 차가반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좀 그래서 저 뭐니까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 이때까지 이런 증상들이 안개라 더 빨리 좋아지고 예, 그런 것들아 말입니다. 특히는 저희 저 이 뭐랄까 우중이 이전에 좀 심했습니다.
1: 네.
3: 제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소리는 그냥 생각하고 하던 게 남이니 밤잠 못 자고 그냥 자꾸 막어서 어서 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다만 신경 쓰고 이래가 우리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울해서 이랬단 말인가 그리고 예, 이저 뭔가 이 사석이 너무 아픈 데는 없는데 그렇게 사석이 병에 옛날 곳에 다 온몸에서 아프고 찌뿌둥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인다. 근데
1: 네.
3: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이런 증상 안 난, 나도 없어지는 게 예, 완전히 아기더란 말인다.
1: 어머님은 그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부위지 않습니까?
3: 예. 네.
1: 그래서
3: 예.
1: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예, 저 뭡니까 친구도 있잖아, 예, 24번씩 이렇게, 막고 이런 우려 활동이 있어도 또 그렇게 혜택받고 하니까, 친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결합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약 먹고 하니까, 이제 더 빨리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1: 말씀해서,
3: 옆에서 뭐 친척들나 뭐 친구들 이래 혹시 전화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괜찮구나 하던 게 후에는 그냥 만나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가 모두 놀랄 정도더라 말입니다. 이게 질문에 안개는 남자 나갔어요.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는 이 활동도 조금씩 다니며 하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이해하고 그 안개 꾸준히 먹고 다른 것도 뭐 눈도 그렇게 깔깔하고 그다음에는 자꾸만 눈을 나고 이 봄에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얼마 전까지도 조금은 눈물 나왔던 게 무슨 이런 족상 다 같아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쯤에 약을 선택을 했구나 싶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수히 또 뭔가 쓰려고 합니다. 이제 약 떨어지면 또 얼마 후에 또 다시 사고
1: 네, 선택 잘 하셨습니다. 예.
3: 네.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건신고를 쓰고 선전한다.
1: 네.
4: 이 약 쓰기 전에 중이고를 썼겠습니다.
1: 네.
4: 네, 지금 건신고 중이고보다 얼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썼는데.
1: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고.
4: 네. 약제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난 효과 용 좋습니다. 네, 중이고를 두 병 안 쓰니까 나 혈당 증상으로 내려와 됐습니다.
1: 아, 혈당이 조절되고.
4: 네, 지금 건신고를 피를 막기 하고, 막기 하니까 나 빈혈이 있었는데, 빈혈도 없어지고, 간경화 있어서 혈소판도 낮았는데, 병원에 가서 내 전문화를 검사해 봤습니다.
1: 네.
4: 굉장히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물도 없어지고 혈소판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때라서 이사가 말한 게.
1: 네.
4: 그럼 이 양쓰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서 음식으로 가리고 잘 먹지 못하니까 신체도 영 허약했습니다.
1: 네.
4: 지금 이 약쓰고 다음부터는 혈당량을 다 먹고 음식도 골고루 다 먹으니까 나 혈당이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근육도 보면 이 약을 쓰니까 체중도 몇 분 올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소변 차수만 한데 하룻밤에 몇 번씩 봤습니다.
1: 네.
4: 그리고 변비도 심했는데 이 약 쓰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소변 차수도 저는 하룻밤에 한 번만 봅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계속 맥이 없고 몸이 무겁고 걸기 바빴습니다.
1: 네.
4: 이 약 쓴 다음부터는 몸이 영 가볍습니다.
1: 네.
4: 그래도 정신이 나고 맥이 납니다. 예, 저 당약을 다 써봐도 잣 돌아지는 병을 이 약으로 전 몸을 골고루 다 치료하니까.
1: 네.
4: 최고약입니다.
1: 그렇죠. 네.
4: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그래, 제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거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1: 네.
4: 환자들 여러분께 한마디 고는 거 하고 싶은 거네.
1: 네.
4: 이 약을 한두 병이라도 써보면 알 느낌이다.
1: 알깁니다. 예, 바랍니다. 예.
4: 예. 이 약은 거짓말 한마디 없는 약입니다.
1: 예, 그렇죠.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럼 우리 지금 이 단인이란 건 도대체 뭐인가? 보통 이런 이 몸이가 영 웅장한 사람들, 좀 시리시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예, 나타나는데 이 단인 이건 병에 걸리게 되면 예, 몸이 싫어하던 데로부터 갑자기 몸이 팍 쪼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암이 왔쨍가 이랬는데 암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무리가 먹은 무리가 장도 그 작겠거나 장도 안이 아닙니다. 장도 그 어간에 거기에 끼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대변이 영 땅땅하고 그리고 소리 잘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움직이게 되면 자꾸 배 안에서 구르륵 구르륵 물소리 납니다. 이게 다 그 장비지진이랍니다. 장도 안이 아닙니다. 이거 꼭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의 방면에서 놓고 말한다 할 때 이거는 만성위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의에서는 단인이라는데 보통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배가 막 짱해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먹은 무리가 위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음식은 위에서 다 소화를 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무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해가지고서 이런 단인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되면 이게 치화가 됩니다. 어제 그런가? 소장의 열량이 부족합니다. 소장이라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십이지장 들어봤죠? 십이지장 소장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량이 아야 된다. 이 열량이라는 거는 우리 매치불과 한 가지입니다. 매치불 위에다 찬물을 데끼게 되면 점점 끓어나죠. 그래서 그거 끓여가지고 그 무리가 증기로 증발해가지고서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찬물을 먹어서 목이 촉촉해지는 게 아닙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1: 예. 말씀 주세요. 예.
5: 예. 건신고 약 어전 두 그런 한 병 살 다 먹고 두 병 살 채 이제 거의 먹는 게 효과 영 좋습니다.
1: 아 좋습니까?
5: 예. 예. 소화 잘 되고 변비 잘 되고 예.
1: 네 예.
5: 허리 술 아프고 감기라고 네. 내일 얻은 게 감기를 아야 합니다.
1: 아 예.
5: 그리고 발이 따뜻해나고.
1: 발이 따뜻한 좋습니다. 예.
5: 예. 영 좋습니다 약이.
1: 예 그렇지. 예.
5: 고맙습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소장이 열량이가 좋다 할 때는 어찌는가? 이거 치화해가지고서리 예, 내보냅니다. 근데 이 치화 작용이 아예 되게 되면 이 무리가 찬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모옌 이게 다 거기면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쉐인, 이

0: 이것은 예, 이사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물을 먹어서 우리 그 르골 그 짝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면서 자꾸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고래가지고 고해가지고서리 예, 이 무리가 일단 막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그 다음에 기침 세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헝금어 거김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헝금어가 정상적으로 그 물이 없게 되면 올리 했다 내리 했다 숨 쉬는 데 따라서 이래 숨 들이쉬게 되면 폐가 늘어나면서 헝금어가 아래로 축 처지고 그 다음에 숨 내쉬게 되면 폐가 쭉 졸아들면서 헝금어가 쑥 올라가고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기침하게 됩니다. 서의 방면에서 뭔가 장예싱레이모옌 이런 짝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인이라는 뭔가 이 무리가 먹은 다음에 뭔가 이 소변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소변은 잘 나가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는가? 사지 그 짝으로 갑니다. 팔다리 그 짝으로 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자꾸 이런 수유중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저리에 수유중이라고 말하죠. 수종이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건 간단하게 놓고 말해서 흉창지예. 예. 그래서 물을 자꾸 뺐을 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물을 일단 뺀다면 또 그 짝으로 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제일 심한 게 뭐인가? 노지수입니다. 노류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서 뭐 해줘야 되는가? 여기면서 반샤시신탕 이 처방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일단 모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인이고 쉔인이고 이인이고 쯔인이고 이것을 몽땅 없애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장염이라 믿거나 만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있는 분들 이래가지고 한热후지 그러니까 막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갱년기 종합증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중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갱년기 종합증 이 말이 나온다 할 때면 이거는 병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갱년기 갖다 붙입니다. 기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반샤시신탕 이걸 써주게 되면 이런 증상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 있지 않습니까? 간단방 반샤시신탕입니다. 그 다음에 건골방 쥐장탕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우탕 이건 폐곰파치 처방 쓰우탕이란 건 아주 유명한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5월의 꽃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향기롭고 싱그러운가요? 이어서 배소윤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봄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더욱 번창하게 변화하길 바라면서 듀오 운종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여성 사인창으로 들어봅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끝내면 그 하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소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그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별에 초대하여 현지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에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내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 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닝 대련 주민 리나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억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양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다위석이 지촌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변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천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천시 단위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을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 결혈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회 개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0: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팔방 관광객이 진나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경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포 한포의 그림이 연변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 보세고 보세 가공 전통 산업 중 하나인데 단열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 세관 소속 훈춘 세관에서는 지역 산업 특색에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 세관이 감독 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구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 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2: 훈춘세관에서는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제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 주관 공혜원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연휴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0: 이로써 연면 특선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면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면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 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수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10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면 뒷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 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번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주황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뉴스, 주황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 흐름 세구봉, 종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종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결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0: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네, 전에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강중의관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 그러니까 우리 특대 활동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 또 우리 그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약을 바꿔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그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이 아직까지 개변이 오지 않았는데 이 개변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대 우대 활동이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곽 살 때 5곽 사게 되면 우리 그 1960원에치 이런 우대를 더 향수할 수 있고, 9곽 사실 때 또 우리 12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고, 12곽을 사실 때 24곽을 더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분들은 다그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느 때에 우리 우대 활동이 변화가 있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사실이라는 분들 다그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또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이런 약의 효과가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 우리 피모포자균이라는 이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른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았던 분들, 예, 그리고 예, 지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적게 많게 경하게 중하게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른 약에서 좀 중한 증상이랑 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하게 되면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약이 없는 중국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가첨된 이런 원인에서 우리 많은 병들 위험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게 치료하는 이런 물질이 우리 작용을 해서 많은 병들이 빨리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다그쳐 이용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과학 검측이 검측한 데 한다게 되면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는 300여 종의 충초 조대가 함유되는데 우리 독특한 충초소 용산매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이런 뇌혈전이라든가 우리 지금

0: 그 중풍으로 고생하신 분들 다 모두가 동청한테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당뇨병이거나 고혈압병, 호흡기통 질병 나가서는 종양치료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우리 비모보사균의 작용에 대해서 중안병들이 빨리 나아지게 되는 우리 동청한 초발효균분을 선택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재전합니까?
1: 네.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어머니 저를 잘 보냈습니까?
1: 네, 덕분에요.
2: 예.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열심히 듣고 이 약을 예, 선택해서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전에 예, 아파서 예, 많은 약을 썼지만 예, 효과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예, 먹었는데 예, 먹을수록 예, 이 약이 좋습니다.
0: 맞죠. 예.
2: 예, 먹으면 힘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도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이 약은 예,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예, 서장 고온 4,500m 악렬한 곳에서 예, 높고 악렬한 곳에서 예, 자라는 약이라 예, 그 효과가 더욱 좋고 예, 동충 하초만에 여기서 생존할 수 있고 예, 딴 약은 생존할 수 없는 예, 이런 특별하고 귀한 약이라 예, 그 효과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거기다가 예, 또 동충 하초로 예,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더욱더 효과가 예, 뛰어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우리 부부는 예, 이 약 때문에 건강을 찾았습니다. 지금 예, 건강을 찾았지만은 예, 아침에 예, 매일 그 한 봉지씩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예, 앞으로 예, 이 약을 예, 복용하려 합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얘기할 거는 예, 우리 그 친척들이 예, 어머니 절이라 해서 예, 우리 이 연길에 와서 예,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이 예, 모두 우리를 보고 예, 어찌면 저 사돈네 부부가는 저렇게 건강해졌는가 하고 또 정신도 어떻게 저렇게 아예 똘똘해 보이는가 하고 무슨 걸로 보양했는가 하고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예, 예, 늙으면은 그저 예, 뭐 신체만 보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약과 같이 보양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하니까 예, 사돈들이 아유 동충하초라는 거 말은 들었는데 예,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사돈은 예, 용서에 있는데 예, 학교 선생질 하다가 예, 퇴직하고 그런 부인데 예, 아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예, 그저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어디나 다 아프지. 그저 예, 가슴이 침침하고 숨이 차지. 심장이 나쁜지 모르겠다지. 그리고 맥이 없고 머리 띵하고 예, 밥맛이 없고 예, 허리 다리가 아프고 죽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길에서 이 약을 썼는데 예, 참 좋은 약이라고 서로.
0: 맞죠. 예.
2: 예, 이 약을 예, 쓰라고 서로. 열흘만 먹으면 감각이 온다고.
0: 그분한테는 꼭 맞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 얘기를 하니까 예, 기뻘죽에 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게 좋은 약은 몰랐다 하면서 예, 사도이 그거 내 사게 했으니까 그럼 아우가고 어떻게 주문해 달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 예, 요즘은 우대할도이 특별 우대할도이라고 예, 약에 약을 주지 선물 세트로 주지 아우가고 싸면 약을 12가게나 준다고 서로 그랬더만 너무 좋아서 예, 아우가고 싸겠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0: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한국 가서 일하는 게 예, 몸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예, 거기다 또 전화를 해서 예, 딸이 얘다도 또 싸보내겠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예, 어저께 예, 어머니 저를 예, 잘 씻습니다. 우리도 그래 예, 선생님이 예, 이렇게 좋은 약을 아선해줘서 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선전 잘했습니다.
2: 예.
0: 선전 잘했습니다. 예.
2: 예.
0: 감사합니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동통화토 저도 지금 쓰고, 예, 야, 많이 좋습니다.
0: 예.
3: 이 동화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영, 그, 이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이 많았는데, 예, 정말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 동화에 4,500m 고에 대해서 달았지. 겨울에는 불 내리지, 여름에는 풀이 불로 달한다지. 아까 얼마나 신기한가.
0: 맞죠, 예.
3: 어, 내도 이렇게 정말 좋으냐고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이래서. 예. 이 정말 한 달 남았다가 내 지금 시작에 쓴지 전에 1년 두 달이 잘 되는데, 어, 용 좋습니다.
0: 맞죠,
3: 지금, 예. 지금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이 신장하고 폐는 안으로 이 최고약이 같은다.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아까 이랬으면 나는 이 신경계획도 있고 관심증이 있어서리 내가 가면 이 신뢰병원 신뢰가 눈 떠본 병원이고 이런 게 이런 차수가 한 대차례 되는데 지금 동통화토 써서는 병원 아이 간다.
0: 맞죠. 예.
3: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소화 잘 되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지 조절도 잘 되니까 이 뼈야 아프고 그도 예, 용 좋습니다. 감기 오고 가는 감기 다 해서 그도 예, 그래야 된 게 감기라는 거 이 겨울에 한 번 다야 한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용 맥이 나고 기억이 없어서 얼빤했는데 지금 기억도 다 정사이 되고 아까 운도 안만 해도 예,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0: 맞죠.
3: 그이 무슨 그도 아플 때는 얼굴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양 인사 찌부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나가면 그도 얼굴에 맨날 웃음기도 당해야겠다. 걔네 오,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래 약이라 이래 좋냐고 동통화토로 써보라고 그래. 어쨌든 동통화토로 써보니까 써본 사람이고 알지 그도 말을 들어서는 오, 좋구나 이렇지.
0: 맞습니다. 먹어봐야 됩니다. 예.
3: 예, 먹어봐야 예. 알지. 먹어보면 정말 이게 무슨 투표약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 가지 약 가지고 100가지 병 다 치료라는 게 동통화소 같은데.
0: 예.
3: 네, 좋습니다. 그래 내 우리 동생이 쌤과 이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지금 또 이 당뇨도 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영문 심장 주지하라도 뭐 어찌라도 말이 많아도 이 지금 동통화소 지금 쓰니까 많이 좋아졌단다. 그래 예, 오늘이 저기 그런 아웃가고 또 배달받아 그냥 쓰겠다는 소리 오늘 좀 전화를 해서 아웃가고 배달받아달라는 소리 그랬더라.
0: 네, 그분도 지금 예, 당뇨병이 있다지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에 한 80가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심장도 좋지 않아가지고 조절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이런 중한 분들 잘 되지 않은 이런 병이라 있는 분들의 당뇨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고 합병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 당뇨병 합병증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한 가지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치료는 우리 동청한초 발효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주자라는 분들도 우리 그 뭐 지금 동청한초에 9강만 보게 되면 그 수술을 변두리에 갔던 분들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분이 더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어쨌든 내 써보니까 내 그랬습니다. 동생분 내 써보니까야 동통화도 한 가지 가지고 이 내 몸에 100가지 병이 들면 그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를 꼭 그래 지금 한 너도 딸 썼는지 지금 심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단다.
0: 아 맞죠.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도 아웃가고 배달 받기셔 그래. 예.
0: 2832-0600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는 이 동통화토 발효균균에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정말 암기를 해야겠고, 예. 머리띵하고 병력이 없고, 그리고 심장도 그리고 성차고, 예. 장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예, 소화도 살아야겠지. 그리고 전립성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살아야 나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예. 여러 가지 증세만 했는데 동청화

0: 이런 형상이 많이 좋았었어.
1: 맞지, 예.
0: 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의, 좌다에 되고, 또,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이래서 좀, 우리 활동도 좋을 때에, 열려도 꽉싸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다.
1: 그러십시오. 집에서 보건 분들이 함께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이번 우대 활동이 제일 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는 게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통화 조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좀 두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어란 게 타위, 기침가루란 게 생각하지.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타다가도,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내가 이거 썼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맞죠, 예.
3: 닭도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낫고, 늘상 기침가루 생각하는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이렇게 깨나든지 무슨 차수도 좀 많이 들고 사람 잠도 좀 제대로 잠다 지금 이것이니까
1: 전입성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
3: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아홉과 베라바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맞습니다. 이런 길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뭔가 뭐, 오래전, 뭔가 뭐, 기침이 있으면서, 용, 오란다 기침 짓는지, 근데 목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칼에 자꾸 올라오지. 저 칼에 올라오면서 목이 어떤데 가릉가릉 거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녁이면 자자 하면 목이 간질거리고 자지 못했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럼 머리도 신하고 이랬을 때 사지 못할까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동청하트 먹고 다 많이 났다니까 나도 지금 배달해 먹었는데 우선 이제 두 달 조금 안 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1: 맞죠.
4: 예. 먹어보니까 내가 들으면 모르겠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내가 먹어보니까 나아지는 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기침이 먹고 가래 먹으니까 가릉가릉 거리지 않고 잠을 지금 편해서 잘 삽니다.
1: 맞습니다.
4: 그리고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막 신하도 머리도.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답답하고 예, 숨쉬기 힘들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하게 숨이 잘 올라온다 지금.
1: 맞죠. 예.
4: 예, 이렇게 목동 중앙에서 재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도 나지. 예, 이 다리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허도도 떨려서 잠 걸으면 힘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맞습니다.
4: 길을 걷어도 저는 시시하게 걷고 옛날처럼 어리둥그리 걷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좋죠. 그러니까. 예.
4: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선물도 좋지 아이 응답문도 주지 않거나 우리 집에 저제 할머니가 한 받아왔는데 보니까 나 선물을 많이 가져왔지.
2: 네. 그래요.
4: 예. 그래서 네. 나도 배달 받자고 그랬는데,
1: 열,
4: 야두가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2830-0666번.
1: 예, 맞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동통하초를 우리 집에 아가에 쓰고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자꾸만 이런 약 있는 거 하면서 먹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잡히고 싶어도 못 잡았는데, 너무 잡사보다는 지금 알린다는 소리. 그 다리 아파서, 다리 허리 세게 아파합니다. 안 돼, 쓴이 나빠 그런지, 어찌 그런지, 쓴이 나빠 그런지, 골가병이니까 자꾸 검사, 골가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검사해보거나, 몇번 검사, 썬이 나쁘다며. 그래서 썬이 나쁜지, 또 거기다가 또, 전염성 비대까지 해서 하면 자수가 사서, 이게는 쉬지 못합니다.
1: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5: 또 거기다 또 신장까지 나빠놓거나, 관심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차지, 심률이 항상 100을 차고, 120, 130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많이 썼습니다. 1년, 1년이든지 몇 번씩 입원도 하는 게, 이 약 썼은 다음에 지금 병원은 모르고 삽니다. 이 보통 화살을 잡수고서 지금, 감기도 그리 하지, 감기도 아야지. 신장이 나서 나사로 가네 나사 나이 나서서

0: 지금은 그렇게 수비사고 그 심률이 500 5천밖에 지금 그냥 내가 아래 78에 80으로 이 정도밖에 해야 된다.
1: 맞죠.
0: 이거 뭐 먹어볼까? 뭐 아예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어볼까? 확실한 이 약은 정말 고온질의 사수가 되면서 그 높은 그 고온질에서 좀 안일한 환경이 환경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화초로 정말 숙성이 제대로 됐단 말인데 이게.
1: 맞습니다.
0: 그래 그런지 뭐 효과가 확실합니다. 아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 먹어볼까? 요즘은 이 위장병이 있어 위장약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지. 이게 지금 이 약 한 가지로 것도 위장도 좋아졌지 심장도 좋아졌지. 가정 들어서 요즘에는 그 자꾸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바고 바깥에 준비를 자꾸 하다 그런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런 활동이 너무 특별해 좋은 거네. 활동이 또 저번에 아홉각상이 약간 있긴 한데 저번에 아홉각상이 두각수로 뭐해. 오늘에 또 아홉각상 12각수길래 그것도 계속 먹자 그런다. 이래서 언제 어찌 먹겠습니까?
1: 그러십시오. 그리고 손님 지금 다리랑 허리랑 아프다는 게 신장 공파작용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뼈라는 게 신장이 도와줘야 됩니다. 신장이 콩팥이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 콩팥이 때문에 나타나는 소변 문제도 있지만은 예, 골가병이란 것이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예, 이런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장도 치료해 주게 되고 그리고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 신장도 치료해 주고 간도 치료해 주고 비장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세계장기가 뼈를 두다는 공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2832-0666번에다
0: 네,
1: 지금 인사 연결하시면
0: 2832-0666번에
1: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해가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 또 좀 중하게 병이 왔다가 되면 잘 치료가 되지 않은 분들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에 들어있는 피모포사균이 이런 특별히 강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와혈 지금 우리 몸에 병이 많은 분들 많이는 먹이게 된대 우리 기부족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가운데 우리 그 피모포사균을 한 거는 기와혈도 보충해주면서 특별히 맥이 없는 분들 맥이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삼체계 인체의 그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면에서 돌출한 이런 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의 활성 성분은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해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함유되는 예, 반복해드리지만은 우리 중국 그 피모포사균 같은 이런 약은 어떤 약도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약물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렸는데 우리 지금 뭐 좀 중한 병으로 진단받은 분들 우리 암이랑 진단받은 분들 간암이거나 위암이거나 피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이런 분들 서에서 말하게 되면 화뇨라거나 방뇨라신 분들 면역력이 낮게 되면

0: 이런 치료도 받아들이기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동청하처 발행유무는 인체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 면역력이나 모두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어떤 치료나 다 받아낼 수가 있고 또 피모 포자균이 작용을 해서 우리 그 이런 암세포가 확 충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도 동청하처 발행유무 가운데 피모 포자균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늘 이야기라든지만 동청하처는 중국이 인삼도금하고 함께 중약이 우리 3대 보배로 불리고 있으면서 폐하고 신장을 보양 치료해주고 정과 기를 포충해주면서 음양조절 그냥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동청하처 발효균문에는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주게 되고 혈액유익하고 강심 등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나고기 야생 동청하초는 발효한 후에 기타 어떤 약품과도 비일바가 못되게 약 혈액이 맹렬하고 각항 성분이 우리 그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에서 다른 약에서 되지 않는다든 이런 병들이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폭풍 속에서도 나아가는 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흐를 뿐인데요.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5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이 향수는 뉴욕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DKNY와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마틴 카츠가 함께 작업해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향수의 진짜 가치는 향 자체보다도 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2,900개가 넘는 보석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세팅됐으며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최고급 보석들이 아낌없이 사용됐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는 향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DKNY 골든 딜리셔스 밀리언 달러 프레그랜스 보틀인데요.

특히 이 향수병을 완성하기까지는 1500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장인의 손길로 정교하게 보석을 세팅하고 조각하는 과정은 단순한 제품 제작을 넘어서 하나의 공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 향수는 2011년 경매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됐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자선단체에 기부되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값비싼 사치품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까지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록은 크기로 세상을 놀라게 한 향수병입니다. 2022년 두바이에서 공개된 이 향수병은 무려 3.57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이 거대한 향수병은 샤이카라는 브랜드에서 제작했으며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 향수가 담겨있는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줍니다. 제작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강화 유리와 금속 프레임을 이용해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했고 외관은 전통적인 아랍 건축과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하고 화려하게 디자인됐습니다. 향수의 내용물 또한 매우 고급스러운데요. 샌달우드, 머스크, 장미, 오우드 같은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향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깊고 묵직한 향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병에 담기는 것이 일반적인 향수가 이렇게 거대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향수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향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하신가요? 2003년 키프로스에서 약 4000년 전에 향수 공방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 해답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단순한 용기뿐만 아니라 실제 향수의 흔적과 다양한 식물성 재료들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연구진은 이 잔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당시 향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로즈마리, 라벤더, 계피, 코리안더 등 다양한 허브와 오일이 조합된 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향의 구조는 현대 향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인들 역시 향을 즐기고 이미 체계적인 조향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즉 향수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인류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향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바로 샤넬 No.5인데요. 1921년 패션 디자이너 카브리엘 코코 샤넬이 선보인 이 향수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백만 병 이상 판매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향수는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가 제작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합성 알데하이드 향을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향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특히 배우 마릴린 먼로가 유명한 일화는 이 향수를 더욱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잠잘 때 무엇을 입느냐는 질문에 샤넬 No.5만 입는다고 답한 것이죠. 이 한마디는 향수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이미지와 상징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도 우아함과 여성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다양한 향수를 선보인 브랜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 말론 런던인데요. 1994년 런던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향의 레이어링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향을 조합해 자신만의 향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화를 이루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향수만 해도 400종이 넘으며 매년 새로운 향을 선보이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우주 세이지, 앤스솔트 등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향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은 향을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 경험의 도구로 확장하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사와 관련된 우주향인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맡았다고 묘사한 냄새, 금속적이면서도 타버린 듯한 향을 바탕으로 이를 재현한 향수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향수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는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는 맞춤형 향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향수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제품을 넘어서 한 사람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같은 향수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향수를 더 오래,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향수는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기입니다. 향수를 뿌릴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향수는 체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퍼지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부위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손목, 귀 뒤, 목 주변, 그리고 팔 안쪽 등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체온이 비교적 높고 혈관에 가까워 향이 은은하게 퍼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손목에 향수를 뿌린 뒤 서로 비비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방법은 오히려 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향수의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본래의 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향수를 뿌린 후에는 자연스럽게 건조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향의 완성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샤워 직후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뿌리기입니다. 향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샤워 후인데요. 피부가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향이 훨씬 잘 흡수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보습까지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향수는 건조한 피부보다 촉촉한 피부에서 훨씬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무향의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바른 뒤 향수

향수를 뿌리면 향이 피부에 더 잘 밀착되면서 지속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땀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향수를 사용하면 향이 변질되거나 불쾌한 냄새로 섞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향수를 더 오래,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꿀팁입니다. 조금 색다른 방법이지만 자연스러운 향을 연출하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향수를 공중에 가볍게 분산 뒤 그 향기 속을 천천히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부위에 향이 집중되지 않고 몸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훨씬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향수를 사용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나 옷에 은은하게 향이 스며들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향이 퍼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에 직접 뿌릴 경우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공중분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를 입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레이어링으로 나만의 향을 만들어 보기입니다. 최근 향수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레이어링인데요. 서로 다른 향을 조합해 자신만의 향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향수에 따뜻한 우디 계열 향수를 살짝 더하면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에 없는 나만의 향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은 계열끼리 조합하거나 가볍고 산뜻한 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향수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로션, 헤어 제품 등과의 조합도 고려하면 더욱 입체적인 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향을 섞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이내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향수를 더 오래,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당장은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새로운 길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인데요.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리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것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척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항에서 온 자금 협력 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모금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 총재 부부 호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보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혜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혜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보와 오혜에게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걷다가 정거장 하나 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오혜에게는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운전사는 그곳이 클럽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다. 택시는 빠르게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혜에게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혜에게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김영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김영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우표라고 불렀다. 아버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에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버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채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채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버는 예전에 배채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채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채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채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버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채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주인은 배채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배채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란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체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배체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열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따라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연변의 창작가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해서 또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 갖고 오셨네요.
1: 꽃물결 사람물결.
0: 네, 언제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1: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년 전? 4년 전
0: 그래요?
1: 정도 될 겁니다.
0: 4년 전이면 신곡이죠.
1: 제가 로그만 곡을 보다가 네. 미국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보내요.
0: 네, 그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애청자분들이 한 분이 요청을 해서 방송으로도 보내드렸어요. 제가 수요 코너에서.
1: 네.
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건의도 주셨거든요. 네.
1: 해보죠, 뭐.
0: 네. 태옥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꽃물결 사람물결 이 노래입니다. 먼저 가사 말 전해드릴게요. 꽃물결에 묻히어, 꽃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고향 하늘 바라보니, 어디 가나 절승 경계, 어디 가나 절승 경계, 자랑 많은 내 고향에, 자랑 많은 내 고향에,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이돌아서,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이돌아서,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후렴입니다.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사람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아하, 사람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후렴구는 또 뒤에 라라라가 붙어 있고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가사를 또 천천히 말씀드려야 메모를 하시거든요. 네, 따라 부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또 천천히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워보실까요?
1: 네, 가사는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연변이 지금 왕궁청사가 돼가지고.
0: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찾아들고.
1: 유람객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0: 네.
1: 그걸 우리 사람 물결, 여기다 꽃 물결에 비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자, 한번 가봅시다.

0: 말입니다.
1: 재밌습니다.
0: 못 들어봤죠? 네. 지금 뭐 방송이 한 다음에 매주간 나간 다음에 또 이런 전파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들어보면 어느 노래 하나 재미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냐가 문제죠. 예? 그리고 한번 듣고 뭐 인상이 없어 모든 노래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은 한 번에 그렇게 익숙한 곡이 없어요. 네, 이 노래가 좋다면 자꾸 불러주고 자꾸 방송에 나가면 그 노래가 히트하는 겁니다. 히트까지 말고요. 우리 그냥 재밌게 따라 부릅시다. 예? 자, 그 버릇 조금 높여줬대요.
2: 조금 더 높여줘.
0: 예, 높여주시고 따라 부릅시다. 예? 꽃물결 사람물결

0: 땅 맛은 땅 맛은 사랑 많은 내고향에 시작.
1: 사랑 많은 내고향에
0: 맞습니다. 항상 노래를 따라 부르나 배울지게도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창작곡 가졌잖아요. 또 잔소리.
2: 네.
0: 가졌는데 이거 하여튼 우리 이제 고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100번 연습해도 쓸데없습니다. 음은 맞죠? 근데 항상 제가 성후시하고 감정을 도입, 야, 살랑살랑 불러도 감정을 도입해서 불러야만이 그게 습관적으로 됩니다. 고물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다 사랑하는 예로야 이렇게 불러야 그렇게 불러야 습관적으로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사에다 정을 붙여라 말입니다. 항상 그냥 글을 읽으려면 뭐 가능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자 다시 우리 한 두 줄 같이 갑시다. 예. 자 심어 그 성우시라고 보니까 살짝 딱 보이셔. 꽃물결에 네 보세요. 꽃물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무치한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무치여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불러라 말입니다. 노래도 시작.

0: 이래야 노랜다. 일단 두 번째 술 갑시다. 일자 하면 하죠? 한 번 더?
1: 예.
0: 시. 건물결에 무고치자.

0: 그래서부터 두 줄씩 따라도 돼. 예? 네? 이 노래는 우리 어선생님부터는 뭐 빨리 배우면 네, 두 탄 크게 끝내고 잘 안 되면 세 탄 크게 끝내고 이거 뭐 한 달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1: 근데 뭐 신곡을 할 때마다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좀 두려워합니다.
1: 네. 사실 여기서 음을
0: 정서가 없다면.
1: 잡는 부분은 네. 어려운 부분이고 뭐 흙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부분도 어. 없고
2: 아주 익숙하지만
0: 네. 그렇죠. 순한데 자꾸
1: 익숙하지 않아서
0: 이거 있잖아 나 따라 부를 때 네. 황량하지 마세요. 아주 이제 그냥 편안하게 건물결에 묻혔다 고향만을 바라보니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냥 건물결에 이렇게 노래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흥분해. 건물

향해. 예, 앞에는 이야기처럼 해드려도 약간 제가 이렇게 예예예 거물결의 무예 시 한번 갑시다. 두들 시작. 거물결의

0: 단거진데 얘가 바로 여기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냥 따이칭 정글로 이야기하셔. 할만한가?
1: 예.
0: 한번 해봅시다. 들려드렸습니다. 음이에 선생님 음우 그 선율 많이 쳐주셨. 예. 연속을 절대 쳐주고 그럼 이분들 따라 하겠는지. 시작. 건물결 내는 108번
2: 지금 두 개 키를 변했습니다.
3: 두 개 키로.
0: 그러니까.
2: 네. 이게 원래 하던 키입니다. 이게.
0: 네 원쪽.
2: 아니.
0: 아니 원래 걸렸죠.
2: 원래 지금 고층 키입니다.
0: 연습한 걸로.
2: 근데 금방 한 걸 또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
3: F잖아요.
0: F인데 더 올라갔다고?
2: 아니 금방
0: 내가 네 그렇게 높이.
2: 어장이로 올라갔지.
0: 아 그건 내 원래 조금.
3: 아 선생님 키 말고요. 우리 학생
0: 이분들 키.
3: 여성들 키로.
2: 예. 이겁니다. 예. 이 원래 건데. 예.
0: 건물결의 시. 따이칭. 예, 웃으세요. 그렇게 뭐 이쁜 얼굴들로. 자. 따라 쿵짝기 쿵짜다 쿵짜
4: 건물결.
0: 어떻게 올라갈까?
2: 아니 높습니다.
3: 건물결에
0: 아니 건물결에
3: 팔다
0: 떨고 해야 돼요. 아니 이분들 쪼로 해야 될만
2: 맞습니다. F 전다
0: 응원 주시오. 해보죠. 시작.
4: 건물결에 무지요.
0: 어떻게 올라갈까? 거기를
2: 숨이 높이 길이 아닙니까?
3: 건물결에 무지요.
2: 너무 세게 됐습니다.
3: 팔도로 내려와야죠.
0: 딱 외쳐 시작.

0: 아까 처음에 따라 부를 때보다 키가 좀 낮아진 것 같죠?
1: 그렇죠. 그렇죠. 한번 높여주시오.
2: G예요? G예요?
3: F래서.
2: F예요?
1: F였으니까 이 익숙하니까 야찜. 조금 더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야쓴가?
4: 예, 야쓴가.
1: 그렇지. 뭐 이분들은 뭐
4: 한번
1: 소프라노 뭐 음악 장애 그지 말고 한번 다시 여쭤대로 예. 어, 근데 어떤 분들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완전히 완을
0: 결사적으로
1: 혁명 정신을 원했다. 아니 난 아예 못 웃겠습니다. 화면에 화면에 나가는데 이쁘게 나갔을 때 그래야 노래도 재밌게 부른다. 뭐 준비.

제비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매력 이러면 은빛제비 손님 식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지상락원 이랬습니다. 여기 다시 예.

0: 노래를 불러보니까 나 네. 재밌네.
1: 아름다운 연변을 네. 생각하시면 그렇죠.
0: 네, 이렇게 노래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불을 이렇게 또 놓치면 온 다음에 아 이거 그냥 언제 불렀던가 이제 들어보면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이거 같이 배워보면 저도 다시 배운다. 네. 다시 배우면서 하, 그때 로그미 조금만 지금 다시 했더라면 로그미 더 잘할 걸. 막 무겁지요 뭐 이미 방송에는. 그걸 숙제로 남겨둬야 된다면 우리 공부할 때 숙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쉬움이 계속 있는데 아쉬움을 얻어 남겨둬야 되는 거. 내가 좀 더 연습해서 담곡 더 잘하자. 예? 이렇게 숙제를 남겨놔야 되지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노래는. 괜찮습니까? 어서 재는 것도 이게 한 반을 높여볼까요?
1: 괜찮을 것 같죠?
0: 괜찮을 것 같죠?
1: 네.
0: 아이 숙련 되면 네. 반을 높이겠습니다.
1: 네.
0: 한번만 요 반을 저리 높일까요?
2: 네.
0: 네. 우리 장선생님 한번 반을 어쩌든지
1: 다 만능이죠.
0: 따라.

0: 이래면 정이 있지 않을까. 어째서 이렇게 불러라는 거 알만하죠. 우리 좀 정리 찰찰한 음식에 우리 내 고향 연변 진달라 피는 연변. 아 우리 이야기 많죠. 우리 연변 시간이 아주 있을까 어서요.
1: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0: 건물결에 건물 그래서 얘기처럼 앞에는 이제 가 위치는 필요 없고 그냥 딱 보시면 됩니다. 건물결 얘기는 꼭 이제 가 그 가사 씹을 때 건물결에 무슨 건물이 그 입 입을 가지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건물결에 무지어 우리 이빨에 맞으면 고향을 바라보니 얼마나가 어디가 나 절승경에 사랑하는 내 고향에 내 살랑살랑 하더라도 우리 그거니까 우리는 시치하면 안이 다 열기 전까 안에서 그리고 살랑살랑 그 건물결에 하지 말고 건물결에 건물결에 무지어 아니 그래 그래가 허브는 허브는 허브 위에다 여기다 가사를 얹어서

예, 호흡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예, 자, 다시 한 번. 제대로 가봅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반 높이겠습니다. 시작. 고물결의 시작.

0: 그 자리에서 느 여기서 더 높지 않습니다. 음은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느 예 그대로 예가 봐 한음이라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까? 우리 위치는 어떤 위치가 한 자리면 거기서 뭐 도 우회가 서로 찾지 마세요. 또 이 또 잔소리한
1: 한음이 그 자리에서
0: 예. 네. 자, 예. 아 사람을 빼래 시작. 이 두 번째 줄 아 시작. 따라 보세요. 아 대담하게
2: 사람을
0: 아 시작.

0: 놓지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서 소리 나간다. 얘가 바로 예. 근데 예 아닌데 꼬 하지 마세요. 얘가 바로 지상라군 내 고향 연변이라오.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치는 잡은 다음에 방샤.
1: 네, 오늘 숙제예요.
0: 끝났습니까?
1: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유, 빠르죠?
0: 자, 아마 여기 가서 그 네. 인피니스 제일 보내주세요.
1: 네, 행복따라 모래따라 행복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추원 선생님으로부터 꽃물결 사람물결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조원청 씨만은 치명, 광조, 담양,

함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 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추내각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제들 한 가지 한 가지 들어보게 되면 많은 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희귀약제에 속합니다. 그놈에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한 임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전형적인 심폐열이 심한 특정 가운데서 기침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우리도 집에 아저씨가 우리 같이 초심한 와서 먹고 있습니다. 어서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아저씨는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는 마음이 진정 안 되고 잘 자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 먹기 요즘에는 엄청 좋단다. 많이 수정이 잘 된단다. 전에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럼요.
2: 이게 목이 그리고 가을에 그냥 올라와서 자수 기침하고 캐캐 그리고 목이 간질거린다든지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그 나는 우리 집에 아저씨보다 허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안이 허음도 자꾸. 그리고 입주위에 물집이 자꾸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초원청심환 먹어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예. 부분적 증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 뭔가 소화도 안 돼서 뭔가 소화제 달고 살았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소화가 됐다 이야기 먹었잖아.
1: 예, 그렇죠.
2: 예, 그래 가슴도 많이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요. 후두후두거리던 게 후두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1: 예, 예.
2: 그리고 그러니까 가슴도 편안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입이 쓰겁던 게 쓰겁지 않고 냄새 나던 게 냄새 안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됐대다.
1: 그렇습니다. 심장병이 예.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2: 이러면 지금 효과 우리 둘 다 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계절이 계속 저번에 활동처럼 이렇게 세각삼 한 각 더 줄까?
1: 그렇죠. 세각에 한 각, 아홉 각에 예. 세 각 이렇게 줍니다. 예.
2: 오늘은 계절이 둘이 뭐 그래도 아홉 각 싸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2개 34-5번.
1: 예, 그렇죠. 맞습니다.
2: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손정심하고 반년 넘었었습니다. 지금.
1: 예.
3: 네, 이거 쓰고 지금 여러 면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나는 이게 심장이 특히 숨이 차기 바쁩니다. 너무 조금 움직여도 숨이 허리 차서 지금까지 예? 꼼짝 못합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 뭐 활동도 미냥 못하고 활동하다 해도 숨이 차 꼼짝 못하고 이러고 예. 그리고 식은땀이라는 게 바짝바짝 나고 이럴 때 많습니다. 네.
1: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게 위주로 아닙니까?
3: 예.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쁜지 나가 걸어다니기에도 조금 좀 빨리 걸어도 숨차지에. 그리고 밤에 밤잠에 미냐 못한다네.
1: 예, 예.
3: 네, 밤에 반주사기 너보다 안 되고 다 너보다 안 되고 이렇게 자기 힘들고 그리고 항상 밤에 딱 늦게 되게 되면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힘들고 그런 점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인가 하게 되면 이빨 어떻게 맨안에 어떤 때는 이빨이 쨈니까
1: 펑션이
3: 아프고 이빨 예. 자꾸 너무너무 쓰겁고 쨈니까 예. 이런 점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아근에 지금은 몇 달 꾸짖으면 이런 거 다 지금 이렇습니다.
1: 심장병 자체가 그런 증상이 기본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인데 예. 엉뚱한 다른 질병으로 그런가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면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초원 청심환이 그런 증상을 심장병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약도 예, 심장약 뭐 대한 거 여러 가지 연단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술부터 예, 이렇게 여러 면에 다 좋아지니까 나 지금 다른 심장에 한도 안 먹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3: 예, 딱 이것만 먹어도 지금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 모든 것.
1: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3: 예, 확실히 이 약을 써보니까 나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다른 약 무슨 옛날에 뭐 수탄약 써도 뭐 안 되던 게 이 약을 한 가지 딱 쓴 게 지금 여러 면에 다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에. 이거 쓴 다음부터는 이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서 예, 이거 예, 자꾸만 이 소화야 말이 되는 것도 어떻게 돼서 이게 소화도 잘 된다. 예, 심장에 그런지 예, 이거 밥 먹으면 소화는 해야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중에서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도 잘 됩니다. 지금.
1: 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게 기본 증상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합니다. 심장 功能이 약하니까 위동력이 약해져서 위동력이라는 게 바로 위동맥의 심장에서 피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 功能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3: 예,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이번에 좀 오래 이 약 이렇게 좋은 약 만나서 지금 오래 쓰려고 해요. 오늘 아홉 갈 때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청심환을 의존했거나 여섯 달 채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먹기 전에는 이 올리 숨이 잘 올라가고 예, 가슴 계속 두근두근 거린다.
1: 예.
4: 그래, 그리고 주말인가 뭐 이 심장일에 신저통도 있어가지고 예. 아프다 하면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1: 예.
4: 돌아눕기도 예, 바쁘고, 뱀듯이 누구면 좀 별났습니다. 그래, 옆을 계속 몰러.
1: 예.
4: 예. 우선은 뭐, 만배입니다. 그, 우선은 점점 더 낮아지니까 알겠습니다.
1: 그렇죠. 야.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서 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낀다고 이불 돌리면서 예, 예, 덮는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4: 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면감 입에서 냄새나고 기침이 좀 아, 기쳤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모든 그런 저 장소에 다니기 싫어했습니다.
1: 예.
4: 그러다가 지금은 뭐 저 내 그 노년대학 성악반 댕긴다.
1: 아, 그래요. 아, 노래 잘하시겠네요.
4: 그래.
1: 예.
4: 그래. 어떤 입안에 냄새가 아이 나가 하니까 나 그 뭐
1: 그렇죠. 그런 몸에 가기 그래, 편리하죠.
4: 말하기 싫어했습니다.
1: 그렇죠.
4: 못 와서 그 뭐 성악할 적에는 그 뭐 세상에 안 와서 울반에 한 80년 되는데 그럴 적에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1: 예.
4: 성악 연습하고
1: 예.
4: 예. 그래서 내 이하고 쓴 게 정말 확실히 여러 방면으로 기침도 나가지고 대단히 좋아지겠다. 그래서 아.
1: 예.
4: 주문감 계속 쓰려고 이래 활동이 좋을 지겠네. 오늘 또 문감 아홉가고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예, 예. 범위가 넓게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세게 봤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제전한구.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합니다.
1: 예.
5: 나도 이 아가들 먹은 지 오랍니다. 24년도 그러니까 12월 29일부터 먹었는가?
1: 예.
5: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먹어요.
1: 아, 그러니까 예. 만 1년에 지금 1년 반 오라지 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잘 하시네요.
5: 밥 잘 어떠세요? 밥 좀 잘 먹고요.
1: 아.
5: 그래 입에서 입 쓰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수건과 그 저기 냄새 나다가 어떤 내 오라요
1: 없어진 지 오라다 그렇죠.
5: 예. 예. 그래 어떤 다시 그런 일이 없어지.
1: 다시는 2차 3차로 입에 냄새 나거나 예. 입 쓰고 그런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5: 한번 끝이나가 그래도 그 계속
1: 그렇죠.
5: 어제 그 예. 그래 머리가 빙하고 해 머리 빙하는 게 그것도 지금부터 조금 증상이 조금 있어요.
1: 예.
5: 예. 그리고 저기 이래서 내한 그건 없어지고 어떤 그 뭐인가 뭐 가슴이 겨우던 것 때 그건 어서는 완전히 없으나 다름없어.
1: 아 예예 예.
5: 어서 내 오래 뭔가 이야기 좋겠네. 난 앞으로도 계속 먹자.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실은 없고 잘 복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이 초원성 심화 같은 승리 반에 많이 넣었습니다.
1: 아, 그래요?
6: 그래, 예. 내가 쓰고 많이 효과 봤는데, 우리 또, 내가 효과 봐서 우리 옆집이 노인이가 숨이 그 신장병이가 영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6: 면세 많을까네 신장이가 또, 저, 다른 사람과 또 호흡이 다르고, 어쨌든 이거가 안 되고, 영 그저 안전부자마다 그래, 바꿔서 그래, 낚시한 게 다, 지금 뒤때 가래 막,
1: 예, 심폐를 심하니까.
6: 심할까니. 그랬까니, 좀 바쁘다만.
1: 그렇죠.
6: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그래도 막 좋은 정신만 쓰라고. 이 방송 계속 하는데, 이 이야기가 모두, 이, 어떤 병이든지, 심장병이든지, 이 이야기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공고에 썼는데, 이 논의가 석 달 벌써 두 달 쓰니까 벌써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만.
1: 그렇죠.
6: 그래서 이번에 저 딸이가 또 돈 붙여서, 그래. 그거 저 이번에 점수였다 부진 자자고 배달 맞다 그랬는데
1: 예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33에 다시 겨우 보입니다.
6: 예,
1: 예.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좋은 정신환 저는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안 자도 차고

0: 감기 오면 더 헐떡헐떡하고 예. 그리고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숨차고 입에서 냄새가 진해 나고 이빨이 아프고 모자비를 못 넣고 그리고 예, 돌아도 못 넣고 그 앉아서 잘 때 많고 그리고 여열릉이 몇 번 풀려갔다 왔습니다.
1: 그 정도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0: 예, 진해 그리고 약은 좋다 약은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먹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머리가 어리쩌분하던 게 그거 말가지고 혈압도 그리 잘 됐거나 예. 잠 반잠 잘 잔다.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모자비를 넣고 어제 앉아 자는 건 어제는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래 놓거나 예 활동하거나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먹어봐서 자꾸만 누구 그러던 게
1: 예.
0: 그래 놓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 생명을 찾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래 예. 그런 데서 아예 장적으로 쓰다 뭐 또 아홉 가구 배달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도 쓰고 두 번씩 쓸까 네네 그래.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심장은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발동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발동기가 멎게 되면 뭐 자동차가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동기에 고장이 나면 전반에 큰 고장이 나서 그 수리는 보통 수리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심장은 우리 몸에서 발동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병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심장병 증상은 왕왕 내 몸에서 나타난 증상이지만 해도 내가 자기 증상에 기만을 당할 때 있어서 제때적으로 심장치료가 아니고 엉뚱한 다른 치료하다 보니까 심장치료를 많이 늦추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노자기 힘들고 심리를 고르지 않고 1분의 60부터 100자가 정상 범위라 했죠.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자자 하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적지 않은 분들은 누워 자자며 심장 부담이 큽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앉아서 베개를 택에다 고이고 앉아 잔다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정상으로 누워 자도 어떻게 누운 자세를 해도 편안하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긴장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심지어는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중이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강다짐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직접적으로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동맥에 복강동맥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심장병 자체는 본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를 하시면서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조혈 功能이 떨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심장 功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기타 기관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담백 더 타이거나 그 손을 떠는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 양쇄환 같은 걸 적당하게 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춘광 감상 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의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뇽 대련 주민 리랍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기옥과 생활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오늘은 남극 대륙 깊은 곳에 숨겨진 생명의 경계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든 기적 같은 자연 현상인 블러드 폴스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백의 오름으로 선율이 흐르는 듯 이 폭포는요 지난 100년 동안 경이로움과 동시에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왔습니다. 1919년 오스트랄리아의 지질학자 토머스 그래피스 테일러가 이 탐험대를 이끌어 남극 빅토리아 랜드의 테일러 빙하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빙하 벽면에서 선명한 붉은색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아래 얼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탐험대는 이곳에 피폭포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한 세기 가까이 그 정체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초기에는 빙하 속에 사는 붉은 조류나 특이한 광물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은요 또 훨씬 놀라운 것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앨래스카 대학의 연구진이 지하 탐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빙하 밑을 조사한 결과 테일러 빙하 아래 약 400m 깊이의 하나의 호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름하여 보니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무려 150만 년에서 200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꺼운 얼음판 아래에 완전히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호수의 물은요, 놀랍게도 3배에서 4배

높은 염도를 가진 초염수였습니다. 덕분에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2009년 다트머스 대학의 미생물학자 질 미코키 박사팀이 이 붉은 물을 분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 속에는 해가 전혀 들지 않고 산소도 거의 없으며 엄청난 염분과 철분이 용해된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미생물 군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생물들은 태양광 없이 주변의 암석에서 용출된 황산염과 철화합물을 분해하며 화학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수 물속에 풍부한 이가 철 이온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동력을 생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화된 삼가철 이온이 지표로 솟아올라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서 순식간적으로 붉은 산화철로 변해 우리는 피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이 존재할 것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지질학적 한계를 다시 그려넣었습니다. 태양과 산소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생태계가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자적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은 지구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동시에는 곧바로 외계 생명 탐사로 이어지는 과학적 영감을 제공했던 겁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 같은 곳에도 얼음 아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하며 태양광 대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도 남아있답니다.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그 극한의 호수에서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갇힌 생태계는 어떻게 에너지와 물질을 순환하며 유지해왔을까요? 그리고 빙하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호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블러드 폴스의 붉은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은 보니 호수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과 과학을 뛰어넘는 암호를 품고 있답니다. 이 차가운 붉은 물줄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서 생명의 정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이로운 리정표입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작곡가이자 동시에 열정적인 미식가였던 조아키노 로시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매일 식사를 합니다. 누구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한 반복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고집하며 또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로시니는 반드시 훌륭한 음식을 먹어야 직증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시니는 대단한 미식가였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으니 당연히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를 귀에도 더 많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는 좋은 음식과 좋은 술 한 잔을 즐겼고 대부분의 미식가들이 그러하듯이 직접 요리도 했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클래식 음악가 중에서 요리 메뉴를 개발한 사람은 아마 로시니가 유일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로시니의 부엌을 구경하고 그가 개발한 요리를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탈리아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 페사로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음악적인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관악기 연주자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4살에 첫 오페라를 작곡했고 18살에 발표한 오페라 결혼 보증사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그가 발표하는 오페라들은 모두 큰 사랑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그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만 갔답니다. 물론 큰 돈도 벌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베토벤과 로시니는 동시대 음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시니가 베토벤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날 연주회를 열었을 때 베토벤 쪽 객석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니 당시 로시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로시니 오페라의 특징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희극 오페라를 썼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경쾌한 선율과 함께 흐르는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텔, 세비야 이발사 등 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음악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던 로시니는 어느 날 갑자기 오페라 작곡을 그만둡니다. 윌리엄 텔 이후로 단 한 편의 오페라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작품만 만들면 막대한 상 연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고 그때마다 로시니는 성악가 탓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통적인 이탈리아 창법인 벨칸토를 구사하는 성악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로시니로서는 적절한 핑계를 찾은 셈이죠.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음식 연구에 뛰어듭니다. 이전까지는 취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요리 음식 비법을 알라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비법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유럽인 일부 식당에서는 알라로신이라는 별명이 적힌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 메뉴는 바로 로시니가 직접 개발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네요. 로시니가 직접 개발한 가정용 작은 만찬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벌레를 뜻하는 베르미첼리 포타주, 그리고 연어, 그리고 에스트라곤 허브향을 낸 닭고기, 그리고 마데라 와인 풍미의 소고기 필레, 메추라기 꼬치구이, 샐러드, 식용 엉겅퀴, 라이스 푸딩 등 여러 종류의 디저트를 아주 제작해냈습니다. 로시니는 오페라 대신 부엌에서 이런 요리들을 만들며 남은 생을 멋지게 보냈다고 하네요. 그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을 있었던 그는 육수, 치즈 등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그 재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개발한 음식들은 지금까지도 요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르느도 로신이라는 요리인데요. 일종의 스테이크입니다. 세계 3대 식재료로 꼽히는 포아그라와 트러플을 아낌없이 사용한 인상적인 요리법입니다.
오신이는 트러플, 즉 송로버섯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탈리아 노르치아 지방의 송로버섯을 콕 집어 요리법에 넣는 점에서 진정한 미식가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메뉴는 프랑스의 천재 셰프 마리 앙투앙 카렘과 그의 제자 그리고 런던 사보이 호텔 프랑스 식당 측과 함께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음식과 요리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 로시니. 그의 삶은 하나로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영길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병원이 많지만 지금 현대병원을 찾게 되는 리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리오라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같은 치료를 한다면 아무래도 예, 앓고 있는 분들은 예, 큰 병원, 큰 도시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은 지금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없는 독특한 치료 부강주사료법이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는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지금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림상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0: 이 난병, 난치병, 특히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파악 있는 병이가 허리 질환을 치료해 드리는 것입니다. 허리, 주간판탈출, 척추관협착증 등의 허리 질환. 이 질환은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약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가장 파악 있는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어느 때까지 치료해 드리는가에 낫을 때까지입니다. 첫 번 치료해서 낫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원은 3년 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그 어떤 경제적 손실도 없고 치료하려는 욕망만 있으면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나도 허리 협착이 와서 병원에 가볼까 협착이 왔다 매랩대다.
0: 협착이, 예.
2: 네. 걸자무 막에 오르면 허리 타고 구부러져서 걸지 못하겠지. 또 저녁에 뭐 진통제도 먹지 않으면 아파서 자지 못하겠어. 다리 펴지 못 자지 못합니다. 바로.
0: 예.
2: 그래서 이 방송 듣고서리 현대병원에 보강수사제법을 무려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이미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예.
2: 이렇게 바꿔서 요즘에 그 많이 나아져서 뭔가 먹던 진통제도 먹지 않고 걸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 걸음이 계속. 다리 그렇게 막 뻣뻣하지도 않고 괜찮아서 많이 나아졌어요.
0: 허리 자꾸 앞으로 구부러듭니까?
2: 네, 구부러듭니다. 아프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렇죠. 예. 덜 구부린다. 덜 구부린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걸자면 그래도.
0: 예. 다리 내리 줄이 버치면서 뻣뻣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좀 개선됐습니까?
2: 네. 나아졌어. 뻣뻣한 게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러면서 대대 무거워졌습니다.
0: 그렇죠.
2: 무겁지 않고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0: 네.
2: 제가 다리도 그것도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끌고 다닌다시피 했습니다.
0: 네. 두 번 치료했으면 네. 아무래도 이런 병은 보통 적어도 네.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 늙는 것처럼 늙어서 네. 퇴행성 변화 나타나는 네. 것이 그 척추협착이 일반적입니다. 척추협착이 네. 증상이가 바로 허리는 자꾸 앞으로 구부러들고
2: 네.
0: 예.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네. 감각도 예, 어떤 때는 차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서 걷지 못합니다. 많이 걷지 못합니다.
2: 예, 조금씩은 앉고 자고
0: 예, 앉아서 예. 쉬면 좀 낫고
2: 예,
0: 또 일어나 그러면 또 다시 증상이 나타나.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걸을 것 같으면 걸고 남다 한 가지 아이된다 말도 그런 아이들.
0: 예.
2: 그래서 우리는 집 데려가겠는데 우리는 집이 7층이니까 다니는 게 힘들게 다닙니다. 그래서 언니 내가 갈 때 같이 가서 무료 치료들면서 나가 갈게 그래서 이랬대다.
0: 그렇죠.
2: 두 번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혜택 받으니까 좋습니다. 진짜요.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예약해 주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사촌 언니가 이 현대병원 댕기면서 이 부강수사료법으로 이 요축한만 탈출해서 이 허리가 꼬불고 바로 걷지 못하고 이 통증이 심하고 이래서 내가 소개를 해서 이 농촌이 살아났거나 이 방송 듣지 못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0: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가보면 영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보내니까. 그래, 나도 또 이미 치료받은 환자고 하니까 나는 영 치료받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0: 좋아졌습니까? 예. 예
3: 나는 이, 저기, 가던 집에 대댄다.
0: 아, 예. 예.
3: 그래서 저기 가보니 이럴까 나 저기 내 치료받고 좋으니까 나 지금 또
0: 믿고 예 치료받을 네. 수 있다 생각하겠죠. 예. 예.
3: 그래서 저기 내 소개를 해서 한번 봐서 현대병원에 치료받았습니다.
0: 아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예.
3: 예. 그러는 게 지금 저기 이 좀 보고 내 좀 낫단다.
0: 아 예. 한번 가지고 좀 효과는 알리지만 그거를 한 번으로 다 치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네. 병이 다 연세가 들면서

0: 아, 적어도 몇 년, 어떤 분들은 십몇 년에 오래 핥은 병에 적어도 세 번, 네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1: 예, 그런 게 지금 좀 이전 보고에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때도 영적인 밤이 힘들어서 영자기 통증이 심할까 나 밤도 바로 못 자고
0: 그렇죠. 예.
1: 그래 그 좀 앞으로 자꾸 꼬부라들면서 여도 뇌 좀 나왔습니다.
0: 지금. 예.
1: 그래 앞으로 자꾸 꼬부라들면 걷지 못하고 예. 뭐 야란데다가 그는 조금
0: 또 안고 예.
1: 자꾸 이렇게 해 그 자꾸 할도 잘 못한다 말입니다.
0: 예.
1: 그러고 다리 내리 막 이 허리로부터
0: 줄이 뻗치는 거지. 예.
1: 걷기 바쁘고 이렇게 고생하던 게 왜 한번 치료를 받고서 좀 낫답니다.
0: 예, 나서야지요. 예.
1: 예. 그래서 저 나왔더란 말입니다.
0: 예. 어떻게 한번 치료받고 열흘 넘었습니까?
1: 열흘 넘었습니다.
0: 어, 근데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열흘 지났는데 원래 이게 한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치료합니다.
1: 열 오늘이 열흘 리단.
0: 아,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1: 예. 그래 농촌에서 또 저기 뭐 대기기도 바쁘고 하니까나.
0: 예. 뭐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리는데 본인이 치료하려는 욕망만 간절하다면 예, 시간 놓치지 말고 예 제때 치료했으면 합니다.
1: 예, 그래서 좀 내일로 예약하자고 그랬나.
0: 예,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 먼저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지나에 힘들어서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아마도 받아봤지만 효과 없어서 예, 현대병원에서 부강주사를 치료하려 법으로 예, 가서 한 번쯤 받은 게 제 무릎 통증이 영 많이 없어져 있습니다.
0: 예, 무릎이 아파서 예, 주로.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걷기도 편하고 야, 통증이 없어지니 지금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예, 우리 그 동생이 지금 한국에서 요새가 공부하는데 우리 그 동생은 여수가바 탈출에 이 경추하고 경주염이 있답니다. 지금.
0: 아, 지금 예, 경추병도 아파서. 있고 경주염도 있고.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예, 이제 65입니다.
0: 어깨 아픈 거는 경주염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경추 때문에도 어깨 아픕니다. 목뼈, 예.
3: 경추하고 경주염이 뭐 다 있어서,
0: 있어서.
3: 바로 먹어도 돌리기도 바쁘지. 바로 올려 들기도 바쁘지 식당에서 오래 일하니까 아, 그래서 일하기 바빠서 왔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내가 가서 이제 주사 여법으로 그 가 받아갖고 일 효과 줬다가 아, 영 신기하다며 자기 이런데 자기도 한번 일 가서 내가 갈 때 한번 가서 이렇게 치료 받겠다며 13일 날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두 분은.
0: 예. 저 그 265-2120에다가 먼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현대병원에 가 치료하고 가서 아까 우리 대서는
0: 무슨 병 치료했습니까?
4: 예, 우리 나는 여차말 탈출이 경추 병이 많습니다.
0: 예.
4: 이게 나는 안으로 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집에서도 또 예, 허리 아프가 무려 치료하였거나 내 허가 좋아가 두 번 가 했습니다.
0: 네.
4: 이게 이전에는 그저 약 잡수고 진통제 잡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연세 있을까나 예, 아예 안 잤다 이러면 난다 화장실에도 이러면 나고 이래서 그 가서 무려 했을 때 얼마 전 갔던 딸 팔고 이러면 두 번 가는데 아 이제는 안 잤다 대학 때가 일어난다 화장실에서도.
0: 네. 무릎 관절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릎 관절염.
4: 예, 무릎 관절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가 저번에 다운 아이가지고 갔다 만다 다운 가지고 내리 무릎 관절도 하자 그런다. 허리 무려 해주냐고.
0: 예, 허리는 무려 치료이고
4: 예.
0: 그 무릎 관절은 아, 이번에 아, 네, 무려 치료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4: 예, 그 다음에도 이러볼까 얼마서?
0: 그렇죠. 문제는 어쨌든 나서야 되니까 예, 나 예. 들어가는 게 예.
4: 내일 가자 그랜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새끼 한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상하고 한 뒤 여측 거기서 치료했단다. 여측판 터지고 야소까지 됐단다. 그런데 허리를 펴지 못해 지내 고통스러워 일하다가 걸어왔는데 내일 예약해서 현대병원에 가 검사도 하고 면비를 한다지 해서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를 받자 그랬다. 그래 예약하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지금이 저기나 뭡니까, 왕청이 5천 아재벌이 되는데 73세입니다, 선생님.
0: 예.
6: 예, 그런데 요즘 봐도지, 이 뭡니까, 야소됐단도지, 3번 수술한 환자가 이것도 해야 될까?
0: 수술까지 했습니까?
6: 3번 했단다, 3번.
0: 3번이나. 예. 그런데 어째 낫지 않습니까, 소녀?
6: 많이 낫단다, 예. 3번 낫지, 작년에까지 3번 해마다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했단다. 그게 속감이 한 2달, 3달 별로 좋구나 했는데, 또 뛰어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못하겠다고
0: 쓰는 게. 치료 포기까지 했습니까,
6: 예. 방도 두구슬, 이거 예, 본인 직접 두구슬이 되겠는가 내보면 물어봐서 이렇게.
0: 예.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병이라는 게 수술하면 다 났을 것 같지만 근데 해보면 다 이렇게 썰이 상적이 못 되기 때문에 예, 이래서 그 그냥 참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이 그래도 나중에 와서는 척추 협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대병원에 가서 예, 더 상세하게 검사도 하시고 예, 아무리 엄중해도 기실은 저 아주 엄중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현대병원의 부강 주사는 엄중한 환자라서 못한다는 게 없습니다.
6: 아.
0: 예, 그러니까 예, 예 한번 265-2120에 전화하시고 지금 또 허리 질환에 무료 치료까지 해드리니까 환자한테 뭐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예, 되면 계속 치료하고 안 되면 글쎄요. 예. 그러니까 예, 한번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7: 예, 저도 저기 현대병원에 가서 예, 내 이 저기 척추협착증을 해가지고 치료를 지금 2번 받았습니다.
0: 2번, 예.
7: 예, 2번 받았는데 이게 내 어제는 예, 어제 10년 넘어됩니다.
0: 오래됐습니다, 예.
7: 예, 근데 저 조금씩 원래는 옛날에는 좀 많이 괜찮은데 나 먹으면 진짜 더 이게 예.
0: 맞습니다. 이게 연세가 증가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는 병이지 저절로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7: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뭐 약이야 뭐 먹기도 했는데 침도 맞고 뭐 이래서 뭐 나가지게 하는 게 이제 젠저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치료 받고서 효과 정말 좋다고 해서 가서 받아 진짜 인기라네. 두 번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좀 좋습니다 지금.
0: 네.
7: 예, 그래 완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아무렇게나가 뭐 이래 뭐 폈다 굳었다 뭐 아무렇게 해도 예 지금 아프지도 않고 옛날에 조금만 이렇게 또 지금 폐기 힘들고 예 아직 어째도 또 이러고 또 어쨌든 뭐 물건도 뭐 들었습니다 이렇게
0: 제가. 예. 무거운 물건은 절대 들지 말아야 됩니다.
7: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예 아침 일찍이나 아침이라도 갔다 오고 이래도 이렇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걷는 거리가 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7: 예. 그렇습니다 지금.
0: 아 예.
7: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예 3번 치료권 이제 받자고 또 지금 내 이거 면비를 지금 받지 않게 아직.
0: 예. 두 분 이미 면비를 치료 받았죠. 예.
7: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 번 더 가려고요.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0: 예, 네. 예, 일반적으로 적어도 3번 치료는 수여됩니다. 또 엄중한 분들은 4번도 5번도 수여되지만 여전히 무료로 해드리니까 예, 어쨌든 났을 때까지 예,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8: 저는 전세비대가 있어서요. 아, 소변 탓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소변 두개가 여기 갈라지면 나가지 않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그렇습니다. 예.
8: 그래서 어디에 지내 나가지 않을까 예. 연변병원에 가서 노다가는 곳곳에 사분 못해요 있습니다.
0: 그건 아주 엄중한 단계입니다.
8: 그래서 이 현대병원에 이거

0: 국악사를 보면 뭐 좀 좋다 해서 가서 그랬는데, 한번 가시고 했습니다.
1: 아, 한 번, 예.
0: 아, 그런 게 지금에, 연미병을 간절히 가서, 이전에 지금 한번 가서, 예, 노력하는 것, 그, 선물 받은데, 제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오늘 자별로는 맘대로
2: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4: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한 달에 70대 후반이 되는데 성은 듣고 소리 그분은 어떻게 아픈가 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1: 예.
5: 성은 듣고 소리 현대병원에 가서 어쨌든지 이관례 선생님을 보이고 소리 치료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갔습니다.
1: 예.
5: 그 갔는데 그 선생님 보고 소리 자골 신경통이라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5: 그런데 허리에다 주사 그런 저 허리도 그런 허리 치료를 했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아 그런데 아무튼 다리는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어쨌든지 선생님이 자골 신경통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맞고 왔는데 8일 날 맞고 왔습니다.
1: 주사 예.
5: 8일 날 맞고 왔는데 지금 좀 낫답니다.
1: 예.
5: 낫는데. 지금 걸는 게 아, 조금 덜 아프겠는지 그렇고
1: 예.
5: 지금 예, 아, 그분은 뭐 꼭 아플로 뭐 그런 저 꼬부라지나 그렇도 내고 허리는 됩니다.
1: 예.
5: 그런데 뭐지 통증이 뭐지 심해서
1: 예.
5: 그래서 바빠서 뭐 치료는 많이 했지만 대대해서 현대병원을 갔는데 많이 낫답니다 지금.
1: 예.
5: 좀 진통이 멎었답니다. 그러나, 예, 암튼, 이제 한번 맞은 게 있어서, 그래서, 예, 이제 열흘 있으면 더 가겠다고 그랬대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 오라 하더라고요.
1: 예,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이 좌골신경은 허리로부터 그 신경이 나와서, 예, 엉덩이, 다리 뒤쪽에 장단지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네. 허리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쪽 다리 다에 혹은 한쪽 다리 이 통증이가 왜 오는가 허리로부터 나오는 신경 바로 좌골신경통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치료 가지고는 예, 낫기 어렵습니다. 예, 적어도 세 번 네. 치료해야 되니까 뭐 돈도 내지 않고 치료하는데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향만 있다면 얼마든지 낫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현대병원의 이 독특한 치료 부강주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많은 분들이 뭐 약도 많이 먹고 침도 맞고 지어는 뭐 주사도 맞았다. 예. 주사란 예, 치료하는 수단일 뿐 어떤 약물을 어떻게

0: 수사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부강 수사에는 한 10여 종 약물이 포함됐고, 예, 이 환자마다 병 정황이 다르고 연세가 다르고 매개 시기마다 병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사 즉석에서 배합을 해서 중요한 혈자리나 예, 또는 근육에다 주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 치료의 원리를 놓고 말하면 이 약물이가 인체 조직에 주입되면 미분화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유입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는 미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디 손상받았을 때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바로 이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강주사는 인체 조직에 주입해서 낡은 죽은 세포는 인체 내에서 배출이 되게 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화 줄기 세포는 다세다능하고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세포, 뼈 세포, 연골 세포,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발전해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강주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즉 간단하게 말해서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를 살리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예, 이런 예, 그 좌골신경통, 무릎관절염 예, 예, 이런 병들이 다 우리 몸에서 연세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병입니다. 부강주사의 치료 범위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노화된 조직의 퇴화를 예, 막아주는 예, 작용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예, 수술에 비할 바 없이 한 20분의 1 정도 예, 적게 들고 치료 시간도 한 열흘에 한 번씩 가장 적게 3번 치료받고 낫고 예, 또 좀 더 엄중하면 4번 그러니까 대개적으로 한 달 좌우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만약 수술을 한다 하면 적어도 석 달 예, 혹은 반년 그 이상 누워서 지내야 하는 예,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 그리고 회복이 예,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예, 수술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게 우월한 점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귀두선 귀양씨와 산서성 장치씨가 학습과 조사, 개진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선행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한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15분 생활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용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성위는 기반시설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신용기반시설 건설을 적절하게 앞서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차후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발전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며 신용기반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불과 몇 밀리초 만에 국내 60% 이상 도시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력 클러스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상해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산과 바다를 넘어 퀴즈로 직통하며 광동과 감숙은 공간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한 차례 지역 간 연산력 자원 조성을 완성합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는 사통 5달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신흥의 기반시설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용기반시설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정석위는 신용기반시설 체계 구축에 대해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안전소의 요소한 기반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앞서 배치하고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교통 강국, 에너지 강국 등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 배치를 하고 고속 초연결, 천지 일체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지능 민첩, 친환경 초탄소, 안전 자주적 통제의 지능형 종합성 디지털 정보 기반 시설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강조해 신시대 신용의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과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신용의 기반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앞서 건설하며 산업고도화, 디지털 스마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용기반시설 건설과 배치,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기가비트 광대역 규모화 배치, 10기가비트 광대역 건설과 발전을 심화하는 한편 다차원 연산력 시설 체계와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우주 기반 시설을 보완하며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집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전면 승격하고 디지털 대동맥의 질적 제고와 용량 확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전국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에 달하고 86개 도시에서 10기가비트 광대역 시범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 A는 이미 330개 도시에 보급되었습니다.

0: 이동통신 기술을 앞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연산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 신구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바닷물을 이용해 자연 냉각을 실현하고 해상 풍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풍을 전력으로 전력을 연산력으로 전환하는 모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이 95%를 초과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진흙 연산력 규모가 초당 18,820경회에 달하면서 연산력 자원 공급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연산력 중추를 둘러싸고 건설한 초고속 연산력 대통로가 70개를 웃돕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의 8대 국가 중추에 진흙 연산력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다차원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지 일체화 정보 네트워크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웅안신구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저궤도 광대학 통신위성이 발사 전 마지막 조정의 한창입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또 위성통신 항법 원격탐사 시스템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한편 전통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다그치고 전통 기반 시설과 신용 기반 시설 건설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지능 항구, 디지털 철도, 지능 홍수 방지, 지능 전력망 등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착수되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용 기반 시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면서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귀수성 귀양시 산사성 장치시는 학습과 조사 개신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와 정돈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 조치로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귀수성 귀양시는 학습과 터득에 공을 들이고 학습을 통해 실무를 촉진하는 한편 실제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효성을 추구했습니다. 귀양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업, 지역사회, 향진에 심입해 방문과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습니다. 시민 정무 사항 처리 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귀양시는 공안, 민정,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의 협업,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등록 변경을 포함한 216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신청 서류 취급 시간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 귀양현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 처리한 문제는 2개로 1,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조사 처리 문제 명세서와 정돈 명세를 건립했습니다. 산사성 장치시는 각급 지도 간부를 조직해 기층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이견함 1, 2, 3, 4호 전화 등 경로를 통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오택 화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3천여 가구가 밀집하다 보니 주차가 어렵고 충전시설이 적은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학습교양 과정에 현지의 관리서비스센터, 지역사회 등 부문은 주민집을 방문하고 조를 사업을 전개해 며칠 사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0여 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치시는 대중이 봉착한 문제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는 대로 개진하면서 단지 소형 개소, 농촌 급수 등 일련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0: 국가정보센터가 5월 10일 발표한 선행지표에 따르면 4월 1일에 일련의 거시적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력하에 자본이 신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모가 동기 대비 175.2%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연산력, 네트워크 등 분야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이 동기 대비 61.7% 늘었습니다.

0: 기업의 혁신 활력도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1사 분기보다 10.6%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기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질 생산력의 육성과 확대,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강력한 지탱력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시장 역시 규모 확대와 구조 최적화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소비 결제액이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상품 소비는 2.7% 늘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생활자파류의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1: 국가량식 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소매 시즌을 순조롭게 마감한 가운데 신기술과 신장비가 국가 식량 창고의 안전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소매량은 3억 3,800만 톤, 최근 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매 진척이 빠르고 거래가 활발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남, 호남, 흥룡강 3개성은 최저 소매 가격 대응안을 가동하고 중만숙뼈 418만 톤을 소매했습니다. 현재 지능형 기술이 곡물 입고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인화 식량 창고 대온화 부두 작업구는 곡물 흡입기, 승강기, 유압 회전판 기계를 동원해 곡물 하역과 운반 과정에서 랑비나 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작업을 마친 후 지능형 장비를 통해 전방위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지능화를 실현하고 곡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한 저온창고와 준저온창고의 용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하며 친환경 곡물 저장 기술 체계는 지속적으로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계 저장 비축 기업이 통합 응용 시험 사업을 진행해 과학적 곡물 저장을 분산된 응용에서 체계적 통합으로 전환했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에서 15분 생활권 건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지는 인정이 넘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간을 형성해 시민들이 집 앞에서 량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5분 생활권 시범지역은 양로서비스센터와 육아, 보육시설 갱신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하남성 학벽시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많은 지역사회 건강보건소는 10급 현급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량질 의료사원과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는 15분 생활권은 어린이 진화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는 아동도서열람, 지능개발게임, 정기보육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학당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내 15분 생활권에서 개조와 보안 작업을 마친 양로시설은 1,898개, 요가기구는 1,9273개에 달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생활권 상업구조와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는 전자지도를 통해 도보로 5분, 10분, 15분 거리의 수리점과 지역별 주민 밀집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종일 보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한 편민 생활권은 8,132개, 지역사회 주민수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의 주요 구역과 여건을 갖춘 현송 지역사회의 15분 생활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국가면역체계에 포함된 HPV 백신 무료접종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3세 이하가 무료접종한 HPV 백신은 2,750만 회분입니다.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발병을 최소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편입시키고 올 2월부터 접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각지는 실시간 조정과 공급 관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진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봉사센터는 주말에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기층접종진료소는 연장접종, 학교 특별접종 등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0: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등 온라인 예약, 접종 안내 제도를 보급해 디지털 수단으로 절차를 간소하고 접종 효율을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생명주기 백신 방호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면역기획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해 정령기 아동의 국가면역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홍역, 풍진, 유행성 뇌수막염, 을형 뇌막염, 애형 간염 등 백신 예방 대상 전염병 발병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생아 파상풍 제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글로벌 심해 탐사 프로젝트가 5월 10일 태평양 횡단 과학 탐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탐사선은 광주모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탐사선 탐색 1호는 분투자호 유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삼하에서 출항해 156일간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행했습니다. 중국, 칠레 등 6개 국가에서 온 83명 과학연구원이 아타카마 해구와 모소 해구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8,000m 깊이의 해저에서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은 생명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구에서 가장 깊은 화학 에너지 생태계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해 사자 오류를 포함한 풍반 생물 군집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종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 강진과 관련된 단층 지질 구조도 발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현장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탐사 기간 분투자호가 진행한 잠수는 63회에 달하며 그중 50회는 잠수 깊이가 6,000m를 넘었습니다. 잠수 작업을 통해 대량의 생물 지질 표본과 소중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심해 첨단 과학연구, 자원탐사, 환경보호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26년 인력자원시장 질서정리정돈특별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용사기 현상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 각지는 초빙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이유로 교육에 이끌어들이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위고용 현상을 정돈하는 한편 로무 파견과 고용을 규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차별시 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취업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1: 교육부 등 9개 부문이 5월 10일 2026년 직업교육 주간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행사 기간 직업교육 개혁, 기술인재 양성, 산업과 교육의 융합 등을 주제로 전국성 행사 14가지, 산업특색 행사 120가지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소중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일 새벽 2026 런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이 3-0으로 일본팀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앞서 진행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은 불리한 국면을 돌려세우고 3-2로 일본팀을 역전하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 5월 10일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에너지 전달 국내 첫 행사가 법군 복정에서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는 100차 제작 전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에너지 전달 활동은 산업 고도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0: 5월 9일 저녁 2026 국제청춘시회 중국아랍국가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3개 아랍국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이 중국 시인들과 함께 시를 통해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심수,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 올해는 중국 흰 돌고래 보호 10개년 행동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흰 돌고래 개체수는 6천여 마리이며 그중 중국 역내에 5천 마리가 분포되었습니다. 한편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흰 돌고래 핵심 분포 지역을 비롯해 흰 돌고래 자연보호구역 7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식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이란 매체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전쟁을 끝낼 때 관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란은 관변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

0: 대한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계획,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은 이란의 답변을 접수한 후 즉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10일 미군 군함 20척 이상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미군은 상선 예신 한 척의 항로 변경을 요구했고 선박 네 척이 봉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관원이 10일 저녁 전한 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화했습니다. 쌍방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 군함을 증파할 계획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10일 항행보호를 명분으로 여기에 군사를 배치한 것은 위기를 격화시키고 중요한 수로를 군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만이 관련 해협의 안전을 보상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 어떤 국가의 간섭도 허용하신다고 표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배치를 종례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러시아군 진지 676회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고 6,331회에 달하는 드론 공격을 진행했으며 러시아군 진지 8차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군사행동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효전 위반 행위는 16,071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대등하게 보복성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150회에 달하고 포격은 수백 회, 공격용 드론 공격은 만 회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군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부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대우조송 본부가 전쟁포로 1,000명의 교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 산업 협력의 새 지평요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만주리 동산구에서 러시아 외바이칼 국경 지역 이륵구주쿠주에 이르기까지 곡물, 목재, 광물을 가득 실은 국제열차가 쉼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의 량방향 이동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의 산업협력은 곡물 가공, 목재 생산, 문화관광 교류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수송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흠풍 식량 식용유 공급 요한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향기가 진동하고 전자동 생산 라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아마씨, 귀리 등은 탈피, 압착, 분쇄 등 절차를 거쳐 고품질 식용유와 잡곡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흠풍 식량 식용유 공업 유항회사의 양지괭 부사장은 2024년 만주리 철도 통상군에 중국 러시아 국경민 상호무역구가 본관 운영되면서 국경민 상호무역 플러스 모델로 러시아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액 과리운도 뚜렷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업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량은 기존의 약 7,400톤에서 약 19,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주리 전국 러시아 상호무역구 경제발전국 직원 대흠동 씨는 국경 지역 주민은 하루에 8,000원 상당의 상호무역 면세 한도를 노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국경민 합작사를 통해 국경민들이 상호무역 경로로 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면 구매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경민들이 집 앞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국 식량무역은 한결도 편리해진 러시아의 종출을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신륭로 식량회랑의 대표 시설인 외바이칼 식량저장수송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궤도 선로를 갖춰 효율적인 식량 환적과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곡물 재배와 가공, 수출입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작업장으로 동산구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식량협력은 해외 재배, 다국물류, 현지 가공, 국내 유통의 조기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방행정장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는 러시아 유기농 농산물의 대중국 공급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원목 수입이 꿈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천황목업 요한회사 공장 부지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목재는 절단, 연마, 조립 과정을 거쳐 각양각색의 원목 목조 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회사의 왕위 사장은 원목 조가공에서 고급 목조주택 제조에 이르기까지 산업전환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업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왕목업은 2010년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해 현재 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와 60여 명 직원을 보유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목조주택, 생물질 과립, 원목 마루 등 여러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왕목업은 생방송 판매, 문화관광 상품 맞춤 제작 등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리법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외바이칼 등 국경 지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목재 산업 협력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시포프 장관은 외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대중국 목재 제품 주요 공급지 중 하나로 중국 기업들이 합작 방식을 통해 목재 벌채와 가공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왕목업의 왕위 사정에 따르면 회사는 러시아의 우수한 목재를 사용해 무포름 알데히드 순수 원목 목조 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태 장기 재료형 관광과 야외 레저 장면에 초점을 두고 관광시장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조업자들과 협력해 관광지를 건설하는 등 목재 가공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목 판매에서 완제품 판매로 조가공에서 종밀 제조로 중국 러시아 목재 산업협력은 만주리 통상구를 중심으로 수입, 가공,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직접 산업단지를 점차 형성하며 목재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역 협력으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상호 무비자 정책은 다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역과 접경한 내몽골 훌룸부이르시는 2025년 5월 말리 차도의 흔적을 찾아서 대러시아 다국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국 수학 여행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정월 군행 등 특색 행사는 양국 문화 교류의 눈부신 명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관광 자원 또한 매력적입니다.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이고리 오브제프는 지난해 약 4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사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이르쿠츠크 바이칼스크시의 관광 휴양형 특별 경제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입주 기업은 세제, 기반 시설 등의 5대 정책을 노릴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타 이르쿠츠크의 일부 식당에서는 타이가 숲 시베리아 특색 음식을 선보이고 외바이칼 국경지역 이르쿠츠크주의 일부 채굴 기업들은 산업 관광을 적극 개발하며 공장 견학 플러스 쇼핑 소비의 일체형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산 협력 또한 중국 러시아 산업 융합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이르쿠츠크주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채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앞으로 식용유, 생수 등 제품의 대중국 공급을 확대해 협력 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국경지역 산업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제를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란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놓은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에너지 위기의 먹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0: 방역수칙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소득국에 대출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계속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권익과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12회 강조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1대1로 공동 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1대1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의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입니다. 중국 곤민과 라오스 비엔티안 구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영을 진행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행한 열차편 수는 6개로

3,190여 편, 그리고 발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8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개 나라와 지역의 다국 간 여객도 포함됩니다. 일전에 탐방팀은 난창호 열차를 타고 총 길이가 1,035km에 달하는 다국 간 철도를 따라 중국 라오스 간 황금 대통로와 연선 지역의 발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난창호 열차가 곤명역을 서서히 떠났습니다. 열차 객실은 중외 관광팀 비즈니스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해 여사 한지영은 국경 간 열차가 특히 편리하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곤명과 보이, 시수왕반나, 그리고 라오스의 랑블라방, 반둥 등 인기 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전에는 출국하기가 매우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우동 체주에서 온 마니사는 유학생입니다. 마니사의 고향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마니사는 예전에 중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차례 환승하고 산길에서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간 열차가 고향을 지나고 곤명에서 고향까지는 아주 편안하고 바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여객 열차편 라오스 국적 차장인 올해 25세의 구어몰리는 3년 동안 승객들의 왕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어몰리는 열차를 처음 개통했을 때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 라오스를 오가는 중국 관광팀 누구에서 차에서 익숙한 얼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32세인 라오스 주민 술린다도 다국적 관광이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술린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중국 라오스 철도 열차를 타고 중국의 경홍 등지에 놀러 간다며 기차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내 중국 라오스 열차를 이용한 다국 간 여객이 연인수로 80만 명을 넘었으며 연선 관광지, 호텔, 녹식 등 산업 소비를 35%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중국 라오스 철도가 발송한 다국 간 여객은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연인수로 9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관객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도 가져다 줬습니다. 람블랑방에서 토지를 임대해 고무를 재배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현지 주민 2천여 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인당 월 수입이 인민폐로 3,000원에 달했습니다. 철도 연선에서 고구마 가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랑브라방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이 온 마음령을 웃돌았고 해마다 창출한 수입이 인민폐로 인당 8,000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수속을 두고 탐방팀은 현지에서 통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곤명에서 출발한 열차는 보이와 시수왕반나를 거쳐 오후에 중국 라오스 철도 중국 구간의 마지막 역인 운남 시수왕반나 다이족 자치주의 마감역에 도착했습니다. 산세를 따라 건설한 마감역은 한쪽은 중국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 라오스 철도 친선 터널을 통해 라오스 마딩역으로 직통합니다. 간격이 12.5km이고 터널로 연결한 두 역은 출입국 과정에서 두 지역 두 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탐방팀은 마감역에서 중국 측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열차가 10분 만에 마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수속을 받고

통관하는 등 전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양국은 더욱 편리한 통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입국 검문과 중국의 출국 검문을 중국 마감역에서 통합하고 중국의 입국 검문과 라오스의 출국 검문을 라오스 마딕역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출입국 변방 검문소 관련 책임자 맹도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들이 중국 라오스 철도를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같은 역에서 한 번만 승하차하면 중국 라오스 양국 변방 검문과 세관의 사중 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가운데 열차가 종착역인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남역 영업홀에서 탐방팀은 운지 합통 과학기술회사 책임자 장아봉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금 프린터를 한 화물 발송 주문서를 손에 쥔 장아봉은 유가가 오른 후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 요금이 인민폐로 2만 원이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6천 원밖에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혜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아봉에 따르면 예전에 회사는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카사바 가루, 철광석 등을 운송했으며 중국 라오스 철도를 개통한 후 화물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현재 운송량이 이미 3년 전에 3배에 달했습니다. 근간의 회사는 염화 칼륨, 한약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비엔티안 남역 환적장은 등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가운데 표준레일과 메터레일의 컨테이너 환적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철도 화물 운송 중추인 비엔티안 남역은 라오스 타이 메콩강 변경에서 7km 떨어졌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를 서로 연결하는 중추역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통한 후 지금까지 남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는 누계로 2만 9천 개, 물동량은 32만 6천 톤에 달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철도를 통해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육지 련동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 라오스 철도 다국간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량은 이미 개통 초기 두 편에서 최고 23편으로 늘었으며 올 1.4분기 다국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15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올 들어 두리안 가격이 일반 소비에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두리안이 증산한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운열차의 공로도 있습니다. 타이 두리안을 가득 실은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운열차가 곤면까지 직통하는데 2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 도로 합동 운송을 통해 48시간이면 상해와 항주 등 국내 30여 개 도시에 보내죠. 그저께 나무에 달린 과일이 오늘은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섭씨 13도를 유지하는 쾌속선 국제조운열차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하고 항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입장과 검문, 검험과 검역을 우선시합니다. 맹랍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원 리제는 철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냉동 화물을 위해 무장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와 검역을 진행한 후 통과시키는 것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두리안 등 화물 통관 시간은 당초에 40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운열차는 평상시 매일 두 편에서

성수 기밀 6편으로 증가했습니다. 4월 26일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를 통해 수입한 두리안은 동기 대비 94.2% 증가한 5만 300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라오스 철도의 열대 과일 운송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위기의 먹장구름이 드류, 에너지 위기가

0: 필리핀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출행에서 생계까지, 가게 주인에서 일반 가정까지 치솟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필리핀 경제와 민생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넘는 필리핀은 중동 전쟁 사태에서 경제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올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의 경유 가격은 한때 두 배로 뛰었고 필리핀 화폐 환율도 한때 달러당 60페소 선이 무너지면서 필리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큰 교포 송금 수입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3월 24일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했지만 실제적 효과는 제한됐습니다. 소형 버스 지프니 기사 아트로 포크 시리오는 최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아내와 손녀와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크 시리오는 육아가 치솟아 리윤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매일 12시간 넘게 영업해도 수입이 3달러 남짓하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집세와 전기료를 지불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마이클 안드라드는 일당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10%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람선의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놀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비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따라서 가이드 수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필리핀의 화학 비료 가격이 이미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벼 수확철에 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잖은 필리핀 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의 차질로 제품 생산과 운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제품을 제때 넘기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업연합회 회장 엘리자베스 리는 현재 제조업체가 이중 압력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와 전력, 물류, 수입 중간품과 원자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편 통화 팽창이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수요가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 따르면 현재 외부 충격과 공급망 중단이 지속되면서 필리핀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적 충격이 최종 지역 기업의 비용과 비즈니스 신뢰성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관변 측수치에 따르면 올 3월 필리핀 역내 통화율이 4.1%에서 4월에 7.2%로 급증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의 평균 통화율은 3.9%였습니다. 2025년 4월 필리핀의 통화율이 1.4%에 그쳤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 협동시장연구와 전략자문이 진행한 민심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중 44%가 올 4월에 경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훈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내려온 서장의 전통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감로장약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며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현대인의 생활 속에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신비로운 자연이 빚어낸 감로장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예,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품이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나 병원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또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치료도 하고

0: 막종혈관질환하고 신경계통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약으로서 치수의 전주환하고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상호 약효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미세순환이 막히면은 모든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바로 미세순환이 잘 통하면은 약물이 우선 먼저 빠르게 신체 병조에 도달하면서 치료율도 많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가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화신구복의 액은 대뇌하고 주위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럽거나 혹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수면이 문란이 생기거나 혹은 걸거나 누워 있을 때 좀 경련이 일어나거나 감각이 이상한 증상, 사지가 차가운 증상하고 편두통 등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효과가 구복액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항상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걔가 잠이 평상시 잘 오지 않고 걔 왜 머리가 띵하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고 걔 왜 아침에 일어나 좀 얼굴이 눈덩이하고 눈덩이 특히 이런 붓는다 말입니다.
0: 네.
2: 걔고 손발도 저리고 시리고 예, 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걔게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거후에
0: 네.
2: 이거 지금 먹었는데 우선 거의 두 달째 먹는데 한 열흘 좀 거의 먹으니까 잠이 좀 아니었던 것도 좀 오는 것 같고 좀 자기 좀 이렇게 그래서 이리 뒤척들이 쪼감이 자지 못하겠던 게 걔도 잠이 오고 예
0: 네.
2: 지금 우선 거의 열흘이니까 봐서 그래서 좀 알립니다.
0: 네.
2: 예, 걔하고 예, 손발이 시리고 이런 것도 좀 나고
0: 네.
2: 특히 귀에서 좀 소리 나고 이게 좀 났습니다.
0: 네.
2: 완전히 나도 모르겠지만
0: 맞습니다.
2: 거의 두 달 썼습니다.
0: 예. 두통 어지럼증 이명 예. 이기서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이 화신 거부예가 예.
0: 맞습니다. 이게 뇌, 예. 뇌 혈액 공급 부족 우리 녹공실 부족이라고 하죠. 대부분 냄새 네. 있으면 녹공실 부주가 있으면서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이명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그래 네. 같이 결합했으면 빨리 낫습니다.
2: 예, 예. 아주 고명한 약이 때문에
0: 맞습니다.
2: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2: 508-9929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요, 원래 지금 혈압이 원래 높은데, 요지간에 지금 위장염이 오면서리, 그래 그런지, 이게 왼쪽이 골이 막 틀러치는 것 같고,
0: 예.
3: 그리고 머리가 밤낮 아프고 혈압은 지금 매일 한 날에 두 번씩 재했는데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약은 그저 그냥 그대로 먹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목 뒤띠 있지 않을까
0: 예.
3: 목 뒤띠가 시려 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0: 예. 그게 잘 예, 통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위도 또 아픈데 무슨 오늘이 검사하니까 무슨 균이 있다 하던데.
0: 예, 유물 노생간진이란 게 있죠,
3: 예. 예, 예.
0: 그 유물화성 강균.
3: 예. 예, 예, 예. 유물 무슨이라 합니다.
0: 예, 예.
3: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 지금 조주 다시 쓰고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조주 다시 하고 런칭 망조에 두 가지 쓰셔. 예.
3: 그런데 이거 머리가 왼쪽이 아픈 것도.
0: 머리가 왼쪽이 아픈 거는 예, 그 혈압과 관계된다. 그리고 지금 파동이 심하다 하죠. 예? 파동이 심할 때는 그게 지금 노인분들이 혈압 파동이 심하거나 혈당 파동이 심할 때는 식물신경문란이란 게 와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약으로는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예, 그 다음에 로더코완 안성환 이 세 가지를 쓰면은 그 이 주우선진 원란에 아주 좋습니다.
3: 네.
0: 지금 예 우리 노인분들이 이런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이

0: 그 혈당이 언정 안 되고 딱 심장병 같고 당방 내충풍이 올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자율신경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압력을 느끼고 당황하면서 점점 이 자율신경이란 거는 긴장하면 점점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세 가지를 같이 쓰는데 효과를 용 잘 봅니다. 예. 그 세 가지를 같이 쓰셔. 치수의 하궁이, 러더코와, 안성환, 이렇게 같이 쓰면은, 그,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이 인체의 각 기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딱 신경으로 잡아주는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 여전 나이 들면은 연약해지면서 이 물란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휴식할 때가 휴식 못하고 또 기능 발휘할 때 가서 기능 발휘 못하고 이래면 사람 늙어가고 병 납니다. 예. 그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혈압약 드셔도 잘 안 되고 심장약 아무리 예. 좋다는 거 드셔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예. 예. 이럴 때에는 이제 전 그 세 가지를 결합했으면 된다.
1: 예, 예.
0: 예.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욕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치료를 많이 하죠. 근데 중성약으로는 심장병으로 또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일정하게 또 효과를 보다가도 효과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장약으로서 그 자율신경을 공제하면은 그 다음에는 심장도 같이 낮아지고 혈압, 혈당이 다 또 온정됩니다. 예. 예.
1: 그렇죠.
0: 예, 그래 약방에
1: 원래 나쁘고.
0: 예, 예. 그 지금 그 상태를 보면은 심장도 이 심장에는 자율신경 이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 된다.
1: 아, 예, 예.
0: 예. 그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연계할게요. 예.
0: 네.
2: 흔내 계십시오.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 괜히 좀 문의하자고 온전하게 전화로.
0: 예, 얘기하시오.
3: 예, 선생님 말하는 거 그냥 듣다가 온전하게 내 질문에 나는 선생님 크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막 남처럼 실러가 이러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0: 불편하죠.
3: 다 아파가지고 중약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래, 계속, 그래, 약 먹을까, 그, 이래, 이래 비친 것 같습니다, 내
0: 예,
3: 생각에.
0: 맞습니다.
3: 예, 그런 게 지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다, 약, 소약도 쓰고 이래, 약 써서 많이 좋아는 썼는데, 아직도 선생님, 이 심, 전하게 심장이 좀 불편하고, 심장약도 의사들이 보면, 그럼 병원에서 검사하면, 매, 그런, 심장이 신덴트를 할까? 서치병원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 해야 됩니다.
0: 예.
3: 그거 가면 심장이 나쁘다 말아야 하는데, 이 심장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0: 예.
3: 이사들이, 둥이들 이래 가, 어, 나 쟤 이렇게 아파왔습니다 하면 매고 보던 게, 심장이 영 나쁩니다. 이랬대다. 그래서 심장약을 쓰는데, 그게 어째,
0: 맞습니다.
3: 예, 아이 낫다 말입니다.
0: 잠도 잘 아요, 지영이?
3: 잠을 선생님 이렇게, 자고 한 잠만 자면 일어나면 된 다음에 전 밤 못 잠도 되는 거지.
0: 이제 그
3: 낮이면 막 신경질나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아닌데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리고 밥은 또 먹는데 맥이 없어. 자꾸 그 침대에 누워만 있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골반 여기 지금 이 허리하고 이 엉덩이 이 넓적 뼈 있지 않을까 이어졌어요. 영 이렇게 아픕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웠다 이래 일어나게 되면 영 더 힘든다. 꼬부리고 이러고 아침이랑
0: 옛날 막 거의 쫄지 않았은가? 근이가
3: 지금, 아 지금 불었습니다.
0: 불었은가?
3: 예. 이렇게 그래, 밥 먹는 거에는 또 예. 밥 얘기 뭐
0: 예. 막 이제 지금 환자분이 증상도 지금 예, 우리 이 치수의 전두환하고 화신 커피를 같이 쓰면 됩니다. 예.
3: 네, 선생님이 그런 담낭에 시류도 있고 선생님
0: 예.
3: 지방간도 있고
0: 예.
3: 그나 땅구춘도 넣고 그렇다.
0: 그런 대사 잘 안 돼서 몸이 그렇게 난다. 예, 그런데 몸은 하지만 근육이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쭉 처지는.

0: 가토 고동 가토고 좀
1: 네.
0: 뻣뻣하고 이런 이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예.
1: 네. 지금 맨밖에 나선 이 응, 이 무슨 그 허리하고 엉덩이 여기하고 밤에 자지 못하는 게 지금이
0: 그렇죠.
1: 영답입니다. 누가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먼저 자지 못하는 것부터 해결하자면 이제 치수의하고 안성완, 로도코완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안정된다면은 꼭 소화계통 다스려 줘야 된다. 간하고 담낭이
1: 예.
0: 간하고 담낭 다스려 주면은 그러면은 그 엉덩이 뻣뻣한 게 낫습니다. 예.
1: 먼저 잠자는 그거 먼저
0: 그렇죠.
1: 약을
0: 먼저 잠자는 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잠 자지 못하면 그냥 교감신경이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으면 전신 어디나 다 물라이 온다. 예.
1: 밤에 여가리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밤에도 그거 다 알면서 한단 말이죠.
0: 예, 그게 제일 바쁩니다. 예. 그래서, 예, 그세 가지를 쓰면서리, 그 다음에 조금 환제된다면은 소화계통, 간하고 담낭 치료하셔. 용 좋은 약이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랬더니 이 식당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잠이랑 자기 하는 거몇달 쓰면
0: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이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인차났습니다.
1: 아니요,
0: 예.
1: 수면제 거기 선생님께 그저 예, 강다짐을 그저 이랬지 수면제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0: 예, 근데 수면제라 쓰면 살살 조절하던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또 거부해서 이 물라이 얼만큼 다 오면서를 신체에 영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그장 대표한테 찾아가시오. 그럼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예, 그거 까면 그러니까 어느 거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거 하고 이렇게
0: 네, 환자 상태를 보고, 예, 혈화도 보고, 정서도 보고, 이러고, 어디로부터 해결할 거, 방안은 먼저, 예, 이 评估하고, 그리고 약을 쓰면 된다. 예. 그 내리 직접 찾아가셔. 요즘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하나하나 낳으면서, 예, 주위에서, 그, 이런 증상 치료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1: 아니 나도 이렇게 이 유수 씨 방송에 딱 아들 이때 이 저녁 식사 때 돼서 또 손자 있는 게 공부를 할까
0: 네.
1: 선생님 방송에 듣기 싶은데 가끔씩밖에 못 듣는단 말이야.
0: 아, 예.
1: 그거 못 듣습니다.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어머 내 방송 듣고 이러고 있는데
0: 예.
1: 그래 가끔 있다가 온전하게 내 지금 방에서 문을 닫고 지금 약하는데 그래 뭐 그거 먼저 쓰 그래 이렇게 해도 그딱장 대표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압니까?
0: 근데 장대편들 가면 더 중압한다. 왜냐하면 사람 직접 대면학을 해서 우리 이거 사람이 건강 상태는 겉에 다 나타난다. 예, 그래서 얼굴 색도 보고, 예, 정서 상태, 혀도 보고, 예, 이래 보면, 예, 그것도 중압한다. 예.
1: 아,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혀를 본다니까. 이 해코티라니, 매운
0: 나가자.
1: 고치, 아,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맥주
0: 예, 해끗이 싹쓸이도 중에 그 심장 화가에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화도 심하고, 전적으로 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불면증이가 기혈부족, 예, 기혈불통으로 온다. 그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1: 동약이랑 썼는데 이 약이랑 많이 먹었으나 한 1년 반 이렇게 먹었는데 잠자는 게잘 아이디어대다 선생님.
0: 예, 이 장약은, 예, 그, 먼저, 우선 먼저, 정신하고, 이 신경을 먼저 안정시켜주며 치료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론 체계가 좀 다른다. 그래서 효과를 잘 본다. 예. 그, 내일이 직접 찾아가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제 전화 왔습니다. 예.
0: 예.
3: 예, 두분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전번에 선생님과 문의하고 소리는
0: 네.
3: 그세 가지 저 파상모소 요원하고 예.
0: 네.
3: 그다음에 조두다시하고 그다음에 인칭 장제 이
0: 예.
3: 세 가지를 쌌습니다.
0: 예.
3: 싸서 요지간에 한 며칠 먹는데 지금 저기나 전번에 선생님과 저기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밥맛이 없다 했죠.
0: 예.
3: 그래서 저기나 그 요새 간에 밥은 조금씩 좀 식사를 입맛을 또 난다.
0: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잠을 그래도 두 시간 한 번씩 깨나고 또 새벽에는 그래도 다섯 시 여섯 시까지 누워 쉬기는 쉰다. 깨우지 않으면. 그런데 요 초등학교 그래도 열한 시 열이 때문에 어떤 데는 잠을 자꾸 설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먹으면 잠은 해결하겠는지 그래 뭐냐.
1: 예,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삭모 소유한 쓰신 다음에 좀 이 입맛도 돌아오고 좀 정신상태 많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0: 정신상태 맑아졌어요.
1: 입 맑아지죠. 지금 실제로 그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이 파상마 소염 너무 몸이 허약하던 분들이 파상마 소유한 쓰고 이 생물조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아직은 그 세 가지 써야 된다. 한 3개월은.
0: 또 빈혈이야 이거 뭡니까?
1: 예, 빈혈.
0: 맥이 없다지만 그냥 맥이 없는 거는 이제 밥으로 그, 또
1: 그렇죠.
0: 이제 다시 예. 시작하면.
1: 지금 그 음식료법을 했습니까?
0: 음식료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기는 이제 지혜를 가지 해놨어요.
1: 그
0: 듣지 못해서요.
1: 찰부치돼서.
0: 예, 찰부치돼서.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구체해 가지고서는 이래.
1: 예, 요한호.
0: 예, 지금 잤었는데 아침에는 저기나 그런 렌칭 창제 뭐 대접하고, 아침에는 저 조주 다시 하고, 저녁에는 그 파삭마 소요한을 하고, 그렇게.
1: 예, 그래도 됩니다.
0: 됩니까?
1: 예, 예, 그래도 됩니다.
0: 그리고 이미 전에 잤었던 거, 그, 저기나, 좀 쉬던가?
1: 망제에서.
0: 나도, 예.
1: 망제하고 허즐린대만 잤었지.
0: 허즐린대만 그거, 저기나, 잤었던 거 지금 사면은 괜찮게 나간다.
1: 아, 그러면 아이 잡사도 됩니다.
0: 아, 그
1: 예. 예.
0: 그러면 어쩝니까, 그거? 그건 아, 먹어도 됩니까?
1: 간자분이 드셔도 되는데, 이제 예.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또 드셔도 됩니다.
0: 그거
1: 뒀다가? 예, 예. 우선 냄새 있기 때문에 이 민영혈통 질환이 꼭 나타납니다.
0: 글쎄 말이야.
1: 예, 그럴 때 이제 날씨랑 춥고 이럴 때 드시면 됩니다. 예.
0: 그래서 저기는 맥이 없는 거는 이제 차차 식사를 하면 되겠지?
1: 예. 그리고 아프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난 약 쓰지 마셔.
0: 글쎄 말이야. 나는 내, 그거, 그 우리 집에서 아이 썼을까? 나 또. 내 먹어 되겠는 거 아니야 그래 뭐
1: 아니 몸 별로 아픈데 없으면 아이 쓰면 아이 쓸수록 좋습니다 약은
0: 예
1: 그래 한자 부는 것도 잘 대접하시오 골고루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동생 신랑이 이 저기 그런 간경화를 알아서리
1: 네
3: 유순수 아래다 저수다 저 유순수 아래다 수관지어나이다 등심망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용 좋습니다.
1: 네. 그 좀 엄중한 문에다가 그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 보면
3: 예.
1: 예. 예 엄중하면 세 가지 써도 됩니다. 예.
3: 어떤 때는 다리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얼굴이라는 게 새까맣히고도 예.
1: 네.
3: 이래는 게 지금 얼굴 색깔도 많이 좋아지고 예. 어떤 그런 거리랑 온전한다.
1: 네.
3: 예,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꽃잠이 수치는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랬던 게 지금, 그게 정사로 된 다음부터 지금 다시 올라가야 간다, 그러니까.
1: 네.
3: 그러니까 형, 좋다, 지금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예.
1: 맞습니다, 예.
3: 소화도, 소화도 그래도 속이 두지게 식사도 못하던 게 지금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지, 영 여름에 눈으로 좋단다. 이 눈이가 막 무엄에 그렇던 게 그런 증세도 없어지고, 예.
1: 네.
3: 이 배 자꾸 불른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1: 네.
3: 영 여름에 눈으로 좋단다. 이래, 이번에 그, 우리 할도에서 올 때, 수간전환 배달 받아서 우리 할도에 우리 좋더라고요.
1: 예, 수간전환 한 달분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한 개로 좀 90나루 드실 수 있습니다.
3: 예예 예. 그렇게 배달 받아서 너무 반가워서 이 약도 좋은데 약도 또 이렇게 많이 주니까
1: 예.
3: 너무 반가워서 영 환자분 영 기분 좋아한다
1: 예 그리고 이 이거 숭수환하고 이 수간전환은 이 원래는 그렇게 같이 아이스면 좋습니다 이 망주하고 수간전환 쓰거나 혹은 수간 망제하고 또 숭수환을 쓰거나 요거 그 장 대표하고 잘 상담하고 쓰십시오.
3: 예.
1: 예, 어떤 분들은 보면

0: 보면은 숙안전한 효과도 좋고 망지가 쓰는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숭수환의 효과도 좋고 이렇습니다. 예, 그 예. 숭수환하고 숙안전한 거는 갈라 쓰십시오.
1: 예. 예. 아직까지 쓰는데
0: 그래서 이 장 대표하고 또 상담하죠. 문의를. 예. 뭐 또 엄중할 때는 같이 또 쓴다. 너무 엄중할 때는. 예. 예. 예. 그래서
1: 당대표한테 가서 약 좀 긴다.
0: 아, 그러면은 같이 써도 됩니다.
1: 예. 이제 또 무슨 증상 있으면 또 이 방송에서
0: 예.
1: 선생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시오.
2: 예. 예. 계십시오.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어머니가 위축성염도 있고, 역류성 그 식도염도 있고 이러면 소화 가야 되고 자꾸 국물도 올라오고 이래서 지금 예, 수관전환이나 망지나 더수다시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 중요하게 식물이 올라오던 것은 많이 났고 늘상 소화해야 되니 그래도 그 증상들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네.
3: 이번에 수관전환 특별히 활동이 좋다니까 활동 잠깐에 좀 더 대답을 달린다.
0: 네. 활동도 좋고, 우리 위장도 질환으로 오래 앓은 분들은 이 간을 먼저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은 위장도 질병은 자연히 낫습니다. 이 간이가 나빠지면서 저물로 이 손상받는 게 위장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관전환 쓰시면서 이제 조주다시라든가 망지를 같이 쓰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예, 그 또 이번 활동이 한 달 수관전환은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면비로 드려서 이 3개월 치 됩니다. 예, 이래면 3개월이 90날이면 한 개 료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아. 네. 네, 안내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수관전환 우대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대부분 이 우리 병독성 관염이든 간경화든 지방간이든 다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항료정을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계료정이래 쓰면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5월 10일은 바로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나요?

0: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1: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힘껏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0: 맞아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도시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학생 지민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1: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어요. 지민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다양한 메뉴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0: 월요일에는 김밥과 계란 후라이, 화요일에는 떡볶이와 만두, 수요일에는 구이김과 야채전까지 늘 새롭고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1: 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예쁜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깎아주고 작은 간식까지 꼭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벤트까지 늘 함께 들어있었어요.
0: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지민이의 도시락을 둘러싸며 부러워했어요.
2: 와, 지민아,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
1: 지민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뿌듯했지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고맙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0: 가끔은 메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민이는
2: 오늘 이거 싫어.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어.
0: 라고 응석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미소 지으며 내일은 더 맛있고 지민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곤함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지민이 기분만 먼저 생각해주시는 어머니였어요.
1: 어느 날 새벽 지민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쳤어요. 지민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0: 어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분주히 움직이면서 지민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골고루 펴고 야채를 예쁘게 썰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놓고 포장까지 꼼꼼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1: 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도시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0: 그제야 지민이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응석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1: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쉬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엄마, 매일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응석 부리고 못된 말도 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1: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지민이를 끼어나 주시며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내가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0: 모든 필요가 다 사라진단다.
1: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꼭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스스로 방 정리도 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는 착한 어린이가 됐어요.
0: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릇 닦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어깨도 살살 주물러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1: 지민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0: 친구들, 지민이의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1: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엄마의 사랑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0: 철수는 소학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때? 라고 부르며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는 정말 부러웠어요.
0: 하지만 철수는 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직접 데리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점점 속상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 엄마, 내일은 학교에 데리러 와줘. 친구들 엄마는 다 와요.
1: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0: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 위해 정말 힘을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학교 교문까지 달려왔어요.
1: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 철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0: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철수가 이미 잠든 뒤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수는 혼자 방에 누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어요.
2: 엄마는 언제쯤 올까? 오늘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야 하나?
0: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0: 우리를 키워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힘든 일을 참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뜨끔하고 찡해졌어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어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까지 와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0: 철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요.
1: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속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0: 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철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철수가 바로 엄마의 힘이야.
1: 철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도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0: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꼭 교문에서 기다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고 피곤을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0: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작은 정성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깊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식사, 잠들기 전 들려주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 곁에 없어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0: 어머니의 날은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말, 스스로 방 정리하기,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큰 보답이 돼요.
1: 친구들도 오늘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자고요.
0: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 산새 우는 산, 봄이 오면 살구꽃 하얗게 피고, 가을이면 모루가 익어가는 산, 우리 마을 뒷동산 나는 좋아요. 앞산 뒷산 산마다 보배 많은 산, 야산에선 약재를 캐요 오고요, 침산에선 석탄을 캐요 내는 산, 우리 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연길식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용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지금은 경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 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 축구 갑급 리그와 동북 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괄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의 홈 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 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0: 문화관광 소비의 측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도시발전을 추동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며 소비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 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류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합리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류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0: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주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리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0: 예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1: 교류
0: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소심과 책임감입니다.
2: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해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토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지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주었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사업일꾼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전신사계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련화입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와 주구강 림성의학학회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촌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 관리에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의 체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국 로인 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조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2: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0: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2: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적으로 위험한 로후 주택, 폐기 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0: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결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 시간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주길 바랍니다.
2: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겠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32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동기보다 뚜렷이 적겠습니다. 10일 밤에 도노와 안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거의 없겠으므로 각지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전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0: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누군가 삶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지나온 순간이나 장소를 얼마나 멋있게 즐겼는가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인즉 매 순간을 뜻깊게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앵두꽃에 연결시킨 글, 자네의 혼사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이해, 그리고 지인을 떠나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는 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신서굴의 소필, 앵도꽃, 내 삶을 다시 묻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앵도꽃, 내 삶을 다시 묻다, 신서굴. 창가에 스며든 봄빛이 유난히 맑다. 아직 찬 기온이 가시지 않은 바람 속에도 문득 따스한 온기가 배어있다. 계절은 말없이 자리를 바꾸곤 하는 그 정직한 변화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춰본다. 올해는 유독 꽃들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스쳐 지났을 들꽃들이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자전거를 타고 봄의 궤적을 쫓는 일은 어느덧 나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었다. 오늘도 집에서 30분 남짓 떨어진 구봉산으로 향했다. 이런 시간임에도 산길은 봄마중 나온 이들의 발걸음으로 활기찼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인적 드문 오솔길로 들어서니 겨운에 굳어있던 흙을 뚫고 연한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마음의 군더더기도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등산로 옆 환하게 피...

피어난 한 무리의 꽃이 나를 붙잡았다. 앵도 그치구나. 나는 홀린 듯 낮은 독백을 내뱉으며 꽃 앞으로 다가갔다. 가지마다 입교드랑이 털을 잡은 작은 꽃들이 연분홍과 흰 빛을 머금은 채 미풍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시선을 오래 붙들어매는 단정하고 정갈한 아름다움이었다. 이 꽃들은 멀지 않아 둥근 결실을 보아 6월이면 붉은 보석처럼 익어갈 것이다. 그 고운 빛깔 덕에 옛사람들은 미인의 입술을 앵도 같다 비유하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게 중요했던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었다. 꽃을 마주한 찰나 기억의 시면에 묻어있던 시간들이 조용히 수면으로 떠올랐다. 어릴 적 우리 집 뒷마당에도 앵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담장을 넘보던 가지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나는 그것을 한 움큼 따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놀았다. 혀끝에 번지던 달콤 새콤한 과즙, 햇살 아래 산산히 부서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풍경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명한 채색화로 남아있다. 그 그리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기억을 불러냈다. 55회 전 나는 용철이 형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물살이 세고 깊은 강으로 란간조차 없는 위태로운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우르한 노인이 앵두 광주를 머리에 이고 위태롭게 건너고 있었다. 그때였다. 풍덩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강 한복판으로 추락했다. 허우적거리는 노인의 곁으로 붉은 앵두들이 비방울처럼 흩어지며 물살을 타고 떠내려갔다. 영철이 형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 역시 뒤질 사람 몸을 던지었다. 형은 노인의 머리를 붙들어 물살을 헤치며 나갔고 나는 곁에서 노인의 팔을 부축을 하여 함께 강가로 끌어올렸다. 한참 동안 물을 토해내던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연신 쇠쇠를 되뇌며 고개를 숙여왔다. 젖은 옷을 짜 입고 멀어지던 노인의 뒷모습이 한동안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튿날 노인은 아들과 함께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교장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더니 앵도 두 광주리를 가지런히 내려놓고 떠났다. 그 일로 용철이 형은 오호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나 또한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르게 됐다. 작은 앵벌 하나가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고 어린 시절의 삶의 지표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하산하는 길 나는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사람도 마음의 빛깔도 변했다. 하지만은 저 앵두꽃만은 변함이 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예전의 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때가 되면 묵묵히 제 몫의 꽃을 피워내는 존재.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도 저 꽃처럼 살고 있는가? 어른이라는 이름 뒤에 숨긴 욕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해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순수함이 내게 남아있는가? 바람이 스치자 꽃잎 몇 장이 파르르 떨렸다. 마침 내 질문에 건네는 무언의 대답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앵도꽃은 나를 과거의 추억 속에 가두기 위해 핀 것이 아니라 무뎌진 지금의 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피어 있었다는 것은 잊고 살았던 순한 마음, 앞뒤 재지 않고 먼저 내밀던 손길, 대가 없이 움직이던 그 시절에 나를 되찾으라고 꽃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꽃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다짐을 새겼다. 남은 생의 여정은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따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저 앵두꽃처럼 소박하지만은 틀림없는 걸음을 옮기겠노라고. 인생은 꽃처럼 단 한 번 피고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마다 다시 피어나며 그때마다 새로운 빛깔과 의미를 우리 삶에 덧입힌다.
나의 삶도 아직 저

알지 않았다. 내 안의 손수도 다시 피어날 수가 있다. 내려가는 발걸음 한결 가볍다. 뒤를 돌아보니 앵두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은 없으나 우울해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는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네, 신소군의 수필 앵두꽃 내 삶을 다시 묻다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같은 사물을 마주해도 이 각자 자기 생각과 이해가 따로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데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거기에는요 우리가 엮어온 이야기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 매 순간을 떠올려보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의 사연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움과 아쉬움 점도 있죠. 네, 앵두꽃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감개무량하게 되짚어보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은철 씨의 속이 왕자님, 공주님들의 혼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들의 혼사, 리은실.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녀와 총각의 맞선을 조선하는 편이다. 인연을 맺어주는 일이 근사하고 보람차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 역시 친구가 주선하는 맞선 자리에 별 생각 없이 나갔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라 이 일이 누구보다도 열성적이다. 수천만 인구가 사는 망망한 대도시에서 같은 돌의 조선족 이상을 만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나는 아직도 우리 부부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은근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교제를 전제로 마주앉아 어색한 공기 흐름을 느끼며 그 어색한 기류를 뚫고 고작 던진 질문이 취미는 무엇이요? 소설을 좋아하나요? 그 땅의 결혼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음들이었다. 부동산 유무나 급여 수준 같은 현실적인 중요한 사항들은 차마 묻지를 못했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가 있고 서로 대화만 통한다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북경의 집도 언젠가는 두 사람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대화가 끊이지 않아 첫 맞선 자리에서 무려 9시간을 함께 보냈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목도 아프고 팔도 퉁퉁 부어 물집까지 져 있었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중요 사항들은 하나도 체크하지 못한 채 교류를 했지만 그것이 딱히 후회스럽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가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이 말을 튕겨가며 골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로 그랬더라면 너무 삭막했을 것 같다. 짝을 지척에 두고도 찾지 못해 굽은 길을 걷고 있는 남녀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무려 52차례 맞선 주선에 났었다. 그중 두 쌍이 결혼까지 성공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았더라 이상형의 조건과 거리가 있어서 이어지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은 들었지만은 그걸로 딱히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 그저 각자가 진정으로 맞는 짝을 만나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주고 당사자들에게 좋은 사람을 같이 열심히 찾아보자는 말을 건네곤 했다. 그렇게 주선을 하던 와중에 참담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두 번 있었다. 어느 한 번 의사직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딸의 혼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내가 얼떨결에 주선을 나서게 됐다. 아주머니는 남편도 고위직이 있고 학력도 높은 편이며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수준 높은 구성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 문득 친한 남자 후배가 생각이 나서 얼른 그에게 여자의 대략적인 인적 사항을 전달해 주었더니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었다. 아주머니에게 후배의 뜻을 전달하자 남자 측 전화번호를 물어왔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딸한테 소개해주려나 보다 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후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바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 노후는 준비되어 있어? 원래 어느 단에서 퇴직을 했어? 그래, 총각 자네 월급은 어느 정도요? 수학이 넘으로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 후배를 쳐다보았다. 후배는 덤덤하게 그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주고 있었다. 당사자도 아니지만 나는 얼굴에 오물이라도 기어 얹은 듯 창피하고 화가 치밀었다. 착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한 남자의 순박한 마음을 내가 마치 가해자가 되어 짓밟은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남자 후배에게 사과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 후배를 만나면 먼저 사과의 말부터 전하고 있다.

그것이 그 아주머니가 줄곧 강조했던 수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생에서 중요한 대사인 것만큼 궁금한 걸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일륜 대사에는 혼인이 그것도 사랑으로 키운 무남 동료의 혼인이 얼마나 걱정되는 일인지는 충분히 알만하다.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 그처럼 무리한 질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양이나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후에 그 아주머니의 딸이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았는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은 비록 어머니가 만족하는 상대를 만났다 해도 딸의 혼인 생활을 그닥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일 뿐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잠시 동안은 맞선 주사원에서 손을 떼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은 늘 기억력은 흐릿하고 가슴이 뜨겁다 보니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덥석 수락하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맞는 인연을 이어주는 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 의뢰를 해온 사람은 남자 측의 아버지였다. 고향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 보이었다. 아들은 키도 크고 학력도 높으며 어느 면으로 보나 훌륭한데 마땅한 조선족 처녀를 찾지 못해 그것이 유일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착하고 바른 조선족 여자를 소개해주는 사람에게는 100배로 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사례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훌륭한 조순종 남자가 짝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덥석 승낙하고 말았다. 그 뒤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북경에서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는 정말 반듯하고 예쁜 여자 후배를 물색해 소개시켜주었다. 그 후배는 행사 때문에 늘 먼저 와서 할 일이 있는지 물었고 수걱수걱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눈여겨봤던 것이다. 여자 키가 얼마요? 하는 질문에 161cm라고 답하자 작은 거 아니요? 우리 아들은 185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때 김새를 알아채고 발을 뺐어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어 여자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오? 오후는 보장돼 있다오? 라는 질문이 나왔다. 앞서 질문에 피하지 못했다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기민하게 몸을 뺐어야 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후배에게 부모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괜히 남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을 그대로 남자 측에 전했더니 결과는 거절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점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었다. 사람을 매장에 내놓은 상품인 양 요리 보고 조리 보며 품평한 뒤 다른 데 가서 볼게요 라고 말하는 호련히 발을 돌리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평생 함께 할 짝을 찾는 일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일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을 아무리 않게 당이나 일처럼 치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다라고 뭉뚱그려질 일이 아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법이다. 상대방 역시 사랑으로 키워진 소중한 존재다.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으면 되겠는가. 내 자식의 짝이 될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기준과 취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금하면 주선자인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절을 하더라도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표현해보려는 수구조차도 하지 않은 이기심을 부모 마음이라며 봐주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짝을 찾을지 궁금하다. 부모들의 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짝을 찾아준다고 해서 자식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할지 그렇게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만나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 의문스럽다. 아주 이전에 읽었던 왕비 간택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옛날 왕조에서는 공개적으로 전국에 방을 붙여 후보 여자 아이들을 모은 후에 엄격한 간택 절차를 통해서 왕비를 정했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 될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기보다 나라의 국모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 그리하였을 것이다. 당사자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자식들의 짝을 찾는 행위가 꼭 그 왕비 간택 같다는 생각이 든다. 높직한 왕좌에 앉아서 소개가 들어오는 상대방들을 발밑에 무릎을 꿇게 한 후에 매의 눈으로 단점들을 가려내는 그 삼엄한 행위 말이다. 요즘 부모들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남들 앞에서도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른다. 어렸을 때 배웠던 조선어문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 앞에서는 나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레이라고 배웠다. 타인에게 자식을 소개할 때도 저희 아이와 같이 겸양의 표현을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웠다. 이는 남들 앞에서 자네를 깎아내리거나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겸양의 화법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양이자 품이었을 것이다. 자식이 소중한 걸 누가 모르겠는가. 마음속으로는 왕자님, 공주님 그 이상일 테지만은요. 남들 앞에서는 조금 삼가해야 할 표현이다. 누구나 진정 내 아이가 왕자님, 공주님이라면 남의 아이 역시 그 집에 귀한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것이다. 남을 높일 줄 모르는 사람이 내게 소중한 것이 남에게도 소중한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이 자식을 낳고 그 아이 역시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인격으로 키워 결혼을 시킨다 한다.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결혼이야말로 긴 인내와 성찰을 반복하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던가. 아직도 나는 맞선 조선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했다. 속에서 우러나온 겸양의 자신으로 상대방을 포용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남녀가 아직 어딘가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남녀가 만나 결혼의 고리를 하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그 성스럽고 보람 있는 사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리얼하게 표현한 리은실의 숙이 왕자님, 공주님들의 혼사를 함께 들었습니다. 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상대를 만나 결혼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할 대상은요, 자식인 것만큼 그들에게 만남을 추천해주고 결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곱게 키운 내 자식이 이뻐 보이고 돋보이듯이 남의 자식도 그들의 부모에게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대견한 자식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순서에는요, 윤일곤의 숙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윤일곤.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쓸쓸했다. 아침부터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고 갔지만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모든 풍경이 꿈결처럼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책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 채 창가에 비친 빛의 그림자가 조용히 옆으로 기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리었다. 선생님의 번호였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걸까? 급한 마음에 잽싸게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는 잔뜩 힘이 실려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내가 애타게 기다리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저 선생님 딸입니다. 낮고 잔잔하나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무거운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기치료 차원이 입원이라고 하셔서 며칠 후면은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걱정이 되어 문자를 보낼 때마다 괜찮아 금방 퇴원할 거야 걱정 말라니까 라고 답장이 왔는데 기다림은 끝내 퇴원 소식이 아닌 부고 소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생님 저 이제는 운전도 가능하니까 퇴원하시면 같이 등산다네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을 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 돌아보면 선생님과의 인연은 지난 10년 동안 작은 약속들을 하나 둘씩 쌓으며 만들어진 것이었다. 선생님과 나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했지만 각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건물 정문에 들어오면 오른편이 선생님의 회사이고 왼편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무실 이웃이다. 선생님은 정치, 문학,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분이셨다. 그렇다 보니 정년 퇴직을 하신 후에도 재차 초빙되어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었다. 나 또한 문학과 역사를 주어했던 터인지라 선생님께 각별한 마음을 품게 됐다. 복도에서 선생님 사무실 쪽을 지나칠 때마다 어김없이 힐끈거리곤 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내가 고쳐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뒤로 시간이 날 때

때마다 나는 선생님 사무실에 드나들었다.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은 항상 얼음에 박 밀듯이 막힘이 없이 대답해 주었다. 각 전투의 정확한 연도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대가 싸웠는지, 양측 지휘관은 누구였고 사상자는 얼마였는지까지 솔솔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종종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 다만 그 배우면은 대가가 따랐다. 내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신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 후에 한 시간씩 함께 탁구를 치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했던 운동이 바로 등산과 탁구였다. 하지만 내가 운전을 할 줄 몰라 등산은 무리였고 함께 탁구를 치기로 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 중에 이틀만큼은 꼭 만나서 함께 탁구를 쳤다. 우리는 그렇게 꾸준히 탁구를 치다가 선생님의 건강상 이후로 잠시 중단하게 됐다. 그때 선생님은 아쉬운 표정으로 이제 다 나으면 다시 시작하자라고 약속을 하셨다. 책상 위에 놓인 빈 커피잔을 보니 문득 옛날이 생각난다. 선생님이 외국에 계신 친구분한테서 선물을 받은 커피 원두를 보여주며 친구놈이 나한테 물에 풀리지 않은 이상한 커피를 줬어 라고 말하시던 표정이 기억에 생생하다. 드림용 원두인 줄 모르고 집에 있는 믹서기로 갈아야겠다고 아쉬워하던 선생님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출근을 하면은 필터에 커피를 내어드리는 것이 나의 일상으로 됐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아니면은 너 어디서 이런 커피를 마셔보겠냐 하시며 제법 거드름을 표시던 선생님. 그럴 때마다 나는 요즘 커피숍에 가면은 정말 마시는 커피가 많아요 라고 말했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나 같은 늙은이도 갈 수 있겠나? 된다면은 날 한번 데려다줘 하시며 기대찬 표정을 지었었다. 나는 네, 시간 내서 같이 가요 하고 대답해놓고도 정작 그 약속을 영영 지키지 못했다. 어느 한 번은 선생님이 호출을 받고 갔더니 은행카드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됐다며 어리둥절해하고 계시었다. 혹시 원고 빌지 몰라서 일일이 확인해봤지만 모두 아니었다. 순간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다. 요즘은 24시간 내에 입금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다는 것이었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일단 카드의 돈을 다른 카드로 옮기기로 했다. 나는 카드나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퇴근 시간에 갖고 올 무렵에 선생님으로부터 사무실로 와달라는 호출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걸 봐서는 밀린 원고료나 보조금이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다. 그러고는 저녁에 크게 한턱 내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행운의 도로로 근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비싼 요리와 술로 배를 채우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해서 커피를 타드리러 선생님 사무실에 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날과 사뭇 달랐다. 혹시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던 채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그 돈 말인데 마누라가 다른 카드 돈을 잠시 내 카드에 넣어둔 거였어. 물 한 모금을 들이키더니 선생님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빼간 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졌다고 어제 오후에 은행 직원과 한바탕 크게 싸웠다네. 웃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그럼 이슬 짓고 하셨나요? 내가 입가로 치밀던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되묻자 선생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고, 그 돈은 물론이고 비상금까지 모조리 털렸어. 이제 너한테 술 사주기는 다 글렀어. 그 뒤로 선생님은 말 그대로 빈털털이 신세가 되시었다. 그렇게 삼촌 같고 친구 같았던 선생님을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다니. 함께 놀러 다니고 마시는 것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함께 하자고 한 수많은 약속들을 남긴 채 이렇게 가시다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연결식 날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0: 마장터에나 선생님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너무 일찍이 가신 선생님이 안타까워 모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마저 아쉬운 듯 푸실푸실 눈을 내려주었다. 이제 그 세상을 선택하신 선생님,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와 하기로 했던 약속 꿈속에서라도 지켜주시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윤일권 씨의 속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네, 우리들은요 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만나 얘기를 할 때면은 이제 오늘은 함께 식사하자거나 함께 놀러가자는 말을 거절하곤 하죠. 네, 그러나 가정일과 직장일에 눈 코뜰 새 없이 바쁘다 보면은요 핑계로 약속을 미룰 때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없었던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1: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만약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그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는데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운이 좋았죠. 좀 힘이 빠지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운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다는 말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애매무지로라는 말은 그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삼아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물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잘해보겠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일단 도전해보는 거죠. 그러게 용기 있게 저지르다 보면 운도 따라줄지 누가 아나요? 그냥 이렇게 애매무시로 배짱을 부릴 줄 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들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능이버섯입니다. 예로부터 1. 능이, 2. 표고, 3. 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능이버섯은 맛과 향 그리고 영양면에서 최고의 버섯으로 손꼽힙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오직 가을철 깊은 산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숲속의 보물 능이버섯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능이버섯은 독특한 향만큼이나 신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능이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은 소화기능 돕기입니다. 다량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레테아제를 함유하고 있어 용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달인 물을 마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준다고 하네요.

능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능이버섯 속에 레티안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체계를 자극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암식단에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능이버섯은 혈액을 맑게 하는 청혈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답니다.

능이버섯은 예로부터 기관지염, 천식,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돼 왔어요.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폐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 환절기 호흡기 건강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력을 보강하고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기운을 돋궈주는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능이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 청소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올바른 섭취를 알아야 합니다. 능이버섯은 미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심한 복통, 설사, 구토 혹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충분히 익혀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성질이 서늘한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자주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배앓이를 할 수 있으니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하면 달기나 오리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궁합에 맞다고 합니다. 귀한 버섯인 만큼 제대로 된 걸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능이는 향버섯이라 불릴 만큼 향이 생명입니다. 맛을 맡았을 때 흙냄새와 섞여

담긴 진하고 구수한 향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 신선합니다. 또한 갓의 색이 선명한 흑갈색 혹은 담갈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너무 검게 변했거나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은 채취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갓이 단단하고 살이 두터운 것이 좋습니다.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쉽게 부서지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자연산 버섯 특성상 벌레가 있을 수 있으나 갓이나 줄기에 벌레 구멍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능이버섯은 수분과 온도에 민감하므로 채취나 구입 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단기 보관할 시 흙과 이물질을 털어낸 뒤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에 싸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향이 금방 달아나므로 2, 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시 첫 번째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이는 말렸을 때 향이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얇게 저며서 채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바싹 말린 뒤 보관합니다. 사용할 때 물에 불려 사용하며 불린 물도 육수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향과 식감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능이버섯,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능이버섯을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능이버섯 오리백숙입니다. 능이버섯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보양식인데요. 능이버섯의 프로테아제 성분이 오리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를 돕습니다. 손질된 오리 한 마리, 말린 능이버섯 50g, 부추 100g, 대파 2대, 마늘 10알, 대추 5알, 황기 한 뿌리, 물 3리터,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말린 능이버섯을 사용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고 그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사용합니다. 압력솥이나 큰 냄비에 오리와 마늘, 대추, 황기, 대파를 넣고 불려둔 능이버섯과 버섯 오리물을 함께 붓습니다. 강불에서 끓이다가 김이 나면 중약불로 줄여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좋기는 강불, 강한 불에서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리 고기가 뼈에서 부드럽게 분리될 정도로 익으면 황기와 대파는 건져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은 부추를 듬뿍 올려 살짝만 데치듯 익힌 뒤 고기와 능이버섯을 부추에 싸서 소금에 찍어 드세요. 국물은 능이 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 그 자체로 보약입니다.

이어서 능이버섯 영양밥 소개해드립니다. 불린 쌀 2컵, 능이버섯 100g, 은행 10알, 밤 3개, 대추 3알, 물, 진간장, 달래, 들기름, 고춧가루와 통깨를 준비합니다. 능이버섯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거나 결대로 찢어둡니다. 밤은 껍질을 까서 2에서 4등분하고 대추는 씨를 제거해 채 썹니다. 소채 불린 쌀을 담고 그 위에 준비된 밤, 은행 대추를 올린 뒤 마지막에 능이버섯을 듬뿍 얹습니다. 물량은 평소 나물보다 아주 살짝 적게 잡는 것이 좋은데 버섯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밥이 이어지는 동안 간장 3숟가락에 다진 달래 약간과 들기름 1숟가락, 고춧가루 반숟가락과 통깨 1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밥이 다 되면 능이버섯이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진한 능이 향은 식욕을 자극하며 양념장에 슥슥 비벼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능이버섯 무침입니다. 이 능이버섯 200g, 미나리 500g, 50g, 홍고추 반개, 간장, 들기름,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과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능이버섯은 깨끗이 손질한 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 2분간 데쳐냅니다. 데친 버섯은 찬물에 바로 헹궈 물기를 꽉 짜지 말고 가볍게 눌러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찢습니다. 미나리는 4cm 길이로 썰고 헝고추는 어슷썰기 합니다. 볼에 국간장 한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 다진 파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능이버섯을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무칩니다. 버섯에 간이 배면 미나리와 홍고추를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버무린 뒤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이 능이 버섯의 쌉싸름한 향내음과 어우러져 산뜻한 바다와 산의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사과회의 글입니다. 여자의 기분 관리.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긴 걸상에 걸터앉았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유순한 우리 어머님도 그녀를 될수록 피했다.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고 있으면 아무 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서 바쁜 척했다.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대꾸가 없는 대화에 그녀는 재미를 잃었는지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집에 건너가 또 집안 허물을 보았다. 얼마 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서 몹시 자책했다. 그때 그녀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과연 그녀는 불행했을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녀는 행운스럽지 못했을 뿐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세월에 얼마 안 되는 대학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지 각박하거나 냉정한 분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출근했다.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도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고 뭐니 뭐니 해도 성미가 부드러워 동네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그녀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점 대학을 졸업하고 여지껏 온전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해도 성격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떠오른다. 형님의 남편, 즉 나의 오빠는 우리 또래 중에서 돈을 제일 못 버는 편이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 또래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더 정확하게 말해 형님이 풍기는 기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남달랐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데 집안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은 은근히 짙은 화약 냄새를 풍길 때가 많다. 남편 능력에서부터 자식, 성적, 옷 가격, 액세서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비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독 형님만이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다. 형님은 그저 웃으면서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한 번은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에게 시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내년에 자네도 밍크코트 사입어야지.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야. 이 말에 형님은 허허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식구들이 건강한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족이 건강한 걸로 만족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형님을 야무지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네, 형님 말이다. 애가 돌에 비해 생각이 깊어. 얼마나 야무진지 좀 보렴. 제 가족 잘 거두지. 처사가 대범하지. 언제 누구네 잘 산다고 지부둥해 있는 걸 못 봤어. 쟤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암 그렇고 말고. 나는 갓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엄청 예민해 있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동네 그녀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척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타일렀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아끼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돼. 이때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 마음을 찌르고 이때 행한 행동은 칼날이 되어 상대 마음에 생채기를 낸단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말이 있다. 웃으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여성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 기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해 벌어들인 푼돈으로 집 식구를 먹여 살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나는 그의 가게로 문구를 사러 갔다가 이 B연필을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잘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굵은 연필 끝으로 재빨리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기계 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었다. 책가위를 더 많이 팔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문구를 구매하고 있어 장사를 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실은 인터넷에서 사인펜 한 세트를 사면 적어도 스무 대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라면 잉크가 말라들어 이 여러 대는 잘 써지지도 않는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감탄하듯 뒷말을 이었다. 부모란 이렇단다. 항상 아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 하지. 아이가 듣지 않으면 한낱 원망과 잔소리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갑작스런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이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간단 명료하게 태도를 표시했다.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리운이 좋은 문구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나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 아들은 문구점의 절반 공간이 텅 비어 있고 낯선 사람 두세 명이 한참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방세마저 낼 형편이 못 되자 부모가 문구점의 절반 면적을 반찬가게에 양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가게를 함께 써야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해석했다. 네 외삼촌과 다른 친척이 함께 간이 식당을 꾸린 것도 이렇게 했던 거다. 한 사람은 아침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전문 밤 장사를 했지. 이렇게 새 집에서 한 개 가게를 써서 사람은 쉬어도 가게는 쉬지 않았기에 방세를 분담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단다. 남자아이를 감동시킨 것은 물품이 꽉 진열돼 있어 가게가 그토록 비좁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방법을 대여 가게 안에 다락방을 만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든 편안한 잠자리와 낯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와도 상의했지만 장사를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0: 한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 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성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 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체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거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년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락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영약 이 도강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원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것도 척추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 제냐 교정치료이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간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간번 탈출이 있는 분들

0: 당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간반 팡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 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걸던 게 걸음도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션, 펑션은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거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도 또 다르게 빼질까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젠출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날인데 하루건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건 내. 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뭔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 위염이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0: 예.
2: 밥을 먹자면 밥 맛이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메스 가면 자꾸 토합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0: 위장도 약방이,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약방이 예. 약을 싸다 먹어주고 한 낫지 않고 살을 해놔도 먹지 못하고 해놔도 내야지. 거기다 원래 또 만성 담양염도 있고 이래서 더 못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2: 약, 예, 기름 찍어 예. 들어가도 막 자꾸 매수고 막 파우려 들어가면 그래서 예.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 김의원에 가서 니는 게 선생님을 보이는 게 지금 저녁으로 저는 세 번 갔다 먹겠지 많이 났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생기지, 어선에 몇 없던 게 술 몇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 없어서 먹습니다.
0: 예.
2: 예, 계속 하루씩 날마다 사람 씻듯이 들어가지고, 어선에 조금 약을 세 번 갖다 먹으니까, 일곱 초, 21초 갖다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위장도 예. 문제 있어서, 리명결 예. 선생님 찾는 분들이, 결국 간, 담낭, 예.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속합니다. 예. 예.
2: 막 깨치라지 않고, 계속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시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리명결 선생님.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겠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시 오늘 오세요.
1: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부룩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길 선생님한테서 그 중량을 갖다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0: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예. 예.
3: 예, 주일날에.
0: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이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예. 두 분 예.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이 정포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 째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장애도 있고 혜다비가 방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은 그냥 팔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예.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어서 가서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지금
0: 예,
4: 예 두 번째까지 약을 써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봐서 예 먹을까나 봐서 얼마 안 되는

0: 야미를 먹을까나 봤어요. 뭐 딱이든가 뭐 혈압이가 도도를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 잘 잡잖아.
1: 아예예예 그게 중요하죠. 예예 신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면 꼿꼿해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다시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0: 예, 그래서 한 초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까지 이번 저 먹고 저 먹고 있는데 예.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인 각이 되게 되면, 지금 그런 각이 되면, 이 전신에 몸이 많이 따뜻해, 지금 쨍자,
1: 예.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0: 그리고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음이 미네, 숨이 차서 깜짝 못합니다,
1: 예.
0: 그래도 요 근래는 지금 요 시간에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잘고 모르고.
1: 아, 심장 功能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0: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연주간에, 네, 그래, 야, 이때까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써도 못 봤다고, 이렇게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받고, 예, 치료도 잘 되고, 또 선생님, 벌써 가볼까나, 예, 이거 진맥부터 잘, 벌써, 예, 말 안 했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1: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야, 이 선생님,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좀 바짝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졸만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주소위원이고, 예. 그래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굳게서 때때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예.
3: 또, 예, 등갈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땀에도 넣고 또 거기에다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합니다.
1: 예.
3: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 손이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짬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3: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예.
3: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서가, 예, 치료 더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리명결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예. 바랍니다.
3: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1: 척추병 치료의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네크징을 한다지 않습니까? 딱 칼을 대지 않을 뿐이지 딱 그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다 더 조금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한 특수한 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기는 전 센출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의료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3: 이번에 내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1: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네.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깁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더구나 더 좋습니다.
3: 네, 검사단 있습니다.
1: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펜지까지 합해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럼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런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선생을 예, 이것들은 예약하자고.
1: 젊은 선생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4: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
1: 그래요?
4: 예. 우리 삼촌이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게 지지 흘리고 바보.

0: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어 못 간다.
1: 아, 큰일이죠. 자리 하기 바쁘단 걸 말하지.
0: 중하다, 쟨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받단다. 맥달을 했는데 아이 된단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1: 아,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시겠다면,
0: 오늘까지 합니까?
1: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빨리 오세요.
0: 예. 빨리 갈게요.
1: 예. 예. 전화 놓고 빨리 예. 오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조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예 입이 한 따글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 한답니다.
1: 아,
3: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어두운 숨이가 기본상 이렇게 거의 못다시피 한답니다. 호가 예. 이렇게 한두 번씩 할 날에 내려올 때 있답니다.
1: 큰 호가죠. 예.
3: 예, 감각이 다 돌아지니고 혈압이도 온정되고 하니까 지금 이 식사를 잘 못하고 맥없어진 게 지금 맥도 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놓으니까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오늘 또 친구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약해달라 해서 오더니 가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어,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
3: 어, 그리고 선생님 그 백이명 선생 이런 뭐 우리 저 아바의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게 뭔가 그
1: 피부병
3: 서버짐이 있답니다.
1: 서버짐. 아, 서버짐 외에는 이 재기명 주임 선생 원장 선생 독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서만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서버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3: 혹시 다른 병원 뭐 습진이라고 가나 우리도 그 동생 그 조카가 언니 딸이가 그 치료한 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1: 그렇죠.
3: 그 뭔가 이 서버짐 치료가
1: 됩니다.
3: 그래 많은 판된 다 돌아댕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가 안 해서
1: 서버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두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만 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님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에 좀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점풍 알지요. 백점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배라든지 그 외에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2: 네.
1: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도강병원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이 특성위원이 있으니까 음식을 못 깨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예, 혹시 먹으면 예,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기름지고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을 먹으면 예,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1: 만성위원이시죠.
4: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전 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에 어떤 단기 와서 예.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예. 잘 되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

0: 단단 결석이 있었어요. 아, 단단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지러 아파서 거기서 땡땡 돌고 있었습니다.
1: 결석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죠. 예예.
0: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은 이런 증상이 없고 소화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고 달걀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지 않고 날마다 먹진 않습니다. 아주 효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매일 일요일날 없습니다. 일요일
1: 일요일에 오셔 토요일 빼면 네. 됩니다. 예.
0: 예, 그때,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간이 있어서, 그분, 민은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았어요. 제가 같이 두 분 다, 두 분이 가려고 합니다.
1: 일요일 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 가서 나보다 대기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사업을 20몇 년간 연속해오시면서 국가중의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의사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경험을 쌓게 되어 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요법으로서 골가동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험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드시면 금방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2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 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독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어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에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 질병, 왕고성 예행, 춤을 던지기 힘들고 쩍하면 감기만 걸리게 되면 예행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 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가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있는데 하루건 내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쌍의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는 그런 쌍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버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리리와 아버는

단둘이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약간은 낯설면서도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사업상의 갈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다듬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리리의 생일, 아버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지만 밤에 만나 술을 마실 때 꽃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다. 리리는 자신이 꽃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안해하며 가게에서는 장미 대신 오래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아버는 장미는 비용이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카네이션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려 하고 아버는 그녀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밤 리리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점차 우울해지며 자신의 지난 경험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많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리리는 한밤중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말한다. 또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음하여 구슬로 역사를 남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곳이 자료가 되고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와 경험은 많지만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다시 시끌벅적한 식당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날 모두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오혁에게는 아버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의자에 걸쳐져 있는 외투를 정리해주고 술을 마시는 척도를 늦추며 음식을 떠먹여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리리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건배를 했다. 첫 번째는 향앙에서 온 자금협력사무소 주임이고 두 번째는 매너가 좋은 40대 초반의 남성 두 명이었다. 리리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오려 있었다. 두 명의 남성은 자리한 모든 사람들과 한복음씩 술을 마신 후 리리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리리는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하이힐이 한번 삐끗하기도 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는 리리가 겉으로는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향락 남성에게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며 장아 씨와 강총재 부부 호생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장아 씨는 처음에는 맥주를 몇 잔 마시다가 이후 조용히 국화차만 마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보는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있는 리리의 친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비어있고 다른 손님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결정한다.

리리는 비록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을 가게 문 앞까지 정성껏 모셨다. 이렇게 왕아 씨, 갱경, 강총재 부부가 먼저 떠나고 마지막으로 아보, 호생, 오해에게 장아 씨만 남게 되었다. 장아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해에게는 약간 취한 상태로 아보와 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과 장아 씨는 택시를 타고 떠나고 오직 아보와 오해에게만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걷다가 정거장 하나 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오해에게는 택시 운전사에게 어느 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운전사는 그곳이 클럽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다. 택시는 빠르게 클럽에 도착하고 안팎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퍼져나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부는 어둡지만 번쩍이는 조명이 켜져 있고 넓은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가득했다. 아버는 음료 두 잔을 사고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오해에게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아버는 춤추는 오해에게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창당정의 고요한 풍경부터 식당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클럽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겨 보았다. 이 모든 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과 풍경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아보가 어렸을 적 자주 찾아다녔던 위민 우표 가게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요일이 되면 이곳은 우표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표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거나 교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우표책을 천천히 펼쳐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와 우표 집게까지 준비하여 소중한 우표를 다루었다. 그들은 우표를 한 장 한 장 집어들며 뒷면에 낡은 때가 있는지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지 혹은 바탕이 깨끗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우표 가장자리의 톱니가 온전한지 부서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우표를 발견하면 자신의 우표책을 펼치고 몇 장의 우표를 꺼내 교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기분 좋게 우표를 건네주고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했다. 우표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교환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공식적인 거래는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콧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던 초학생들도 이 우표 가게에 자주 모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표책은 대부분 모서리가 달아 없어지고 표면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그저 우표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 품질이나 상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점차 우표를 다루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우표책은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이와 신분, 위생 상태에서 차이가 느껴지면 우표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표 가게 주변에는 황무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돌아다녔다. 이들은 보통 몇 통의 봉투를 들고 다니며 시트로 묶인 우표를 비닐로 포장해 한 묶음 단위로 판매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상품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아버는 아직 일반적인 우표만 가지고 있었지만 향앙에 사는 형으로부터 몇 권의 김영 우표책을 선물 받았다. 김영 우표란 발행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우표에 도장을 찍은 후 판매하는 우표를 의미한다. 우표 자체도 도장도 온전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가치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가 흔히 봉투에서 떼어내 사용한 우표는 통신 우표라고 불렀다. 아버가 받은 우표책 중에는 영국에서 제작한 소형 우표첩이 하나 있었는데 악어 가죽 무늬에 검은 칠이 되어 있어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멋진 느낌을 주었다. 아버는 또 하나 독특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예전의 료금 인상 우표였다. 료금 인상 우표는 면세액이 변경된 것을 표시하는 우표였다. 주변 어른들은 이 우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아버는 천원 단위 면세액 우표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 꽃의 우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버는 최선을 다해 우표를 수집했지만 늘 자금이 부족했고 가게 안에 진열된 고급 우표들을 자세히 볼 기회도 쉽게 얻지 못했다. 어렸을 적 아버는 배채와 함께 자주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날 배채는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푸른색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달고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다녔다. 아버는 예전에 배채에게 가가린 우주선을 주제로 한 어린이 우표 6매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 우표는 어린이 락스를 주제로 희귀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배채의 우표책에서는 이 세트 우표가 사라졌다. 배채는 이 6매의 우표를 콜롬비아의 미녀 우표 한 장과 프랑스 여왕의 실크 스크린 인쇄 우표 한 장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배채는 혼자 위민 우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아버는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지켜보았다. 배채는 푸른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표책을 주인에게 건네주고 아마존 우림 나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주인은 배채의 모습과 우표를 살펴본 후 우표책을 닫고 뒤쪽 선반에서 한 변이 50cm에 달하는 큰 우표첩을 꺼내놓았다. 배채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우표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 전시창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란초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눈앞에는
뜨거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갖 색깔의 나비들이 유리판 앞에서 날아다니며 배체 머리 위에 푸른 나비 머리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배체가 보고 있던 우표책 자체가 나비의 날개처럼 빛나고 별들로 가득한 듯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북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

0: 도와드립니다. 상강중의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 시급, 명중의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성화 씨의 수필 무쇠 엄마입니다.

모쇠 엄마 박성화. 사람마다 존경하는 자기 엄마 자랑을 많이 한다. 나는 우리 엄마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외에 모쇠 엄마라고 자랑하고 싶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을 모쇠 같은 정신으로 가시덤불 속 같은 인생길을 헤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엄마는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엮어왔다. 하지만 말이 무거운 우리 엄마는 자기 자랑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느 주말 엄마와 같이 TV를 보다가 엄마의 기분이 좋아 보여 넌지시 엄마의 인생사를 한번 들려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작년에 받은 허리 수술이 점점 회복이 잘 된다며 좋아하셨는데 이때 아니면 나중에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엄마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며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커피 한 잔을 타드리며 집요하게 사정해서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는 1955년에 도나시 어느 한 시골 농가에서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외할머니는 첫 아들을 본 뒤 그 아래로 자식 10명을 줄줄이 낳았는데 애석하게도 모두 병으로 잃고 말았다. 우리 엄마는 비록 12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용케 살아남은 것으로 하여 집안의 귀동녀가 되었다. 외조 부모는 우리 엄마를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고 한다. 엄마가 태어난 뒤로 동생이 더 태어났는데 그 뒤로 엄마네 3남매는 모두 무탈하게 컸다고 한다. 하여 외할머니는 모든 것이 다 엄마 덕이라며 엄마를 더 끔찍이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자란 엄마는 레이도 바르고 공부도 똑소리 나게 하는 모범생이었다. 집에서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대학생감이라며 그렇게 입보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어디 마음대로 흘러가던가. 엄마가 고중생이 되던 무렵 운명의 장난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귀향 지식 청년으로 고향에 돌아가 생산대 노동에 참가하게 됐다. 엄마는 생산대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 나으른 처녀임에도 헨내기 일꾼치고는 일을 손에 빨리 익히고 열솜씨가 좋아 아들들 집에서는 모두 엄마를 며느리감으로 은근히 욕심냈다고 한다. 당시는 좋은 신랑감, 신부감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을 선호하던 때였다. 엄마에게도 좋은 신랑감이 찾아들었다. 엄마는 21살 꽃 나이에 합신사슴 농장에서 월급을 타는 인물 체격이 좋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 딸을 보았다. 아버지가 사슴 농장에서 일하고 엄마가 생산대에서 일했기에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엄마는 더 잘 살아보려는 려문 하나를 가지고 돈 벌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엄마는 당시를 떠올리며 가족들을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고 회욕했다. 엄마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쳐가면서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내가 소학교 3학년을 다닐 때부터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보따리 장사, 리발, 명태부업 등 돈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한 명태부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엄마는 이악스레 살아오셨다. 그때의 힘들었던 전경을 이야기하는 엄마의 얼굴색이 어둡게 변한다. 웬만한 남정네도 하기 힘들어하는 장사를 엄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20여 년을 견지했으니 별의별 갓난신고를 다 겪었을 게 뻔하다. 그 사이 엄마가 흘린 땀이 몇 동이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동북의 칼바람이 쌩쌩 불어치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엄마가 가장 바삐 돌아치는 때이다. 주문한 동태가 도착하는 날이면 엄마는 고용한 일꾼들과 함께 큰 덩어리채로 포장되어 온 동태들을 화물차에서 부리워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동태들을 조금씩 집안에 들여다 난로불을 피워 녹이었다. 동태를 녹이는 건 참으로 번거로웠다. 남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꿀잠을 자지만 엄마는 밤새도록 난로 이불 꺼지지 않게 3시간에 한 번씩 난로에 석탄을 넣었다. 새벽이 찾아오면 엄마는 잠을 보충할 새도 없이 밤새 녹은 명태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삽으로 그 무거운 명태들을 분리하고 나면 온몸이 해나른해 나고 허리가 금방 물러나는 것 같다고 한다. 아침이면 명태 씻으러 오는 일꾼 10여 명이 육석 우리 집에 들어선다. 엄마는 재빨리 이들에게 일을 배치하고 이내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날라드린다. 일꾼들은 명태를 씻기만 했기에 가진 뒷시중은 엄마의 몫이었다. 뒷시중이 끝났다 싶으면 또 일꾼들의 점심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온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거느리고 명태를 씻고 씻은 명태를 마당에 설치한 달대에 거는 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0: 들은 달대에 매달려 겨울 내내 햇빛과 바람의 세례를 받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폭신폭신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가공하면 모두가 즐겨 찾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한겨울 두 달 반 동안 본격적으로 명태 씻는 작업을 하고 봄부터 여름까지 말린 명태를 내려오고 보관하는 등 여러 작업을 거친 후 장사꾼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 그렇게 반년 동안 노력한 보람으로 엄마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한 해 또 한 해가 가면서 엄마가 명태 부업으로 올린 수입은 우리 가족의 큰 미천이 되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엄마는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명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몇 년 후 엄마는 활용해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태 사장이 되었고 우리 집은 방송에서 날마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원호로 되었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사이에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들은 듣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 난다. 엄마가 명태 부업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는 시내에서 도보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에 마당이 널찍한 큰 집에서 9년 동안 살았다. 엄마는 여름이면 시가지에서 백미 리발관을 꾸렸는데 매일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오르내렸다. 어느 한 번은 캄캄치랴에 밤길을 혼자 걷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자들은 엄마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소리를 못 치게 입까지 틀어막은 뒤 돈이며 핸드폰이며 모조리 빼앗아 갔다. 다행히 물건만 잃었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돈은 그곳에서 사는 게 위험하여 우리 집은 시내 교외에 있는 마당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도 엄마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동태를 녹이느라 난로불을 지펴놓고 옆방에서 쪽잠을 잤는데 그만 사고가 났다. 잠결에 매캐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떠보니 웬걸 지붕에 불이 활활 탈리고 있던 것이다. 밤새도록 이글이글 타오르는 난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 연통과 가깝게 있는 천정에 불이 탈렸던 것이다.
1: 아, 불이다, 불!
0: 엄마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119에 전화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딱친구 정희 아줌마한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정희 아줌마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1: 백미 아줌마,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잘못되는가 걱정했습니다.
0: 그날 우리 집은 경적 소리를 울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달려온 소방대원들 덕분에 인명피해는 면했다. 그러나 명태가 불에 타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법이다. 엄마는 비록 경제적 손실은 좀 입었으나 목숨을 건진 것이 천만다행이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일을 벌이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다. 일찍 젊어서 술 중독에 걸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면 그래도 엄마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일을 돕는 한편 엄마의 욕심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엄마는 다 그놈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연변 뇌과 병원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금주소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아버지는 금주소에 있는 기간엔 술을 끊었다가 퇴원에 나오면 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사는 날이 많으니 건강도 좋지 않았다. 중풍만 여러 번 맞았다. 나중에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는데 그렇게 집에서 감시해도 자꾸만 집을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이면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았다. 몇 번은 아버지가 시내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며 다녀서 아는 분이 발견하고 엄마한테 알려주어 아버지를 집에 모셔올 수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 문턱에 닳도록 다녔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 재활치료를 반복했다. 하지만 아버지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52세 젊은 나이에 여섯 번째로 중풍을 맞아 쓰러진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더 극진히 보살폈다. 매일 씻기고 밥을 또 먹이고 배설물을 받아냈다.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는 조그만 소홀해도 욕창이 올 수 있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명심하고 시간을 정해가며 이리저리 몸을 번져주었다. 장사를 하랴, 아버지를 간병하랴, 엄마가 손이 몇 개면 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아버지 병시중을 잘 들어주셨다. 친척 지인들마다
1: 세상에 지금

이런 착한 여자가 다 있다니 참 대단하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엄마의 살뜰한 보살핌을 4년간 받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다. 내가 엄마에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킨 아버지가 미웠던 적이 없었는가고 물으니 엄마는 이 가정을 위해 한평생을 같이 분투해온 남편인데 어찌 미워하겠니? 미워한 적 없었고 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이 엄마의 숙명이었다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에 나는 콧마루가 찡해났다. 어리고졌던 시절에 나는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술 중독에 걸렸으니 그렇지 마음만은 참 고왔지. 명태부업 초기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힘들었지 라고 덧붙였다. 엄마의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느껴졌다. 병으로 일찍 돌아간 아버지를 떠올리면 측은해 난다. 무쇠 엄마의 인생사는 석 달 열흘 적어도 다 못 적는다. 엄마는 남편 공대를 잘하는 아내였는가 하면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이기도 했다. 외할머니가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엄마는 외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왔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장사일을 다 배치해놓고 외할머니를 업고 화룡시 중위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게 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출장을 온 북경중풍연구소 의사가 떼준 첨약을 먹고 외할머니는 호전을 보였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 정정하게 8년을 더 살다가 76세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혼자서 명태장사를 하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가정이나 친척들의 일에도 등한시한 적이 없었다. 모든 일에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래서인지 1년 365일 편히 쉬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엄마는 자신보다 17살 많은 친오빠가 노년에 혼자 살면서 몸이 허약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바로 집으로 모셔와 2년 넘게 돌봐주었다. 엄마는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척을 5명이나 데려다가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그 속에는 우리 친삼촌도 들어있다. 친삼촌은 4년간 엄마가 해준 끼니를 먹으며 공부를 하더니 끝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병원 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매번 환자들이 삼촌의 의술과 품행을 칭찬할 때면 삼촌은 두 말 없이 다 형수님 덕분이라고 하며 자랑을 아끼지 않는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농촌에서 불쌍하게 자란 조카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부모 맞잡이가 되어 그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1990년대 말 둘째 조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할 때 수속비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자 엄마는 흔쾌히 10만 원을 얻어주었다. 2004년 큰 조카가 미국으로 외화벌이를 떠날 때도 엄마는 직접 담보를 서서 수속비 3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당시 30만 원은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명태 장사를 하면서 신용을 칼같이 지키기로 소문한 엄마가 담보를 서니 거뜬히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큰 조카가 출국하면서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우리 집에 맡겼는데 엄마는 2년간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숙제 검사도 해주고 학부형 회의도 참가하면서 부모 이상으로 보살펴 주었다. 조카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찌 시름 놓고 외국에 갈 수 있었겠느냐며 엄마한테 늘 고마워한다. 엄마는 손꼽아가며 횟수를 세어보았다. 옛날 장사를 하면서 7명을 집에 데려다가 거둔 시간이 모두 13년이 되는구나. 평생 대학을 못 간 것이 제일 유감이라는 엄마는 평상시에 자주 사전을 훑으면서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 지리와 역사도 좋아해 집에다 지구이며 지도며 역사 관련 서적들이며를 사두고 보곤 한다. 엄마는 평생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이셨다. 그 열정은 여행 다닐 때 지도를 보면서 행선지 위치를 찾아내는 습관으로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생소한 도시 이름이 나오면 지도를 펼쳐보면서 그곳을 확인하고야 마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사전 몇 권은 몇십 년간 한결같이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실 문턱 위에 올려져 있다.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사전을 뒤지면서 익히기에 사전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 볼품없이 너덜너덜해졌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이런 엄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나 역시 반듯하게 잘 크려고 노력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학년에서 6년 개근생 겸 6년 사모학생이라는 상장을 동시에 탄 학생으로 됐다. 이제 엄마는 두 손자를 본 할머니가 되었다.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외손자가 100점을 맞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나를 보고 합격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매일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엄마가 되라고 귀 아프게 일깨워 주신다. 친손자가 웅변대회 참가하러 북경에 올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평상시에 모아두었던 돈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명태 장사를 그만두고 아픈 허리를 치료할 새도 없이 엄마는 북경에 오셔서 4년 동안 외손자를 돌봐주었다. 엄마는 매일 의료용 허리띠를 착용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다. 엄마의 희생으로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다. 엄마는 장기간 과로한 탓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다.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쉴 새 없이 덮쳐드는 인생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 요즘 엄마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허리병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건강한 허리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자주 얘기하신다. 지난해 7월 나는 엄마를 모시고 북경 적수단 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1년이 지난 오늘 휜 허리가 전보다 많이 펴졌고 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엄마는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린다고 만년의 웃음꽃을 피운다.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해 난다. 세월이 참 빠르다.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엄마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무쇠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엄마. 인생 후반전에는 제발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세요.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효녀였듯이 이젠 이 딸이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엄마를 모시고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문학 공부도 함께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인생을 즐기며 삽시다. 오로지 엄마 자신만을 위한 인생 2막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 장대상 수상작인 박성화 씨의 수필 무쇠 엄마는 지난 세기 20여 년간 겨울 한파와 싸우며 악착같이 명태부업을 하며 아글타글 돈을 버셨던 엄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알뜰살뜰 보살피며 1인 다역으로 정신없이 돌아치며 살아온 엄마.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도 많이 보내준 착한 엄마. 인생 전반전에는 오로지 가정과 타인을 위해 무쇠처럼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자신의 엄마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쓴 수필입니다. 작자는 수필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엄마가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문학 공부와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만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자신도 그런 효녀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령비석을 품다. 김성희. 모든 만남에 이유가 따른다면 그대 만날 수 있었던 건 천운이라 해야겠다. 생애 몇 바퀴 돌고 돌아 그대 눈망울 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그대 오름에 기댈 수 있고 그대의 설빔 같은 살레움을 맡을 수 있다는 것, 결코 몇 방울의 눈물로는 품어낼 수 없는 숙명인 것을, 움푹 패인 그대 가슴에 혈맥이 느껴질 때 뚜벅뚜벅 넘나들던 참하고도 수없이 분비는 산과 강물과 협곡들, 뼈마디에 새겨진 마방들의 화인으로 천 개의 달이 떠오르면 천만 개의 릉선을 물고 오던 그을린 상흔들, 잊으려 하면 더 검게 타오르네. 그대를 만나고 돌아온 날은 나보다 더 나를 닮은 노을을 밤새 알았다.

봄 초고리 김청관. 아침이 노을 원단 풀

불어서 동산의 능선에 펼쳐놓고 햇살의 가위로 마름질한다. 무늬진 무지개 앞섭에 민들레 웃음 돋대고 종다리 노래로 다림질한다. 반달의 솜에 달고 별지 고름 매면 정산이 먼저 입겠다고 가슴을 쑥 내민다.

광명 김영택 어둠의 정막 속에 숨어버린 광명 나 그 광명을 그리며 촛불을 들었다 선구자의 자태를 머금고 하늘 높이 죽여든 광명 나는 그 광명을 따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달린다 바람이 세차다 촛불이 가냘프게 한들 한들 어둠에 맞서고 바람에 아랑곳 없이 광명은 그렇게 굳은 절개로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죽여든 내 손에서 불꽃을 튕긴다 앞길을 밝혀준다

미녀 앞에 굳어 본다. 림금산. 가슴 치는 선율. 이건 절대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천사의 숨결 소리다. 천사의 살결 소리다. 대놓고 찬사를 말라. 선율의 막짐에 해를 줄이라. 너무도 빤히 쳐다보지 말아라. 얼굴선의 눈부심에 티끌이 묻을라. 그건 얼굴이 아니라 그대로 옥이어서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 눈 감고 혼으로 느낄 지어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은방울 굴리는 소리여서 귀로 듣기엔 너무도 아쉬워 귀 막고 마음으로 젖어본다.

진달래 강효삼.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저기 저 하얀 고무신 사뿐사뿐 마른 나뭇가지 헤치며 산비탈 내려와 쉬고 있는 연분홍 옷차림에 고운 여인들 도로는 키낮은 참목님 곁에 도로는 이슬 묻은 바위 위에서 땀들이고 있네 해마다 5월 제철이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약속 없어도 찾아와 온 누리의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누구보다 반가운 천사들 아름다운 옷차림에서 풍기는 향내음에 푹 젖어 산도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오독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대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걱정 피곤 다 떨어지는 한 해 되어라.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0: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0: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인연,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했으면 든든해지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미령, 최래영 가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행복한 설렘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최미영 작사 최군 작곡의 기다림. 이 노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미소를 떠올려 볼 수 있는가요? 장혜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만 딱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되어 있겠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데, 그런데 이번에 퍼센트로 놓고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희 박사는 12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이전에는 15각을 싸야 15각을 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에 498원인데요.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라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많이 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어떤 분들은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싸기 힘들어진다는데 이번에는 6각에 4각, 12각에 12각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최신의로 우리가 많이 맥이 떨어지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뭐 머리가 많이 기억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최신의로 이 제품이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각에 698원인데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0각을 사면 1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했지만 해도 이번에는 많이 싸지 않아도 됩니다. 3각 싸면 1각을 주거나 6각을 싸면 4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번 이 제품은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복용해보시고 콤파치 화음으로서 오장이 허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장 공능이 떨어지는 이런 걸 해결해주는 데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제품 자체가 최신의로 속합니다. 그 외에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8각을 싸면 7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각에 598원인데요. 8각에 7각이 되게 되면 한 각에 한 26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네, 혈압 조절에 대해서 항상 머리 그 뭔가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 여러 가지 약은 많이 썼는데 어제 이게 맞지 않아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처음 알린 게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립니다.
1: 아, 예.
2: 예, 혈압이 온전될까 예. 머리 그렇게 아프고 어지럽지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한 잠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천희 박사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지 않습니까? 문이 열 때 미말떡 때문에 문이 껄렁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젊음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게 청춘미마 발견한 게 이게 큰 말입니다. 예, 이게 확실히 이제 말씀한 그런 게 다 도리가 통합니다.
2: 여러 면으로 효과적이니 나는 계속 쓰려고 하면 이 세심 1월 또 문의하자 하겠네.
1: 예, 말씀하세요.
2: 우리 유지 아주머니 한 분이는데 여지 이 지금 요지가 계속 밥 먹으면 얘 목에 딱 걸린 것처럼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계속 자꾸 더불어 가면서 소화 안 되고 아 그리고 또 소변 자주 보고 이 재택에 자꾸 해도 소변이 자꾸 찌끄 나오니까 외출을 하면 실수하고 겁이 나서 바깥에 나가기도 용 그렇다면서 이런 경우에서 세심히를 쓰면 되겠는지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심히를 써야 됩니다. 두 가지 큰

0: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쇄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가거나 혹은 또 밤에 차수가 여러 번 되어 있거나 이러한 문제는 쇄신으로 여기 녹혈증하고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간에 가서 제때 치료가 따라가지 못해서 노독증 위험에 빠지면 그때 가서는 콤파츠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제외하고 투석은 콤파츠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콤파츠 망가졌으니까 콤파테슨의 기계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세 번 소변 보게 하는 셈이 되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쇄신이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복령이라든지 닦은백술이라든지 이런 제품 자체는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계통에 있어서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위가 진행된다면 어지간한 아주 거센 음식 자체 그 추한 음식 자체 거센 음식 자체라도 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비장을 통해 위에서 완전히 분쇄돼서 간에 들어가서 흡수돼서 비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충분하게 소화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후회분은 쇄신이를 쓰는 게 소화계통에도 좋고 콤파제도 좋고 여사분은 천의박사를 연속 쓰는 게 기본입니다.
1: 네, 그리고 그분이 오늘 그냥 배달 받았어야 나도 천의박사를 배달 받았고 둘 다 우리 배달 받았어라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요즘 일주일만 딱 17일까지만 진행하는 우대할때의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저도 천의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 써보니까 노벨상 받은 약이라 그래도 다른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3: 예, 혈압 조절이 아니라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이것도 심장이 좋습니다. 쉽게 놀라고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막 답답해. 그런데 지금 심장이 많이 좋고 예.
0: 그렇죠.
3: 소화가 다 됐죠. 소화가 안 돼서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그것도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3: 오지간하면 그래도 약간만 추워도 강경하고 예. 저 가면 강경하니 면역력도 감기 잘 안 걸리고 예. 밤이 또 잘 오면 밤이 안 와서 어쩌면 1시 2시에 개고 자는데 몇 시간 못 잤습니다. 하룻밤에. 그래 지금 이왕 쓰니까 잠이 또 자려고 해.
0: 예.
3: 혈지도 또 정상되고 또 지방간도 없어지고 해.
0: 그렇죠.
3: 노벨상 받은 약이라 그런데 다른 약에서 효과 못 봤습니다. 이약 하나로 쓰는 여러 가지 병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노벨상 두 번 받은 제품이 전 세상에 거의 손가락 10개를 펴놔도 기본으로 이게 한 해 아닌가 이 정도 끝이 인정합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예.
3: 예. 이번에 활동하니까 또 이왕 싸는 걸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세신이라니 저희 친구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그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 운전 계속하고 예. 그러니까 소변 자꾸 맥이었고 허리 아프고 예. 그 전임선 비례도 있다면 그래서 이야기선 어떻게 하는가는 물어봅니다.
0: 외국 생활에 진출해서 고생 많이 하는 과정에 그분은 특히 앉아서 소변을 참거나 허리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운전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쇄신이로 선택해야 됩니다. 전문 그 뭐 이미 앞에서 그거 교정하지 않고 계속 내 몸을 부려만 먹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콤파체 문제가 생기고 위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 전반 건강에 상당할 정도로 망고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세신이로가 콤파체 위주로 하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잘 맞습니다.
3: 예. 이번에 활동하죠, 다, 예.
0: 활동, 이번에 특수합니다. 이번에 활동은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는데, 세신이로는 이전에는 10각 싸야, 10각 줬는데, 이번에 6각 싸도 4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희 박사는 이번에 12각을 싸면 12각 줍니다. 이전에 15각 싸야 15각 줬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실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보험 제품을 쓰고 건강을 찾는 차원에서 천희 박사는 12각에 12각을 주고 세신이는 6각을 많이 싸지 않아도 6각을 싸도 4각을 줍니다. 예.
3: 네, 활동

0: 건강하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지금 천이박사 쓰고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나는 항상 경력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래서 썼는데, 야, 이게 정말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얼마 애써서 벌써 예, 한 달 뿐 있으니까 예, 경력이 돌아서지. 정말 예, 그저 금방 났던 것도 그 가서 그거 기억하고 갔는데, 그저 곧 귀찮아 이거 구석했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경력이 뚝뚝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 예. 하도 좋으니까 예, 집사람 또 이거 그 경력이 미나 없다만 한다. 그래,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무심하다나, 아, 벌써 알쓸 때하고 쓸 때 천차만 합니다.
1: 그렇죠. 나이가 들게 되면 예. 외계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체의 대사를 통해서 모든 게, 아, 이전에는 뭐 헛바지 입고 따라다니게도 애들 헛바지 입고 따라 겨울에 따라다녀도 굴쩍거리다도 며칠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런 지금은 아닙니다. 예. 예.
3: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안 그래. 그러니까는 나이 어려서는 어렵는데 이게 나 먹으면 전제 더 하다만.
1: 그렇죠.
3: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미칼 못한다만.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세심히로는 저기 소변 차수가 진짜 심해서 곰만 왔는데는 또 몇 분에 한 30분 되면 또 걸려서 말하고,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눈도 그래. 아, 전화기는 잘 수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두 가지 결합을 썼는데, 이야, 경력도 좋아지고 소변 차수도 좋고
1: 골격도 좋아지고 예,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아지더라만 돼, 이게.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활동이가 또 좋으니까 둘이서 쓰다가 약간 지금 대량적으로 수요된다면
1: 그렇죠.
3: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 갈 수도 있지 뭐.
1: 그렇죠.
3: 이번에 좀 예, 이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 예, 효과 특별히 좋습니다. 첫째 혈압 도돌이 잘 되니까 골이 정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흐리터분하던 이증사이 다 없어진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예, 천이 박사님 어디에 몸에 있으면 거기를 딱 짚어가며 치료해서.
1: 잘리하고 계세요.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 전달해서 그 세포내에서 모든 거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천이 박사입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일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지. 그러지 않으면 전 지구의 숱한 그 제품 가운데서 이 정도까지 노벨상 두 번 받은 제품이 우리 손에까지 온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자처럼. 예.
4: 그리고 예, 소변이 잤던 것도 어전에 그래서 한 번만 보면 된다. 그리고 예, 이게 기억을 돕아주는 데는 1등입니다. 어전에 예. 70 넘어 먹은 다음에 예, 기억이 없어진다.
1: 그렇죠.
4: 빙창문 딱 열었는데 안에 딱 모서리 같습니다. 안에 뭐 꺼내자고 열었는가 예. 했다. 또 빙샷 다 쓴다.
1: 예.
4: 그 다음에 한참 생각해봤다가 아, 이따 그 꺼내자던 게 그랬구나. 근데 우선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또 예, 이 세신이로를 쓴다. 소변이 다시 남자들이 전열성염이 와놓거나 하랄 밤에 한 대본 소변 보니까 예, 밤에 씻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4: 그리고 맥이 없고 예, 그랬는데 이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소변 차수로서는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예, 저기 이거 한 다음에 이 세신이로를 콩팥이 좋아지 있거나 식사도 잘한다.
1: 예.
4: 그러니까 이 등시 나고 맥이 나고 용이 어디나 다, 그리고 예, 이 무릎관절도 돕아준다.
1: 그래서 그렇죠.
4: 예, 이 루팅 내려갈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예, 난간 아이직구라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1: 그래도 됩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이 세심히로 하고, 천이 박사로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1: 그렇죠.
4: 전번에만 더 좋습니다.
1: 이용하기 쉽죠.
4: 많이 주지.
1: 예. 예.
4: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지금 저는 천이 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5: 그러니까 예, 저게 다발성 뇌인 세계선이니까 예, 자꾸 어지럽고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정신이 나고 흉하고 이랬습니다.

0: 그리고 또 이 심장이 아이져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뭐 시리부지가 심하니까 막 숨이 찼다 또 이럽었다 하고 또 딱만 소리도 놀라고 했는데 이 아구에 선이 박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석 달 먹었는데 지금 구둥상이 거짓말 없어졌습니다.
1: 네.
0: 어,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거 아이 먹어봐서 믿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체내 세고 콩팥이 아이져니까 소변에 양이 적고 다수 보고 그 허리가 계속 아프고 정신이 나고 감기사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심이 이로 좋다니까 남편분도 같이 드시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전화드려요.
1: 그렇죠. 이분이 귀해입니다. 여사분은 천이박사, 남편분은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분이 귀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예, 좋죠. 예.
1: 그렇죠.
0: 예,
1: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하나는 이게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즈너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광고할 수 있는 비즈너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 자체 조성 자체가 특수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력껏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오늘이.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이 제품 자체를 복용해서 10년 누이에 앉아서 뇌졸중으로서 손가락 발가락 깜짝 못하던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다리에 벌레가 끼는 감을 느끼고 이 제품을 써서 두 달이 되니까 손가락이 파뜰파뜰 움직이던 게 팔을 들어서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0년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게 누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CAMP라는 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니까 실놓고 쓰시면 이 제품 자체는 노련에 들어서서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치료, 그 외에도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도 노인성 질병은 모두 따라서 해결받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그 심장의 집어치료, 먼저 뿌려온 때 말씀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심장의 집어치료여야 된다고, 집어치는 심려의 계담 또 교환해야 됩니다. 집어치란 게 인위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심장에다 파묻어있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여치 않으면 지금 심률이 1분에 40차 곧만 넘어나는 42차 좌우로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집어치료여야 된다고 병원에 가니까 결론 내렸는데, 본 제품 천이 박사를 쓰고 나서 심률이 65, 67, 이 정도 60이 벗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니까 집어치료할 필요 없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누구든지 뭐 이제 뇌졸중이 와서 누에 앉아 댕기거나 심장 박동이 이렇게 늦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벌써 이상이 생기고 혈압이 높고 혈지가 높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천이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0: 거꾸로 심장과 뇌혈관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뭐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럴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전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개조해서는 되는 특수한 제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느 방면에서 뭐 자율신경이 물나에 오게 되어 있는 걸 그거 조절해 돼서 너무 혈관이 굳어 있다면 당신이 혈액의 죽순 경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세신 1호를 쓰는 가석입니다.
0: 예.
2: 저도 쓰고에 내 동생도 쓰고 무려
0: 예.
2: 후에 바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조금 어떠다 역시 좋지요. 아파면을 예. 관절이든지 혈압이든지 위 이거 뭡니까 이게 나태물을 척척 배출하고 내가 막을 가득을 주고 해 위도 좋아지고 식사도 하여튼 면역력이 높았습니다.
0: 그렇죠.
2: 내 동생도 지금 쓰고 중풍 걸려서 저 살짝 부위 왔습니다.
0: 아 이미. 그럴 때 정신 차려야
2: 네.
0: 됩니다.
2: 예. 네. 아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뭐 치료를 받고 또 나와서 그래도 아이들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권장했죠. 우리가 지금 세신 1호를 쓰고 나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관절이라든지 심장 쇠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계속 써보라 써보시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썼습니다. 이미 어제 석달 넘었습니다.
0: 예.
2: 쓰니까 용처와 안다.
0: 그렇죠.
2: 심장도 조절받고 아 이렇게 밤에 밤잠도 잘 자고 예 아이 관절 있거나 허리 통세 나서 그도 달아놓고도 오고 하면 소리하고 그랬던 게 지금 이거 쓰고 나니까 예 지금 이게 뭡니까 허리 아래 다리 막 기 올라오던 거 그것도 좀 많이 낫고 예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용초하죠 그거 부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위도 소화 잘 되고 밥이나 이전에 막 많이 먹으니까 예 면역력이 제거돼서 영 그렇습니다요.
0: 예.
2: 근데 이게 나왔어요. 지금 나 활동한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2: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예. 그 요번에 우리가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모두가 이렇지만 이 활동에 참여하고 선생님께 전화 올립니다.
0: 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제품 자체는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콤파츠 양을 도와줍니다. 콤파츠 양이 부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의 양기가 유정이 생기고 그 외에 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26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이날 배체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란화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잎과 나비, 겨울의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채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채는 복숭아꽃을 사각 우표로 인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채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바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채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채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채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채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배채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설초를 심고 구설초가 이웃집 담장호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체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고 제안했다. 아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져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웃었다.

구절초와 금은화, 매화를 사각 우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체는 나팔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시들어 버리므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는 그런 배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배채는 아버에게 꽃을 심으면 자신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채는 자신이 진짜 나비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는 자신은 나무가 좋다고 답했다. 배채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공간 속에서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표에 담으려는 꿈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채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남로, 오늘날 백성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조계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3그루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교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설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의 응교하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의 기화나무 묘목을 들어 삼륜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기화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머리카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제 자매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교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대체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대체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렸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타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버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배치는 아버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치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채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허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고상한 문의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화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주화에게 소개했지만 주화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호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화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호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화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국제간호설입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 환자들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모든 간호원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감사를 전합니다. 5월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가나원들의 따뜻한 미소를 담은 노래 요경 작사 강현중 작곡의 5월의 꽃을 모든 가나원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더욱 깊어지죠.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보내드립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담았는데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성을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흐르는 강물은 세월을 씻고 그 강물 따라 우리 기억 속 고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도 고향의 모래톱과 갈대밭이 그리워지곤 하죠.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으로 잠시 그 시절의 그리움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

중증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0: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대둥이 문진부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북경에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염지강 선생을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를 말조 진맥하는데 조약에는 질보진맥법으로 말이죠. 진맥을 합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질보진맥법이라는 거는 1664년도에 강시 3년도 됩니다. 이때 편찬된 맥결 회변에서 나온 이런 말죠. 진맥법인데 보통 우리 등기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이 진맥법을 사용하게 되면 들어간 층에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을 띈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염지강 선생은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가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염지강 선생이 도대체 무슨 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그래야 저 병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말이죠. 어지럼증이라든가 쇠윈이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계통의 질환,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중풍이라는데 중풍에 중풍으로 일어나는 반신불수라든가 어느 장애의 관심병, 고혈압, 저혈압에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그리고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폐내결절이라든가 유성결절에 그리고 종양성 질병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에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험,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신장질환, 간담질환, 간담질환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담낭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간담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변비라든가 설사에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에 쌍거증이라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에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어제부터 문진을 시작했는데 오늘 내일 오든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를 말죠. 놓치지 마시고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여러분들과 같이 소화교통하고 소화교통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날 때 소화교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2억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서도 노인님들을 놓고 보게 되면 프로가 높습니다. 예, 대략 70% 정도로 말이죠. 예, 이 소화교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소화교통이라 할 때는 예,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에. 상소화도에는 말이죠. 예,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예, 십이지장이라든가, 예, 이러한 조직기관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소화도라 할 때는 예, 공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남미라든가 결장이라든가 직장의 한관의 이러한 조직기관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임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는가 우리 말이죠. 알아보도록 합시다.
0: 네.
1: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구강에 말이죠, 발생하는 궤양에 인후염이라든가, 식도염이라든가, 예,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예, 십이지장 궤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반뇨성 식관염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뇨성 식관염, 이런 말이죠. 상소화도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소화도를 때는 망창이 맹장 하는데 우리 조선족들 내 맹장이 걸렸어 하는데 결장염에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말이죠. 이런 질병에 그리고 결장 시료라 합니다. 시교에 결장암에 그리고 한관계통의 질병에 우리 하늘로의 서른주주라 하는데 10살이 되면 치질이 오는 비율이가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항문발열증에 항노에 항문주위에 생기는 농종 종류에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주임 선생님께서 예, 첨약을 제세 어림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예, 항상 그저 예, 뭐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빙빙 집이 도는 것 같은 게 이러도 못 나고 예, 자식하고 한번 가서 배웠어 점약을 죄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갔다 올까 해서 내 글에 예약합니다. 임지강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아, 저는 요즘에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갑니다.
1: 예.
3: 얼음덩이 나고 머리색이 아픕니다.
1: 예.
3: 선생님 법경에서 오시는 염지관 전문가께서 용하신다는데, 내일 오늘이 나오신다는데, 치료받기는 예약하다 그런다.
1: 예, 좋기는 예. 예, 오늘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예. 강선수 주임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거의 다리가 아파서 지금 치료할까 내기랍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된게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오늘이 저희 그,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예, 우리 남편이, 어그는 여러 번 것 같아서 예, 수면이 잘 안 돼서 그가 여러 번 예약하다 잡혔습니다. 돈 조금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어떤 영하십시오, 예.
5: 예. 예, 언니 또 나갔습니다, 저는.
1: 예,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아,
1: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6: 예. 내일 박윤덕 교수님 예약하자고 된다.
1: 어떤 상황입니까?
6: 심장이 좋지 않지, 위 나쁘지.
1: 예.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6: 예, 예, 예.
1: 예.
6: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7: 저는 북경에서 치는 염지강 전문가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미쳐서 위험해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구죽해서 예,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용서할 먹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이렇게 할까 할까 예, 오늘 어전으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7: 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소화교통이라 할 경우에는 조약에는 인체 내부에서 예, 영양물질을 말죠. 예,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라는 이란 말죠. 예, 기능을 갖춘 기관인데 또한 말죠. 예,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에, 이 소화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예, 배가 더부룩하고 예, 배가 붓는단 말입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예, 특히 음식을 잡순 다음에는 이러한 증세가 말이죠. 예, 점점 더 심해집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8: 저는 박준덕 선생님 예,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저는 잠자지 못합니다. 예, 잠들기 예. 힘들고 혹시 잠들었다 해도 무슨 이차 깨나고 하루 저녁에 한 대여섯 번 깨나다니 밤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혈압도 높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이 거뿐하지 않아서 참 힘들어서 선생님이 그 박순덕 주임사의 그 약을 두 번 쓰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8: 그래서
1: 예.
8: 오늘 또 가서 한번 약을 더 가져오자고
1: 예,
8: 박순덕
1: 예.
8: 의사님께 예. 예약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예, 예, 연락이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예.
8: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죄송합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9: 예,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9: 뭐, 한 가지 사문 하답겠습니다. 그, 우리 집에서 이 발에 이런, 저, 티눈처럼 그런 게 나는데, 그게 어서 시가에 오란다. 10년도 넘었었겠는데, 근데, 그저 지앵골을 싸다 떼고, 떼고 해도, 어째 점점 커만 지고 하는데, 이런 거 치료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예. 수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찾으세요.
9: 수원장?
1: 예, 숙사라는 숙제입니다. 한쪽 분입니다. 예.
9: 아, 숙?
1: 예, 예.
9: 그게 그 피부 그거 치료란가? 어째 이전에도 그래 병원 가도 병원에서 에 그저 그렇다며 그러고 돌려보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9: 그들이라 고사 하면 그랬는데 지금 좀 더 심해질까?
1: 예.
9: 그래 치료할 수 있겠는지 해서 그랬다.
1: 예, 그래겠어요. 지금 좀 예,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수원장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9: 언제 오늘 가면 됩니까?
1: 예,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예.
9: 알겠습니다. 어서 오다 하죠.
1: 예, 그렇죠. 예, 예.
9: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10: 나도 주말 가면
9: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9: 뭔가 위쳐서 위험이 있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예.
1: 예.
9: 유물한 간염.
1: 예.
9: 예, 그런 간, 병도 있습니다. 유물한 간염.
1: 예, 예, 압니다. 예. 유물로 생각하지느라고. 예. 예, 예, 예.
9: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번 달부터 약을 타고 먹었습니다, 한 달을.
1: 예, 예.
9: 근데 제 효과 나는 것도 알린다.
1: 예.
9: 설사 자꾸 했댔습니다. 근데 설사 어제 못 줬습니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9: 예. 예. 예. 음식을 먹으면 위가 쓰리고 아랫던 게 지금 좋아지고 밥을 맛 잘 먹으니까 얘 맥도 나고 정신이 납니다, 지금.
1: 예, 예.
9: 그래,
1: 예.
9: 효과 볼 때 약이 또 떨어져서 한 번 더 치료받자고 소리. 예. 오늘로 가려고 예약하기 싫어.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미 연계됐습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9: 예.
0: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는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배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예, 후툼이라 하는데 이 아파나는 이 증세를 보게 되면 환자마다 다 부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 병원에 오셔서 은은히 아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프다 쥐퉁이.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예, 칼로 말이죠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조퉁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복부에, 어떤 분은 하복부에 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더 심할 때는 상복부, 하복부 다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가 아프면서도 옆구리가 개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쇠퉁이.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메스급 기운이 있거나 혹은 더 심할 때는 말이죠 구토현상이 있습니다. 예? 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예? 설사로 고생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환수환이라 하는데 식후물이 많이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신에 위가 말이죠 막 타는 것 같은 이러한 말이죠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 예예예. 예, 예.
11: 그 실체 손님 문진부의 박인더 교수님 좀 배우자들한테.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11: 아, 선생님, 잠이 잘 오지 않고, 머리가 그리 서운하고,
1: 예.
11: 기름증이 나고,
1: 예, 예.
11: 이래서, 그, 교수님 좀 볼까 하네, 이랬는데.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오전?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11: 오전만 문진합니까?
1: 예, 예, 예. 오전에 예. 오십시오, 예.
11: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2: 아,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예약하기죠.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12: 심정이 쪼여든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고 해서 점약 몇 번 써서 내 점약 쓴 게 아픈 게 많이 났고.
1: 예.
12: 참고도 많이 좋아져. 오늘 가서 한 번 더 먹어보려고 그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2: 예, 오전이든 오든 상관없죠. 그냥.
1: 예, 예, 그렇죠. 예, 예.
12: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에,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많은 분들이 후장에 배가 붓는 것이 문제인데 예, 우리 림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부상이라 하기는 베푸는 것이 하나는 말이죠. 예. 혼자의 말이죠. 다각성심이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사들이 말이죠. 예. 검사를 할 때 커우전이라 하는데, 예. 또 체증으로 또 말이죠. 반응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말이죠. 예. 장만 현상이 있습니다. 장만.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전후에 원근배가 다 말이죠. 장만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리적인 원인도 있고 대부분은 또 말이죠. 소화교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병리적으로 말이죠. 나타나는 이런 말이죠. 증세입니다. 배가 부는 원인을 우리의 림상에서의 고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 또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둔치증이라는데 우리 민족의학에서 보게 되면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태아민 체질의 분들은 내 관찰을 말이죠. 40년 해봤는데 음식을 잡수는 속도가 말이죠. 너무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상 씹지도 않고 넘긴단 말입니다. 예. 이럴 때 말이죠. 예. 대량적인 기체가 말이죠. 예. 삼켜지면서 흡배 붓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 질병으로 인해서 예. 위장도에서 산생되는 말이죠. 공기가 말이죠. 너무 많아서 또 저 배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 폐장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폐장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폐장에서 말이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말이죠. 모자라게 되면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항관 말이죠.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항문에서 말이죠. 백이라는 공능이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습니다. 파이치당하에 이래게 되면 또 배가 붓습니다.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배가 붓는 것이 비장하고 간, 폐장, 대장 이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장에서는 말이죠. 음식물을 말이죠. 잡순 다음에 운하라는 작용이 있는데 이 운하라는 작용이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약화되게 되면 배가 붓습니다. 비수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울해 있거나 신경질을 자주 쓰거나 이러할 때게 되면 이 간으로부터 이 비장의 말이죠. 공능을 말이죠. 영향 줍니다. 이러게 되면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서 폐하고 대장은 말이죠. 표리관계라 하는데 이 공능이가 폐장하고 대장의 공능이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 또 배가 붓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배가 붓는 현상을 우리가 말이죠.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이 있습니다. 밥맛이도 떨어지고 음식을 말이죠. 잡쌌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심할 때는 장경주라는데 장폐색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식욕이 감퇴되고 배가 부르면서 식욕이 감퇴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불량 현상이 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생활질량이 말이죠. 엄청나게 말이죠. 내려갑니다. 그러면 임상에서 어떠한 질병들이 배가 붓는가 우리의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위염 혹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특히 우리 민족의학에서 보게 되면 소민 체질의 분들을 본다 할 때 위하수 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샤추에 이래도 또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유문경자에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위암, 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마저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도 질병이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난 말이죠. 장도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이라든가 복막이라든가 순환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소화계통 질병은 말이죠.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지장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때제때 말이죠. 이 질병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쇼크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실혈성 쇼크라는데 이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계통 질병에서 아주 말이죠. 위험한 이런 질병입니다. 스쉬싱 쇼크라는데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화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출혈 현상이 생기거든요.
0: 네.
1: 일단에 말이죠. 이체내 밀리리트 이러한 말이죠. 양에 말이죠. 출혈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말이죠. 쇼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징조도 없이 말이죠. 출혈량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펀스라는데 분사성 말이죠.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말이죠. 질식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개발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복막염이 아주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지만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때제때 병원에 오셔서 첫째로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진단이 독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된 말이죠. 정확한 치료수단을 강구해야 말이죠. 이 문제를 비면할 수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료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용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축구 갑급리그와 동북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과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의 홈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산업에

0: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 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 운동을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도시 발전을 추동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며 소비 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 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2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유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합리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유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0: 단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주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리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교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소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 수행,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 준비, 기층 성장 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소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 속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권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0: 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시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역정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되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시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윤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수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애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토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지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관리와 건강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줬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사업일꾼들이 알기 쉬운 논으로 전신사계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련화입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와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촌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관리에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국 로인 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조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0: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 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0: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 현적으로 위험한 로후 주택

0: 폐기 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1: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결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시간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주길 바랍니다.
0: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겠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32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동기보다 뚜렷이 적겠습니다. 10일 밤에 도노와 안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거의 없겠으므로 각지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전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울뜬들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밤사이에 도나 안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9도겠습니다. 우리주 산림화재 위험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는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소 예방지식을 잘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가정, 학교, 직장, 야외 활동 시 알아둬야 할 자연재해 예방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진 예방과 대피 상식입니다. 지진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몸을 낮추고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보호한 뒤에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신속하게 들어가 몸을 피해줘야 합니다. 절대 뛰어다니거나 소리치지 말고 창문, 유리창, 천장 조명 아래에 서 있지 말고 실내 건물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요. 또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질 수 있게 낮은 층으로 천천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고층 빌딩, 전선대, 가로등, 광고판, 담장 등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넓고 평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부상자 발생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을 하며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철에는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하천, 변, 그리고 또 계곡이라든가 지세가 낮은 곳, 산비탈 아래쪽에 머무르지 말고요, 야외 산행이나 계곡 물놀이, 또 야외 캠핑을 가급적 자제해줘야겠죠. 비가 연속 내릴 때는요,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땅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탈길을 걷지 말고 안전한 도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거나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흐르는 물길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낮은 지대를 벗어나 높은 지형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지하실과 1층 저층 공간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주고요, 중요한 서류와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을 높은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강풍 태풍 시 안전수칙입니다. 기상국에서 태풍 또는 강풍 예보가 발표되면요,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부 베란다에 놓인 화분, 가구, 철제 물건, 현수막 등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줘야 합니다. 네, 강풍이 불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요, 나무 아래나 간판 아래 또 전선 밑에 서 있지 말고 대피를 해줘야 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락착을 해서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정에서는요, 미리 손전등 그리고 예비 건전지, 비상식량, 생수, 구급약품을 준비해두고요, 가족끼리 정전 시 행동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산불 생활화재 예방 기본 수칙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요, 산불 위험이 커지거든요. 등산 중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피우기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 등 모든 불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산 주변에서 농사용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져 초조한 살림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소화기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직원이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배워둬야 합니다. 평소 비상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요,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119, 110, 120 이렇게 비상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 생활 속 꾸준한 대비가 최고 예방 방법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예측이 어렵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평소 재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두고요. 가족끼리 비상시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재해 예방 꾸준히 받고 또 간단한 구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면 지혜롭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연재해 예방지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력 유지이거든요. 좋은 체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입시를 맞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되며 이 체력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연변대학의 학원, 연변대학의학원의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우리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3: 아, 네.
2: 이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의 영양 섭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름.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미 장기간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필요한 거죠. 네. 뭐 딱 어느 영양소가 뭐 얼마 더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구조를 보면 첫째는 곡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밥 혹은 그 빵 이런 음식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밥을 먹되 좋기는 뭐 잡곡밥 혹은 거기다 현미 혹은 그 보리 이런 그 이런 탄수화물 있는 이런 그 잡곡을 섞어서 맨 이 밥을 먹지 말고 이러면 이 탄수화물이가 점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우리 맨 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 할 때는 그게 너무 빨리 흡수되고 그리고 빵을 어떤 아이들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마구 그 흰 밀가루로 한 그런 빵보다는 통밀로 한 이런 빵을 먹는 것이 혈당을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서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단백질 특히 그 양질 단백질이 많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살코기 그리고 생선을 많이 이용해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다 좋습니다. 달걀 매일 달걀 하나를 두 알씩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모든 그 콩류 다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이 특히 질이 좋은 이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돼서 이런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세 번째가 채소류입니다.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밥, 고기 주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사실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 세 가지 그 영양소가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철 채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가 뭐 우리 지금 제철 채소, 이파리 채소 그리고 색채가 아주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화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 번째는 과일이 포함해야 됩니다.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이 제공하고 광물질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섬유질도 제공해서 이 과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뭐 감귤, 블루베리, 키위 뭐 모든 과일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적당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뭐 하루 한 방근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에 유제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유제품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유제품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 자는데도 숙면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사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 마트에 가보면 적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살 때 그 순수한 우유 우리가 그 천 유날 뭐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딸기 맛이 나는 걸로 또 무슨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거 이런 첨가한 첨가제를 첨가한 이런 맛이 아주 뭐 맛있다 하는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우유 제품을 유제품을 먹으려면 좋기는 그 아주 순수한 이런 그 유제품을 우유를 먹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그릭 요거트도 좋고 치즈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라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을 그 흡수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는 장기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장기간 에너지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견과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서 뭐 우리 아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수험생을 돈 가정들에서는 요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류 음식을 식탁에 많이 올리곤 합니다만 평소보다 음식 습관이 너무 달라도 뭐 좋다고는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3: 네, 그래요. 그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지치고 해서 사실 신체 상황이 아주 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항력도 낮고 그래서 갑자기 뭐 고기를 평소보다 달리 고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다 하면 특히 그 위장도 기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뭐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도 기능도 많이 쇠약했고 이래서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도 부담이 커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 위장염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가 지금 이 학습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위장도 뭐 위장염도 걸리고 이래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시험 치는데도 아주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되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되 아주 적정한 양으로. 적정한 양으로 매 끼에 뭐 한 양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한 양 혹은 조금 더만 뭐 손바닥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은 것은 정말 피면해야 돼.
2: 네.
3: 네.
2: 시험을 앞두고도 긴장한데 다가 너무 피로까지 겹쳐서 입맛을 잃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참 좋을까요?
3: 네, 입맛이라 하면 그 수험생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해서 뭐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구려면 첫째는 식욕을 돋구는 그 식욕을 깨우는 이런 음식을 어서 그 아주 상큼하고 좀 신맛을 띤 이런 과일들이 우리 식욕을 돋구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감귤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방울토마토도 좋고 지금 이런 그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소화가 아주 편한 이런 고단백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우리 적은 량으로 우리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량은 적지만 그 영양소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식단에 두부, 병아리, 콩 뭐 이런 음식들을 식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두부전도 좋고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하든지 뭐 이래도 그 아주 맛있고 제가 해봤어요. 역시 그 식욕을 돋구는데도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담백한 이런 단백질 음식은 새우도 좋고 명태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면 뭐 음식을 딱 한 사발 혹은 한 사발 한다 해도 한 그릇을 하는데 이 한 그릇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많이 포함될 되도록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호박죽 해도 좋고 혹은 그 채소죽 채소죽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더래 먹어도 여기다 견과류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오색나물 비빔밥도 아주 좋습니다. 오색나물 비빔밥에 고추장을 좀 넣고 거기다 소고기 볶아서 좀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해 먹으면 이러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하루 3끼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 수험생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며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이 수험생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두뇌의 회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반드시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탄수화물보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많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천하는 추천 음식은 잡곡 역시 잡곡밥입니다. 그 입살에 맨 잡곡을 하지 말고 입살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입살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서 이렇게 그 잡곡밥을 하면 이 탄수화물이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 통밀빵 이런 것 좋고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 있어야 되고 견과류 또 좀 한 점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과일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물 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수업과 자습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든든해야 하지만 또 한방면으로는 그 식곤증을 예방해야 돼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오후에는 졸리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을 예방하도록 소화가 잘 되어가는 이런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보면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 음식이라 하면 추천하는 음식은 육류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하려면 살코기 뭐 그리고 해산물에서 뭐 고등어, 연어 이런 그 구이도 좋고 두부도 좋고 이런 단백질 있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또 떠날 수 없죠. 녹황색 채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뭐 시금치, 브로콜리, 뭐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녁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장에 부담이 적어야 하는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스안수원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 우유.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 채소 그리고 그 호박씨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호박씨도 한 줌씩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호박씨를 믹스해서 요구르트에 섞어 이래 먹으면 마그네슘 보충이 아주 좋죠.
2: 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적당히 밤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3: 네.
2: 밤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3: 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뭐 11시, 12시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잠이 안 와서 또 1시, 2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저녁 식사 6시에 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되면 이미 뭐 이것이 거의 6시간 5시간 6시간 지나죠. 그러면 배고프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밤잠에 밤잠을 좀 야간에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복 상태면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그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너무 정제된 뭐 과자요, 사탕요 이런 걸 말고 복합 탄수화물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트밀 혹은 통곡물 과자. 통곡물로 만든 이런 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뭐 호박씨, 호두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 혹은 두유 콩물 한 컵 이렇게 해도 좋고 그리고 뭐 병아리 콩을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곁들여서 간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면 개선에 전 그 약선차를 제비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선차를 하려면 대추 두 알에 연자를 한 10g 정도, 백합이 3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푹 끓여서 한 30분 동안 끓여서 이 물을 그 차로 마이면 그러면 숙면이 아주 좋죠.
2: 이 수면질에 영향 주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식품이 밤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3: 아니 첫째는 그 고지방 배달 음식입니다. 지금 보면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돼서 뭐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해 방법 없죠. 그러면 이 고지방 배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 피자 뭐 이런 그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을 피면하고 이런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료 특히 그 커피를 모두 수험생들이 뭐 저녁에 오래오래 공부하려고 정신 좀 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저녁에는 밤 정말 커피가 뭐 수면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찬물을 마시는데 아주 농하게 찬물을 마셔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 숙면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다 피면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도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죠. 시험 치는 날까지 면역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요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제 부모님들이 간혹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3: 네, 이 면역력을 좀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신체 상황 아주 좋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알아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고려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가 최고이지만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영양제를 조금씩 곁들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한다 하면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E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호흡기관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 비타민 B라 하면 여덟 가지 비타민이가 비타민 B가 다 포함된 이 B 종합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한테 좀 자문해가지고 적당히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아이들, 뭐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소화도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 영양제를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우리 중국말로 이성균이라 하는데 이 이성균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비타민 C죠. 너무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하면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는다 하면 비타민 C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보충하지 말고. 네.
2: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험을 뭐 성공적으로 봄에 있어서 네. 시험 당일날의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3: 네네.
2: 시험 치는 날, 시험 바로 치는 날에 음식 섭취에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시험 치는 당일에는 첫째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모든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시험 치는 당일에는 정말 되도록 그 집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선수 지은 이런 음식들이 최고이고 그리고 식품 원료는 꼭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수 만들어서 절대 이 바깥의 음식을 배달 음식 혹은 지금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수험생을 위해서 뭐 어느 판점에서 수험생 음식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식단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데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평상시에 많이 먹던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먹던 것을 뭐 특별히 새로 오늘이는 시험 친다 하면 뭐 새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험생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편안한 이런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날에는 시험 치는 날에는 모든 보양식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보양식이 이날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음식을 많이 쓴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또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좋고 이게 현미를 입살에 현미를 좀 섞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네.
2: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뇨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 네.
2: 뭐 긴장도 덜고 뭐 좀 더 자신감도 포만감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
3: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2: 다소 긴장을 완화시켜주죠.
3: 예. 예. 그리고 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2: 그렇죠.
3: 네네네네.
2: 뜨거운 거 먹기보다.
3: 예, 그래요. 그래서 알죠. 그런 네.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그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실인데 사탕이나 초콜릿의 그 당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돼 가지고
2: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주죠.
3: 네네네. 그래요. 기분도 좋고
2: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 에너지도 뭐 이렇게 보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 특히 그 초콜릿의 그 다크 초콜릿의 그 검은색이 나는 그 다크 초콜릿에는 그 티오브로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커커젠. 이 커커젠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사고력을 증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분비하면서 혈당이 팍 올라갔다가 폭 내려오는 이런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두 알씩 먹으면 됩니다. 뭐 한 5알 6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 그래요. 네.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3: 네.
2: 어떤 음식을 시험 기간에 삼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네, 이 시험 치는 기간에는 이 배탈이 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날에 첫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배탈이 참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도 피면하고 너무 맵게 먹으면 위장도가 자극이 와서 배탈이 나고 단백질이 너무 풍부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배탈 나고 그리고 물론 위생 불결인 이런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2: 네. 그렇네요. 시간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3: 네.
2: 끝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시험 기간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 각별히 돌려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되죠. 다 함께 네. 하나가 되는 시간은 가족이 이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들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3: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처져가죠. 아주 긴장하고 그래서 가슴이 졸이고 계실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과 노고에 아주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아이에게 큰 이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밥상에는 꼭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말 잘 챙겨서 시험치는 그날까지 밥상을 잘 챙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게 응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2: 그렇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치는 날 뭐 그 전후로 해서 뭐 집안에서 뭐 늘 먹던 음식 제일 편안한 음식 위생 음식 안전에 또 주의를 돌리고 시험 당일 날에 뭐 저혈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는 뭐 지난 시간에 갈고 닦았던 그런 성적 좋은 성적을 발휘해야 되죠. 열심히 했던 만큼.
3: 마지막 시험 뭐 그렇죠. 3년 동안 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온 것이 사실 시험 치는 그날에
2: 맞아요.
3: 최고
2: 그렇죠. 좋은 답안지로 네. 가족에게 학교에 훌륭한 학생으로 또 남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네,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조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은요 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잘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시험 날까지 또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